8월 29일 8월의 마지막 주말 아침 첫 곡은요. 3922님이 신청하신 전영록의 종이학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살레쇼 김용은 은빛소녀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 우리 입맛은 참 솔직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한여름에는 아주 차가운 물, 얼음 동동 띄운 알을 찾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오늘은 따뜻한 커피가 좋은데? 이런 순간이 옵니다. 그 작은 입맛의 변화 속에서 벌써 가을이 들어와 있는 거죠. 내일 모레 글피면 벌써 9월입니다. 그렇다고 뭐 여름을 서둘러 보내지는 말고요. 아직 많이 남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직 남은 여름 입맛도 즐기고 또 다가올 듯 말 듯한 가을 기운도 반기면서 두 계절 사이를 느긋하게 건너는 그런 주말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서 계절이 바뀌고 있나? 라는 걸 느끼시나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상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CB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려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 주소까지 보내주시면요,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하실 수 있도록 선물로 배송해드립니다.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비누 드리고 있습니다. 이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이죠. 유럽에서 인정받는 한국의 바순 연주자 이지연이 피아니스트 문정재와 함께 빌라 로보스, 슈베르트 등의 명곡을 연주하는 이지연 바순 리사이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고요.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 원하시는 분 샵 1053 성함 남겨주시고 글머리 바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자의 소요유 철학을 담은 새로운 개념의 웰다잉 창작 음악극입니다. 배우가 직접 연기와 노래, 악기 연주를 함께 맡는 액터 뮤지션 형식의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소요유 9월 4일, 9월 14일까지 희망하는 날짜는요, 기획사에서 개별 연락해서 조율하시겠습니다. 장소는 대학

0: 음악에 스며들다 함께합니다.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지친 나그네요.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떠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죠. 느리게 오래 걸어가요. 소문의 낙원으로.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왔어요. 사랑, 낭만, 추억, 그리고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여름의 낙원이 우리를 손짓하는 달. 저마다 삶의 파라다이스를 만끽하며 음악에

알면 할수록 더 잘 들리고 더 깊이 빠져드는 시간. 매주 토요일 편안한 음악들을 모아서 들려드리는 주말 아침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요,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가까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70년대 음악들을 만나볼 겁니다.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화려한 사운드도 디지털 기술도 없었지만요. 한 소절만 들어도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사랑과 이별, 기다림과 그리움처럼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법한 감정을 담백한 멜로디와 목소리 하나에 담아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세월이 흘러도 좀처럼 빛이 바라지 않는 1970년대 명품 발라드 골라봤습니다. 그때 그 시절로 잠시 시간 여행 떠나보실까요? 오늘의 첫 곡은요, 1970년대 혜은이를 스타의 반열에 올려놓은 인생 히트곡입니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1975년 발표된 이 노래는 기로균이 작사와 작곡을 맡았죠. 지금 들어도 참 풋풋하고 사랑스럽습니다. 무엇보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라는 제목처럼 말하지 못한 사랑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마음이 혜은이의 맑은 목소리와 만나면서 더 애틋하게 다가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서도 차마 그 마음을 말하지 못했던 그 시절, 그때의 설렘과 순수함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 함께 하시죠.

당신은 모르실 거야. 혜은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 테마가 있는 음악들로 편안한 주말의 힐링 음악여행 떠나는 시간이죠.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요. 시간을 건너온 1970년대 명품 발라드 스페셜 함께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한국 포크 음악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두 명의 레전드 가수가 남긴 명곡입니다. 먼저 양희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양희은 특유의 꾸밈없는 목소리와 담담하게 흐르는 포크 선율이 인상적인 노래죠. 제목부터 애틋하지 않나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만은 쉽게 놓을 수 없는 사랑. 그래서인지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젊은 날의 사랑과 또 그때의 아픔이 문득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조동진의 행복한 사람. 화려하게 감정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이야기를 건네는 듯한 노래이죠. 크게 울리진 않아도 오래 남고 많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에 깊이 스며드는 조동진 음악의 매력이 잘 담겨 있습니다. 1970년대 한국 포크 음악이 가진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감성의 노래 두 곡 만나보시죠.

양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조동진 행복한 사람. 계속해서 이번에 준비한 두 곡은요. 떠난 사람을 향한 그리움과 이별 뒤에 남겨진 쓸쓸함을 담은 노래입니다. 먼저 채헌의 가을비 우산 속. 제목만 들어도 영화 속 장면이 떠오르지 않나요? 이 노래는 비가 내리는 풍경과 떠나간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잔잔하게 펼쳐지는 노래죠. 이어지는 곡은요. 김세화의 눈물로 쓴 편지. 비가 아닌 눈물입니다. 떠나간 사람에게 차마 직접 전하지 못한 마음을 편지에 꾹꾹 눌러 담아 보내는 듯한 그런 노래인데요. 김세화의 여리고 애잔한 음색이 더해지면서 그리움의 깊이가 한층 더 짙어지죠. 비와 눈물에 담긴 그리움을 노래하는 두 곡 함께 하시죠.

채연 가을비 우산 속 김세화 눈물로 쓴 편지. 지금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께서는요. CPBC 라디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참 좋은 오늘 주말에 함께하는 테마가 있는 주말 힐링 음악여행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 시간을 건너온 1970년대 명품 발라드 스페셜 듣고 계신데요. 문자 사연 주세요.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1970년대 후반 가요계를 풍미했던 남자 가수 두 명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당시에 채연, 김훈과 함께 이른바 4대 천왕으로 불렸던 조경수와 최병걸의 노래입니다. 먼저 조경수의 행복이란. 이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조경수의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가 노래의 정서를 한층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 4대 천왕 최병걸이 당시 전성기를 누리던 탤런트 겸 아나운서 정소녀와 함께 부른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혼자 부르는 노래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듯 노래하면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죠. 특히 두 사람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의 설렘을 고스란히 전해줍니다. 그러면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두 가수의 명곡을 통해서 1970년대 후반 가요계의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걸 정소녀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이번에는 가수 이름과 함께 오래 기억되는 노래 전형의 어디쯤 가고 있을까? 1977년 발표된 전형 1집의 타이틀곡이자 그의 이름을 대중에게 널리 각인시킨 히트곡이죠. 최근 김건모가 이 곡을 리메이크하면서 다시 한번 원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할까? 문득 궁금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던지는 노래죠.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요. 1970년대 80년대를 대표하는 가객 송창식의 사랑이야. 1978년에 발표됐죠. 송창식의 아내 한성숙 씨가 노랫말을 쓰고요. 송창식이 곡을 붙였습니다. 이 노래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애써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듣고 있으면 노래보다 먼저 나의 기억이 떠오르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한때 참 좋아했던 사람, 지금 곁에 있어 고마운 사람, 그리고 너무 늦게 그 마음을 알아버린 사람까지. 여러분이 떠올리는 얼굴 하나 가만히 얹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곡 함께 하시죠.

저녁 어디쯤 가고 있을까? 송창식 사랑이야 듣고 왔습니다. 주말 아침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 1970년대 명품 발라드 함께 했습니다. 들으시면서 혹시 잊고 있던 사람이 생각나셨나요? 그때 살던 동네와 거리, 심지어 그 시절의 공기까지 느껴지지 않았는지요? 세월이 흘러서 달라진 건 참 많은데 노래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말, 오늘도 함께한 노래들이 여러분 마음에 오래 따뜻하게 밝혀졌기를 바라봅니다. 그 곡은요, 1980년대 노래 신영원 터로 마무리할 텐데요. 다음 주 이 시간 음악에 스며들다는 또 80년대 명품 발라드와 함께 찾아뵐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소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6: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지 말아요. 너무 오래 살아요.
5: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0: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6번. 그리스도 왕국.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호주를 대표하는 동물 코알라는 상대에게 구애하다 거절당하면 곧바로 잠을 청한다고 합니다. 이야, 참 마음 편하다. 더 노력하거나 적극적으로 매달리지 않는 건 단순히 게을러서가 아니라 한정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나름의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야, 그러면 코알라한테는 밀당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성이 없는 일에 계속 힘을 쏟기보다 얼른 털어내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의 8월은 어땠을까요? 더위와 휴가에 정신없이 흘려보낸 이번 한 달이 9월을 위한 준비가 되길 바라봅니다. 장유클에 출석합니다. 1967 쓰시는 분의 신청곡인데요. 루이즈 보케린이 현악 오중주 2장조 3악장 미뉴에트를 신청합니다. 옛날에 부산 도시철도 1, 2, 3호선 전동차에서 종착역 안내방송이 나왔을 때 많이 들었던 추억의 음악입니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이야, 진정한 이 클래식 부산이군요. 자, 좋습니다. 루이즈 보케리니의 스트링 퀸텟, 현악 오중주 2장조 작품 13의 5번, 3악장 미누에 또 첼로의 미샤 마이스키 오르페우스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1967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루이즈 보케리니의 스트링 퀸텟 2장조 작품 13-5 3악장 미뉴엣도 체올레 미샤 마이스키 오르페우스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였는데요. 코알라가 자기 딱 좋은, 코알라가 거절당한 다음에 자기 딱 좋은 그런 곡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코알라처럼 참 마음 편안하게 바로 포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토요일 여러분은 어떤 포기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도전을 하시겠습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오늘도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날인데요. 많이 많이 신청하셔서 다음 주에도 이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유클 방송 잘 듣습니다. 늘 감사드리며 제 신청곡은 엘리자베스 세레나데입니다. 오, 엘리자베스 여왕 취임식 음악이기도 하죠.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원래 제목은 안단테칸 따빌레였지만 1952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즉위하면서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예술가의 항구에 나오는 그 곡. 로날드 빈지의 엘리자베스탄 세레네이드. 이 엘리자베스 여왕님이 이 곡을 참 좋아하셨군요. 역시 예술가의 항구, 뭔가 통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론 굿윈이 지휘한 His Orchestra 연주로 감상하신 엘리자베스 여왕의 세레나데.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6037 쓰신 분들 신청곡 감사드리고요. 자, 파가니니 라캄파넬라 신청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수면곡으로 잘 사용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기쁨도 듣고 싶어요. 이렇게 두 분이 올려주셨는데, 야, 라캄파넬라를 수면곡으로 사용하셨다고요? 와, 정말 독특한 분이시네요. 전 이거 들으면 깨는데. 와, 하여튼 참 그 코알라 같은 분이시네요. 마음 편하십니다. 937 쓰시는 분의 신청곡 니콜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비단조 작품 7 라캄파넬라 작은 종 피날레 론도 듣겠습니다. 바이올린의 프란체스카 데고 그리고 피아노의 프란체스카 레오나르디 두 프란체스카가 연주해 줍니다. 그리고 399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알트 위너 탄츠 바이젠 비네의 춤곡들 중에서 1번 리베스 프로이트 사랑의 기쁨 이 솔로 피아노를 위한 버전으로 라크마니노프가 편곡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피아니스트 요셉 무그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두 곡 함께 하시죠.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알트 위너 탄츠 바이젠, 비네의 춤곡들 가운데서 1번 곡 리베스 프로이트 사랑의 기쁨 요 곡을 이제 좋아해서 세르기 라크마니노프가 이제 솔로 피아노 버전으로 편곡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연주는 요셉 무그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프란체스카 데고의 바이올린과 또 프란체스카 레오나르디의 피아노, 이 프란체스카 두 명이 함께 연주해 준 니콜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비단초 작품 7 라 캄파넬라 작은 종 피날레 론도 9371 쓰시는 분의 신청곡으로 들으셨습니다. 벌써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수면곡으로 잘 사용하셨다니 옛 추억에 주무셨을 것도 같습니다. 자, 7703 쓰시는 분인데요. 신청해 보아요. 깡뚤루브 오베르뉴의 노래 소프라노 네타니아 다브라스의 음성이면 더 좋겠습니다. 네타니아는 8개 국어에 능통했다 하네요. 와우, 정말 부럽습니다. 8개 국어 정도를 이제 읽을 줄은 아는데 메뉴 정도는 8개 국어를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이 성악가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많이 오페라에 사용하기 때문에. 자, 7703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고요. 조셉 깡틀루브의 샹토베르뉴, 오베르뉴의 노래 가운데서 두 번째 곡 바일레로, 목동의 노래 소프라노 네타니아 다브라스, 그리고 피에르 드라로슈 와 그가 지휘하는 피에르 드라로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죠.

깡뚜루브의 노래, 이 오베르뉴의 노래 중에서 그야말로 목가적인 이 곡, 바일레로, 목동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목동의 노래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참그 세상이 평화롭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소프라노 네타니아 다브라스, 그리고 피에르 델 라로슈, 피에르 델 라로슈 오케스트라였고요. 조셉 깡뚜루브의 곡이었습니다. 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곡은 영 자주 들을 수가 없네요. 주말에 한번 들려주세요. 늘 함께하는 유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종종 들려드리는데, 더 자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작곡가니까요. 3415 쓰시는 분의 신청곡,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Till Eulen Spiegel's Lustige Streiche. Till Eulen Spiegel의 유쾌한 장난. 유쾌한 클래식에 뭐 우리 아주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닌가 싶은데요. 작품 28, 산투 마티아스 우로발리, 이 핀란드 지휘자가 이끈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3421호 쓰시는 분의 신청곡 들었습니다. 리히아르트 슈트라우스의 Till Eulen Spiegel's Lustige Streiche, Till Eulen Spiegel의 유쾌한 장난, 교양시 작품 28, 산투 마티아스 로발리, 핀란드 지휘자가 이끈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영국의 런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 감상하셨습니다. 지난 토요일 초대해 주신 플룻과 합시코드 첼로로 연주하는 바흐의 플룻곡에 푹 빠져들어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리차드 이가의 합시코드와 함께한 김유빈 플루티스트 연주가 얼마나 아름답고 우아한 감동으로 다가오던지 여름 휴가를 대신한 의미 깊은 시간이었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김유빈 씨도 정말 그 성품 참 좋고요. 리차드 이가는 너무너무 재미있는 분이세요. 정확하고 또 재미있고 아주 그... 무대 위에서 뭐 거의 엔터테이너, 개그맨처럼 이렇게 멋진 재미있는 무대를 만들어주시는 분인데 두 분이 아주 좋은 시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자, 신청곡으로는 바흐의 플루소나타, 바흐 작품 번호 1034, 토요일 신청곡으로 올려둘게요. 쌍성 프랑스와 잘 듣고 있어요. 김성숙 씨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 함께 들을 곡.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플루소나타 2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34의 4악장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플루스의 에마누엘 바위, 첼로의 조나탄 맨슨, 합시코드의 트레버 피노우의 연주입니다. 이 곡과 함께 1부 마치고 2부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어?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1: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1: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이 대학 입시 때문에 여러 학교 입시처 홈페이지만 뚫어지게 보고 있어요. 몸은 피로하고 마음은 불안하지만 결국은 좋은 방향을 찾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꿈을 위해 정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응원하며 테너 조민규의 푸른 꿈을 꾸는 새 신청합니다. 이렇게 1104 쓰시는 분이 올려주셔서 정보영 작곡 푸른 꿈을 꾸는 새 조민규의 노래 융스트링 현음 어린이 합창단 함께했습니다. 자, 좋은 방향으로 또 원하는 곳에 잘 가시기를 또 바라봅니다. 자, 8월 29일 토요일 장일보 유쾌한 클래식 2부인데요. 토요일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이제 받아들이는 날이죠.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많이 신청하셔서 이 희열이 있습니다. 본인의 신청곡이 나올 때 몸이 뭔가 뜨끈해지면서 그런 거 많이 느껴보시기 바래요. 살랑살랑 부는 한줄 바람이 유쾌한 클래식 선율을 타고 행복을 가져다 주네요. 하이든 천지창조에서 거친들이 푸르게 변하였네 듣고 싶습니다. 아, 거친들이 푸르게 변하는 장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자, 8145 쓰신 분의 신청곡, 요셉 하이든의 The Creation,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호버캠 번호 21의 2, 가운데서 파트 1의 8번, Nun voit die Flur das frische Grün, 거칠던들이 푸른 초원으로 변하였네. 자, 소프라노 게니아 퀴마이어 그리고 윌리엄 크리스티가 지휘한 레자크 플로리상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요셉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더 크리에이션 천지창조 호버캠 번호 21-2 가운데서 파트 1 8번 곡 눈보이트 디 플루르 다스 프리쉐 그린 거칠던들이 푸른 초원으로 변하였네 함께 들으셨습니다. 소프라노 게나이아 퀴마이어 얼마나 이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일입니까? 윌리엄 크리스티가 지휘한 레자크 플로리상 미국 지휘자지만 미국 출신이지만 프랑스에서 활동한 아주 윌리엄 크리스티와 레자크 플로리상의 연주였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하는 유클 늘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방송 감사드립니다. 아유 정말 최고의 찬사네요. 30일 생일을 자축하며 음악 신청할게요.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협주곡 2번과 모차르트 오보에 협주곡 가운데 들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청취자 2322 쓰시는 분이 글 남겨주셨는데요.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오늘 전곡 감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샤스타코비치는 모두 두 곡의 피아노 협주곡을 남겼죠. 1933년에 작곡한 피아노 협주곡 1번은 피아노와 함께 트럼펫을 독주악기처럼 앞세운 독특하고 실험적인 작품인데요. 그로부터 24년 뒤인 1957년에 쓴 피아노 협주곡 2번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간결하고 분명한 형식의 밝고 친근한 선율을 담았는데요. 이 곡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당시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공부하던 아들 막심 샤스타코비치의 19번째 생일을 위해 작곡한 곡으로 막심의 피아노 연주를 염두에 두고 썼죠. 막심은 1957년 5월 10일 자신의 생일에 열린 초연에서 직접 피아노를 연주했고요. 훗날에는 지휘자로 활동하면서 아버지의 작품을 세계에 알리는데 역할을 하는데 아버지만은 좀 못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쇼스타코비치는 1905년 러시아 혁명을 다룬 무겁고 장대한 교향곡 11번도 함께 작업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작품과 나란히 썼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피아노 협주곡 2번은 밝고 유쾌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모두 3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악장은 목건악기가 들려주는 장난스러운 행진곡풍의 리듬으로 시작합니다. 곧이어 피아노가 단순하고 경쾌한 주제를 받아 연주하고요. 작은 부까지 가세하면서 음악이 힘차게 앞으로 달려나가고요. 화려한 피아노의 움직임과 오케스트라의 힘찬 리듬이 어우러져서 젊고 생기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어지는 2악장 안다한테에는 이 협주곡에서 가장 유명한 악장이죠. 1악장의 활기찬 분위기를 내려놓고 현악기가 조용한 선율을 들려주면 피아노가 그 위로 마치 녹턴처럼 아름다운 노래를 시작하는데요. 화려한 기교를 앞세우기보다 단순한 선율과 잔잔한 반주만으로 깊은 서정성과 예술을 들려줍니다. 아들을 위해 쓴 작품이라는 사실 때문인지 때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마음처럼 들리기도 하죠. 쉬지 않고 이어지는 3악장에서는 분위기가 다시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아노가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러시아 춤곡을 연상시키는 리듬이 더해지면서 음악은 다시 활기를 되찾는데요. 특히 피아노 연습곡으로 유명한 하농의 음형을 익살스럽게 활용한 부분도 등장합니다.

아들을 위해 쓴 협주곡에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익숙할 연습곡의 음영을 집어넣은 쇼스타코비치의 재치도 엿볼 수 있는데요. 늘 어렵고 무거운 음악만을 썼을 것 같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또 다른 얼굴과 아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만날 수 있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는 작품. 이 막심 쇼스타코비치를 아버지 드미트리가 정말 사랑했죠. 자, 오늘은 이 전악장 한꺼번에 전체 곡이 20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232 쓰시는 분의 신청곡 드미트리 샤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협주곡 2번 F장초 작품 102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안단테 3악장 알레그로로 이어집니다. 피아노의 크리스티나 오르티스 블라지미라 슈케나지가 지휘한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2322 쓰시는 분이 30일 생일을 앞두고 이 신청하신 신청 축하 음악 드미트리 샤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협주곡 2번 F장조 작품 102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안단테 3악장 알레그로 피아노의 크리스티나 오르티스 블라지미르 아시케나지가 지휘한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자, 30일 생일 미리 축하드립니다. 와우! 자,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다섯 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의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스위스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이자 또 편곡가였던 요아힘 라프의 교향곡 5번, 이 낭만주의 시대 스위스 독일 작곡가죠. 자, 그의 2장조 레노레 작품 177 가운데서 1번 곡 Joy of Love, 사랑의 기쁨입니다. 1악장 알레그로 네메 야르비가 지휘한 오케스트르 들라 스위스 호망드, 야르비 가문의 아버지 그의 지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메야르비가 지휘한 스위스 로망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신 곡 요아힘 라프의 심포니 넘버 5 교향곡 5번 2장조 레노레의 작품 177 1악장 Joy of Love 1악장 알레그로 자 사랑의 기쁨 알레그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루트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9번 B플랫 장조 작품 106 길이와 또 이 어려운 이 스킬 면에서 정말 최고의 또 작품 넘어야 하는 산 중에 하나죠. 함머 클라비어 1악장 알레그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피아니스트 마크 앙드레 아믈랭의 연주 들으시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또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82번, 주 찬미.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안녕하세요. 이인의 대리사입니다. 컴퓨터 어디엔가 저장해뒀다고 생각했던 파일. 내가 착각했는지 아니면 뭘 잘못 눌렀는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을 때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한편 기억 속에 저장된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불쑥 나타나 마음을 흔들어 놓거든요. 어떤 노래의 전주만 들었을 뿐인데 바람에 실려온 익숙한 냄새를 맡았을 뿐인데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으시겠죠?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의 사랑 나눔 프로그램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의 진행을 맡은 배우 이인혜 대리사입니다. 8월 29일 토요일 첫 곡으로 나얼의 바람기억 들려드렸습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 기억이라는 거. 애써 꺼내려고 하면은 잘 떠오르지 않다가요. 뜻밖의 순간에 확 떠오를 때 많지 않나요, 여러분? 뭐 예전에 즐겨 듣던 음악 다시 들을 때 혹은 특정한 계절의 공기가 코 속으로 싹 들어올 때 저는 주로 기억이 새록새록 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잊고 지내지만 마음 한편에 고이 접어두었던 시간들, 그 시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음악을 타고 바람을 타고 다시 찾아오곤 하는 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기억이냐에 따라서 당황스러울 때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언제 떠올려도 기분 좋고 편안해지는 기억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록되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은요,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고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잇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이웃돕기 방송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삶을 들으시면서 그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금이 자동으로 전해지는 ARS 전화를 걸어주시거나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한 통에 5,000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게요. 060-700-1225 060-700-1225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은행은 하나은행이고요.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금 창구는 방송 후에도 한 주간 계속 열려있습니다. 다음 방송 전까지 모인 후원금은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해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아사한 아래 실천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온 감사 인사 메시지를 함께 들어보는 시간 이어갑니다.

0: 후원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후원해 주셨으니 이 후원금이 절대 헛된 데 쓰지 않게 하시고 병원비에 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알뜰하게 정말 치료하는 데 쓰고 또 여러 가지 보탬이 되는 일에 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뭐라고 이야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세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1: 김유순 어르신은 딸을 원망하지 않고 그저 모든 게내 탓이라고 하셨었는데요. 아유, 엄마 마음이란 게 뭘까 싶으면서도 어렴풋이 알것 같기도 합니다. 어르신도 따님도 잘 치료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후원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임재범, 사랑.

0: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을 소개받아 사랑을 실천하고 혼자가 아니란 걸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오늘도 허윤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죠?
1: 네, 잘 보냈습니다. 가을을 기다리며. 네.
0: 건강은 어떠신가요?
1: 네, 괜찮습니다.
0: 아, 네. 좋네요.
1: 건강이 봄이잖아요, 원래.
0: 맞아요. 항상 웃는 우리여가지고 사실은 네. 아픈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1: 아니, 우리 이내 진행장님 앞에 서면 웃는 낯이 될 수밖에 없어요. 먼저 감동. 웃고 계시니까.
0: 너무 감동이다, 정말. 아, 우리 엄마도 우리 신랑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될 텐데.
1: 서로 한번 좀 바꿔서 만나볼까요?
0: 아, 그러니까. 자녀분들까지 저는. 아, 진짜로 이렇게 나를 보면서 행복한 웃음을 지어 보이게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정말 너무 기쁜 일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허윤희 리포터님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 이나 뭐 냄새, 뭐 혹은 장면, 뭐 음악 이런 거 있으신가요?
1: 너무 많죠, 그렇죠?
0: 많아요?
1: 네, 많죠. 냄새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진짜 그 음악은 딱 어느 순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전주만 들어도 네. 그 연도로 딱 달려가는 그런 곡도 있고
0: 어디로 달려가나요? 어떤 연도로? 뭐, 고등학생?
1: 그러다 보면 나이가 나오기 때문에
0: 대학생?
1: 그렇죠. 20대로 돌아가는 거죠. 네. 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던.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기억에서 추억으로 확실히 가는 것 같고요.
0: 맞아요.
1: 네, 거기서 또 분명히 얻은 것들도 있고. 냄새는 저는 여행지 아침에 이렇게 맡는 느낌 있죠. 꼭 그 당일이 아니라 네. 여행 가서 다음 날 아침에 어떤 그 이슬이 조금 있고 뭐 네. 풀향기 플러스 뭐 아무튼 그 아침이 주는
0: 너무 낭만적이다.
1: 아, 그래요? 네. 그냥 일찍 일어나지도 않으면서 아무튼 그래서 자꾸 여행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만큼 자주 가지는 않지만 뭐 청취자 여러분들도 하나 정도는 그런 좋은 기억, 네. 향기와 함께하는 좋은 기억이 아마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0: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문득 날라오는 그 향기에 그 막 행복했던 그 기억이 막 떠오르면서 네. 지금의 나도 너무 행복해지는
1: 그렇죠.
0: 생각만 해도 너무 좋네요. 네. 네. 그런 향기를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1: 아, 그리고 저는 지금 밤 냄새도 좋아요, 사실. 그건 언제나
0: 밥?
1: 예, 밥을 하는 동안은 계속 밥 향기가 나잖아요. 그 밥내음이라고 하나, 어른들은.
0: 밥 질 때 나는 냄새. 예, 맞아.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1: 그래서 네. 이렇게 밥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 밥 냄새를 이렇게 맡으면 밥이 막 되는 소리와 함께 어린 시절로 달려가는 것 같아요. 뭐 할머니랑 엄마, 아버지 다 계시고 막 이랬던.
0: 네.
1: 그때 그 평안함으로 돌아가는 그 밤 냄새도 좀 좋은 것 같네요.
0: 아, 그거는 진짜 확 와닿네요.
1: 그래요?
0: 아침에 일어나서 맡는 공기 이럴 때는 사실 막 더듬어 보면서 그런 게 있나 싶었는데 밤 냄새 하니까 딱 오네요.
1: 그쵸. 네. 밥을 좋아하니까.
0: 그렇지. 라면 냄새도 너무 좋은데. 그리고 또 이렇게 마트 갈 때 그 빵 냄새.
1: 아, 그건 못 참죠.
0: 그냥 지나칠 네. 수가 네. 없잖아요. 그래요. 정말 나의 행복을 불러오게 하는 향기나 뭐 혹은 음악 이런 것들 하나쯤은 있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우울하고 고민 많고 잠깐 힘듦이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기억 하나쯤 오늘도 하나 남기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우리의 목소리도 좀 좋게 행복한 기억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어떤 이유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은 정말 마음 아픈 그런 그 사연을 갖고 있는 학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0: 학생이에요?
1: 네. 올해 시험을 보는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 네. 고등학교 3학년 이수빈 학생인데요. 지난 5월에 갑자기 아버지가 뇌출혈로 돌아가셨고요. 네, 지금 3남매 맞이고 어머니도 계시긴 한데 이 수빈이 학생이 가장 아닌 가장이 돼서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일처리들을 네. 빚이라든가 행정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0: 본인이에요?
1: 예, 어머니하고 이제 말로 의논은 하지만 그 찾아다니고 발품을 파는 일들은 다 수빈 학생이 맡아서 했어야 돼서 그 밑으로 동생들이 남동생들이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처음에 이제 발견한 친구가 막내 동생인데 네. 내가 아빠를 좀 더 빨리 알아차렸더라면 이라고 지금도 계속 아빠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한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그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거잖아요. 아빠를 저렇게 떠나보낸 게 마지막 작별 인사도 못하고. 그래서 이 수험생인 수빈 학생을 위한 후원도 여러분들 많은 후원 바라지만 네. 네. 동생들을 위한 후원도 그렇고요. 어머니가 그 다리 부종, 하지 부종이 굉장히 심하시대요. 그래서 걸음이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네. 그런 어떤 연유 때문인지 검사를 좀 받을 수 있도록 병원비 지원도 많았으면 하는 생각 들고요. 수빈 학생이 사는 곳이 제주 지역이거든요. 네. 예, 이 제주도는 특성상 연세로 지불을 한다고 하네요. 거주하는 그 숙소에 예, 네. 집에 대한 걸 월세 개념보다는 네, 연세로 지불을 해서 올해는 빚을 내서 어떻게 이번에 급하게 7월에 이사를 하긴 했는데 네? 또 내년 7월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예, 지금 수빈이만 만나긴 했는데 네. 수빈이를 통해 전해들은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부터 얘기가 긴 건 그만큼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뭐 연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후원들, 이 학생이 또 3명이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수험생인데 예, 학업을 위한 후원, 또 생계를 위한 후원에 많은 도움이 있었으면 합니다.
0: 네, 수빈 양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얼마 안 된 일이잖아요. 지난 5월이었다고 하셨으니까요. 갑자기 쓰러지셨고 바로 그날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1: 지난 5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고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온 식구가 다 있었어요. 네. 그래서 동생까지 이제 다 그 모든 상황을 보게 된 거고 네. 초등학교 5학년인 막내 동생이 다급하게 엄마를 불러서 가봤더니 아버지가 화장실 안에 쓰러져 계셨고요. 네. 바로 병원에 이제 모시긴 했는데 119 구급대가 와서요. 수빈이하고 바로 밑에 동생이 심폐소생술 하면서 맥박은 아빠가 돌아오긴 했는데 호흡이 안 돌아와서 결국은 아이고.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과 함께 그날 저녁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이제 사망 선고를 들은 건데 말 그대로 정말 날벼락 같았던 아버지의 죽음이고요.
0: 그랬을 것 같아요.
1: 네. 평소에 아버지는 정말 가정 그 가족들을 끔찍하게 생각하시고 특히 3남매 중에서도 유일하게 딸인 이 수빈이를 굉장히 신뢰하고 애정을 많이 보이셨대요. 그래서 네. 동생들하고 이렇게 싸우면 무조건 동생들에게 그러니까 그 딸 편을 드시는 거죠. 뭐 무조건은 아니셨겠지만 아무튼 이 딸이 느끼기에도 아 아빠가 나를 더 이렇게 신뢰하시는구나. 아빠는 내 편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은 아빠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한 채로 아빠를 보내드렸는데 다시 만난다면 그 말을 꼭 해드리고 싶다는 예, 아빠를 추억하는 얘기도 해줍니다. 우선 이런 학생들한테 당시 상황을 묻는 게 너무 미안한데요. 예. 아무튼 그 당시의 이야기 예, 물었습니다. 들어보시죠.
2: 토요일 날 아침이었어요. 화장실 문을 열어봤더니 아빠가 그 상태로 쓰러져 계셨더라고요. 그 이미 실려가기 전부터 심정지가 와가지고 저랑 이제 동생이랑 교대에 가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맥박은 돌아왔는데 호흡이 안 돌아온다 해서 더 큰 이제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뇌출혈인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해서 더 이상 약간 가망이 없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들었어가지고 그 너무 현실이 눈앞에 이렇게 벌어지니까 그 가족에 대해 되게 사랑이 많으셨던 분이시고요. 특히 그 저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딸이고 이제 첫째고 하다 보니까 남동생들이 조금만 저를 이렇게 개기려고 해도 바로 제 편 들어주시고 그 아빠가 옆에 있다는 게 약간 느껴져가지고 보면 없고 그 사랑한다는 말 제일 많이 해주고 싶어요. 최근에는 못 해드려가지고 그 말 제일 해드리고 싶어요.
0: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가 아닌 수빈 양이 가장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1: 가족 아무도 몰랐던 아버지 빚 문제를 이제 알아보고 해결법을 찾는 일이라든가 네. 또 뭔가 행정 업무 도맡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도 사실 누군가 가족이 돌아가시고 그 후처리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네. 예. 게다가 또 고등학교 3학년 신분으로 이런 모든 일 처리를 엄마를 대신해서 하고 있는 거고.
0: 네. 예. 그런 고3이라 네. 지금 얼마나 머리가 그렇죠. 복잡하겠어요.
1: 정말 중요한 시기였을 텐데 5월이면. 네. 거기다가 뭐 가족들의 마음까지도 구심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그 동생들도 굉장히 충격 속이죠.
0: 예. 그렇죠.
1: 아픈 엄마 또 아직 어린 동생들 이제 마음을 다잡아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는 건데요. 어머니가 건강이 이제 많이 안 좋으셔서 외출이 어렵기 때문에 네. 예, 수빈이가 대신해서 그 자리를 이제 채우고 있는 거고요. 아버지를 좀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 자책을 계속하는 초등학교 5학년 막내 동생을 달래주는 역할도 역시 큰 누나인 수빈이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0: 네. 네.
1: 가족들이 자꾸 이제 그렇게 얘기가 시작돼서 아, 나 지금 아빠 보고 싶다로 얘기가 자꾸 흘러가면 뭐 짧게 잠깐 얘기하는 거는 모르지만 자꾸 아빠 이야기가 반복이 되면 이제 스스로도 힘든가 봐요. 이제 왜냐하면 현실적인 문제가 산재에 있으니까.
0: 네. 예.
1: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 수빈 학생이 가장 자주 했던 표현은 현실 자각이거든요.
0: 아, 그것도 가슴 아프다.
1: 그쵸. 현실을 자각해서 지금 현실이 먼저니까 그리고 나서 감정적인 걸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라는 걸 가족들한테 사실 마음속으로는 생각으로는 너무 하고 싶은데
0: 네.
1: 가족들의 상처도 충분히 아니까
0: 네. 예.
1: 막 살피는 거예요 지금 본인의 마음 살필 시간 없이
0: 근데 이 나이에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마음 아프네요.
1: 네.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그런 일처리들, 지금의 마음, 가족들 걱정하는 얘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 엄마한테서 이제 아빠 빚 얘기 듣고 그것도 놀랐었고요. 물건값도 내야 되고 인건비도 내야 되고 약간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 빚이 많아지지 않았나. 그 아빠의 목소리부터 이미 힘들다라는 게 느껴졌어가지고 아빠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구나라는 것도 좀 안쓰럽고 할까? 그런 상황인 걸 알고선 이제 해야 될 걸 해야 되니까 이제 약간 행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막 이리저리 가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동네 동생이 엄마한테 이제 자기가 조금만 더 발견했으면 아빠 살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얘기를 했대요. 뇌출혈이라는 게 그 병원에서 들었을 때 병원에 도착하는 환자 중에 3분의 1만 살아남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들었어가지고 동생이 아무리 빨리 발견했더라도 약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을 것 같기도 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죠. 엄마나 동생들이나 아빠 얘기를 하면은 지금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지금 해야 될 게 남았으니까 그것부터 하고 돌아보자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죠. 너무 과거에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현실 자각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0: 아버지가 뇌출혈로 갑자기 사망한 후 고3 수험생인 수빈 양이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대신해 행정 절차를 처리하고 동생들을 돌보며 생계와 주거 문제를 고민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H.O.T. 행복
3: 준비됐나?

0: time for What's Up? Yeah!
1: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방송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오늘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8살에 가장이 되어 두 동생과 어머니를 돌보는 이수빈 양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한 통에 5,000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아버지를 잃었다는 상실감을 느낄 새도 없이 가족 모두가 경제적인 문제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수빈 양 가족의 형편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2: 아버지가 생전에 하던 사업이 그 뭐 도배 장판 인테리어 관련 일을 하셨대요. 운영을 네. 하셨는데 결국은 좀 어려워져서 나중에 이제 아빠의 통화 녹음 뭐 이런 것들을 듣고 그 현실을 정말 직시하게 된 건데요.
1: 네.
2: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던 상황이었고 살던 집도 이미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어서 그걸 이제 아버지 사후에 다 알게 된 거예요.
1: 몰랐을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2: 어머니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고향이 서울이신데 이제 남편분을 만나면서 제주도로 이주해 와서 아마 이제 좀 의지처가 많지 않고 또 3남매 키우시고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조금 있으셨대요.
1: 네.
2: 예, 근데 뭐 어떠한 상황들인지는 모르지만 우울증이 좀 더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더 심해지셨고요. 또 신체적인 아픔도 있고 지금은 가까운 곳 외출도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다리가 이제 하지 부종의 원인이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1: 네.
2: 우선은 좀 심도 있는 검사를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강이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도 경제활동 하실 수 없는 상태고요.
1: 네.
2: 당장은 가장이 이렇게 부재인 상황에 있다 보니 긴급 생계비에 의존해서 네 식구가 살고 있거든요.
1: 네.
2: 엄마 그 어머니의 병원 치료비도 시급하고 또 한참 성장하는 고등학교 1학년, 5학년 지금 수험생 이렇게 3남매잖아요. 근데 수빈이가 얘기할 때 동생들이 너무 먹는데요. 다녀오면 본인 거는 뭐 당연히 없고 예, 너무 잘 먹는데 그냥 농담처럼 얘네들을 굶겨야 되는지라고 하면서 우스갯 얘기를 해주는데요.
1: 아니 일반적인 가정이었으면 사실 잘 먹으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네. 뭐, 하물며 이제 그런 먹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1: 근데 먹는 거 지금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2: 그렇죠.
1: 네.
2: 그런 것도 걱정이어서 지금 내가 학교만 다닐 게 아니라 뭐 간단하게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1: 네.
2: 아버지의 그 사고 이후에 병원을 자주 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만났던 간호사님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사회 과목을 좋아하고 네. 앞으로의 꿈은 간호사를 꿈꾸고 있는데
1: 멋지다 멋지다.
2: 예. 돈을 좀 잘 모아서 동생들도 돕고 싶고 엄마 병원비도 좀 하고 싶다는 그런 바람 얘기 해줍니다.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얘기까지 예, 들어보죠.
3: 엄마는 신체적으로도 계속 거동이 불편하니까 가끔 정형외과나 이런 데 가서 검사를 받아보면은 거기서 이제 큰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얘기만 해주고 가지는 않아요. 아 빨리 나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돈이 없어서 엄마가 병원을 못 가서 검사를 못 받고 도대체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가면은 좀 불안하잖아요. 아무래도 동생 둘이서 엄청 잘 먹어요. 둘째도 이제 기본 라면 한번 끓여 먹는다 하면은 세 봉지 이상씩 끓여 먹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 뭐만 하면은 그냥 먹을 게 다 사라져 있는 거예요. 제 것까지.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애들 굶기거나 생각보다 그 시간이 좀 빠르게 흐르잖아요. 내년 7월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세를 빨리 낼 수 있을 정도로 돈을 좀 모아놔야 되겠다 이런 걱정? 간호사라는 꿈을 잡았으니까 안 그래도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간호사가 되고 싶죠.
1: 수빈이가 간호사라는 꿈을 갖게 된 데는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 있을 거라는 생각 드는데요. 어머니도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고 이야기해 주셨었는데 어떤 상태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2: 네, 신체적으로는 이제 다리가 심하게 부어서 집 안에서 걷는 것 정도만 가능하고 이제 뭐 가까이에 있는 마트조차도 외출이 조금 힘드셔서 인터뷰 때도 그냥 딸만 보내신 경우예요. 네,
1: 네.
2: 그래서 그 수빈 양이 또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부터 그러니까 본인이 엄마가 뭐다 그렇게 자녀들한테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우리 엄마가 약간 심리적으로도 아프시다라는 정도는 알고는 있었는데 돌아가신 후에 더 엄마의 증상이 좀 심해지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과 동시에 제주로 이주를 해온 경우여서 어머니는
1: 네.
2: 그리고 바로 이제 그 결혼 이후에 수빈이를 낳았고요. 그리고 제 동생들 인연 터울로 계속 동생들 이렇게 낳다 보니까 육아에만 전념을 해 오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정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또 행정적인 업무나 이런 걸 아빠가 다 알아서 하셨다는 건데요. 그래서 알게 된그 후의 일들이 더 이제 충격이 컸을 것 같고요.
1: 네.
2: 통화 녹음이 요즘엔 되잖아요, 휴대전화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듣게 됐을 때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 그 목소리에서조차도 전해졌다는 건데요. 그런 과정을 다 엄마보다 딸인 수빈이가 더잘 알게 되니까 그 가장 아닌 가장으로 내가 빨리 뭔가를 해내야겠다라는 다짐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입장도 너무 살피는 딸이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엄마가 그래서 서울이 고향이고 제주도에는 아는 사람도 없이 아빠만 따라온 거기 때문에 친구나 지인도 거의 없는 상태라 우리 엄마도 힘들었겠구나. 예,
1: 엄마
2: 그렇게
1: 같아요.
2: 그러니까요. 성격이 굉장히 뭐랄까 나무 같아요. 나무 털털하고 그 자리에 그냥 있고
1: 네, 우직한.
2: 예.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는지 저희가 헤아릴 수 없죠. 그래서 더 두렵기도 한데요. 그래서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많은 후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네.
1: 네. 어머니는 현재 건강상 일을 하실 상황이 안 되고 수빈 양도 수험생이니까 사실 지금 뭐 당장 아르바이트 하다가 꿈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진짜 생계가 걱정인 가정인데요. 현재 내 식구의 생활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2: 우선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제주종합사회복지관과 연결이 됐고요.
1: 네.
2: 가정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복지관이 이제 공적 자원, 민간 자원을 막 알아보던 중에 바보의 나눔과 저희 가톨평화방송과 이렇게 연계가 됐고요.
1: 네.
2: 일단은 긴급 생계비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190만 원 정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로부터도 몇 달이 지나가고 있는 거고 이제 곧 9월이잖아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주거 부분인데 지금 일단 살고 있는 곳이 연세 700만 원으로 거주는 7월 중순에 이사를 해 오셔서 살고는 있는데 이 연세 700만 원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한 번에
1: 그렇죠.
2: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게 예.
1: 네.
2: 앞으로 만약에 받게 될 주거 급여를 전부 모은다고 해도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연세로 따지면. 그것도 좀 불안한 부분이고요.
1: 네.
2: 이제 저희가 9월 앞두고 벌써 추석 명절을 얘기할 즈음인데요. 이렇게
1: 맞아요.
2: 한 해가 가고 있다는 거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아, 벌써라고 하잖아요. 정해진 시간은 생각보다 더 빨리 오게 마련이어서 어머니는 아마 딸을 통해서 그 부분을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내년 연세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데 사실 어머니 건강도 걱정이고 수험생인 이 수빈 학생을 위한 좀 막바지 좀 피치를 올리게 학업에 대한 준비도 좀 도움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들고요.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그 동생들에게 본인의 바람을 좀 물었더니 농담처럼 돈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얘기하는 바람은 동생들이 학원을 갔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해서 좀 놀랐습니다. 예, 동생들 좀 게임만 많이 해서 별로라고 하면서도 마음에 엄마예요, 엄마.
1: 진짜 엄마인데요.
2: 걱정하는. 네. 네. 그리고 끝에는 본인도 저도 좀 다니고 싶긴 하고요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까지 좀 힘들었으니까 하늘에 계신 위에 계신 우리 아빠가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로 소원을 얘기해 줍니다.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전다혜 사회복지사님 그리고 수빈학생 목소리입니다.
4: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너는 괜찮냐라고 했을 때도 본인은 괜찮으니 엄마와 동생들을 조금 더 들여다봐 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가장 좀 기억에 남고요. 제주도는 특성상 이제 연세 개념이 있어가지고 한 번에 이제 부담해야 하는 주거비가 이제 월세나 이렇게 좀 분할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주거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그거를 1년치를 다 모아도 그래도 한 400 정도가 모자라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마련하려고 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높은 상황이죠.
3: 어디선가 돈이 좀 많이 쌓였으면 좋겠다. 집 사고 엄마 병원비 되고 동생들 학원 보내고 이제 먹고 살 만큼의 돈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학원 다니고 싶죠. 동생들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막 서울대 갈 정도다 이것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냥 평균적인 것만으로도 그 정도만이라도 해줬으면 하죠. 이제라도 아빠가 좀 위해서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1: 고3 수험생인 이수빈 양은요, 지난 5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슬퍼하는 동생들과 어머니를 살피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가족 돌봄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수빈 양을 돕는 방법, 허윤희 리포터님이 알려주세요.
2: 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번입니다. 뒷번호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번호입니다. 예,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60-700-1225번입니다.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때는 하나은행입니다. 810-1009-1009-803입니다. 가운데 1009-1009 두 번 들어갑니다. 천국을 미리 두 번 예약하는 번호로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810-1009-1009-803입니다.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1: 네, 우리 수빈 학생 어머니는 우울증에 걸음도 불편하시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아빠가 부모님의 역할을 다 했던 것 같은데 아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서 모든 걸 짊어져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고3이라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을 텐데 지금 머릿속에 돈이 많이 쌓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엄마 병원비 내야 되고 동생 학원 보내야 되고 먹고 살 만큼의 돈을 생각한다는 게 참 안쓰러웠거든요. 우리 이수빈 학생 간호사의 꿈만 이루면 경제적인 부분은 조금 여유로워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수빈 학생이 좀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당장의 그 집값 고민 안 할 수 있도록 많은 나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나눔과 기도 부탁드릴게요. 우리의 도움이 절실한 이수빈 학생의 사연은 내일 다시 한 번 더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수고해주신 허윤희 리포터님과 인사 나눠야죠. 고맙습니다.
2: 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1: 노래 듣고 올게요. 메이트 하늘을 날아.

모든 게 평범하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조용한 집안 공기를 깨운 건 막내 동생의 고함 소리였죠. 엄마, 아빠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것 같아.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찾아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아빠가 보였습니다. 호흡도 맥박도 희미해지는 아빠 몸 위에서 온 힘을 다해 가슴을 눌렀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중에도 병원에 도착했어도 심폐소생술은 계속됐지만 아빠의 호흡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우린 그렇게 허망하게 이별하고 말았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이별과 장례식, 뭐가 뭔지 정신없는 가운데 눈물 마를 겨를도 없이 가혹한 현실이 우리 가족을 몰아붙였습니다. 알고 보니 아빠에겐 수억 원의 빚이 있었고 그로 인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는 사실, 고3 수험생이지만 학원비는커녕 당장 오늘 내 식구 생활비를 걱정해야 한다는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엄마와 두 동생이 슬픔에 빠져있는 동안에도 나는 슬퍼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막막한 가운데 혼자 조용히 눈물을 삼킵니다. 오늘따라 아빠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기만 합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거주지 경매와 억 단위 부채라는 어려움을 마주한 이수빈 양. 건강이 안 좋은 어머니와 두 동생을 돌보고 있는데요. 어린 나이에 가장 역할을 하게 된 수빈 양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세요.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 창구는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열려 있습니다. 한 주간 ARS 전화와 계좌 입금을 통해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방송에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액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후원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캔서스의 Dust in the Wind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인의 대리사였고요. 내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필요한 만큼의 사랑과 도움이 꼭 채워지길 기도드릴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요즘 어린 친구들이 쓰는 재밌는 말이 있는데요. 허거덩스. 예. 요즘 쓰는 거 확실하죠? 아무튼 허거덩스라고 소셜미디어에서도 많이들 쓴다고 합니다. 시무님, 이 말 들어본 적 있나요?
1: 아, 저는 뭐 들어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고, 옛날에는 뭐 헐 아니면 헉 뭐 이런 비슷한 느낌 같은데,
0: 네.
1: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허거덩스, 허거덩스덩스, 허거덩스, 허거덩스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수다식구 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허거덩스.
2: 자, 오늘 오프닝 퀴즈 어렵습니다. 바로 이 허거덩스 뜻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자, 이 과연 허거덩스의 뜻이 무엇일지 진짜 허거덩스한 문제죠. 자, 보기 있습니다. 1번, 기분 좋을 때 허거덩스를 쓴다. 2번, 당황할 때 허거덩스를 쓴다. 자, 우리 시민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홍시민님, 네.
0: 이 문제를 들어보니까 이 허경환 씨의 유행어가 생각납니다.
3: 아,
0: 불안한, 불안하네.
1: 불안하네. 네. 아, 이거는 뭐 헐, 아까 얘기했던 헐이랑 헉, 요거에서 약간 파생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0: 네.
2: 매번 홍시민님 개그 들을 때마다 정말 허거덩스하네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100원의 유료 문자, 문자번호 샵2340, 유튜브 부산과 트릭 평방송, 그리고 무료 모바일 앱 CPBC 빵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정답 확인하러 돌아올게요. 블락비가 부릅니다. 헐.

0: 신부들의 수다 미소남 3인방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교구 홍영택 베드로
1: 김병희 도미니코
2: 이추성 베드로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
2: 정말 허거덩 싸네요.
1: 네. 네. 네. 네, 오늘의 첫 곡은 블락비의 헐 듣고 왔습니다.
0: H-E-R
1: 헐. 네. 아, 그 헐이에요?
2: 헐.
1: 헐. 아, 쉬 그거 헐.
2: 헐.
1: 쉬 목적격 헐.
2: 헐.
1: 아, 오케이.
0: 8월도 막바지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벌써 개학, 개강한 학교도 있을 텐데요.
1: 아, 개강이네.
0: 뭔가 방학 끝자리가 되면 만감이 교차하지 않습니까? 이제 2학기가 시작되면 그냥 시간이 바로 흘러갑니다. 1학기보다 2학기가 유독 빨리 가요. 네, 네. 아, 신부님들은 신학교 때 어떠셨습니까? 개강 또 개학하면 뭐 오랜만에 또 동기들 봐서 좋으셨나요? 아니면 좀 방학이 끝나서 싫으셨나요?
1: 저는 겨울에 이제 방학하고 들어왔을 때랑 두 개를 비교해 보면,
0: 네,
1: 저는 여름에 이 들어올 때가 좀 싫습니다.
0: 아,
1: 덥거든요.
0: 아,
1: 근데 저희 있을 때만 뭐 공감하시겠지만 방에 에어컨이 없어요.
0: 그렇죠.
1: 라디에이터만 있잖아요.
0: 아, 네.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그 8월 말에 들어와도
2: 아직
1: 더워요.
2: 덥죠.
1: 아직 더워요.
0: 특히 여름 행사를 한참 하고 심지어 교사 MT, 청년 MT까지 마무리하고 들어온 상태라서
1: 지정신이 아니에요.
0: 예, 네, 굉장히 피곤해서 아, 그렇죠. 개학이 좀 싫다. 조금만 더 시간, 한 주만 더 있었다면 아,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1: 그래도 겨울에는
2: 저는 좀 반대.
0: 어, 그래요.
2: 오히려 들어오고 싶었어요.
0: 벗어났구나.
2: 아, 이제 술 안 먹으시겠구나.
0: 그렇죠.
2: 보통
0: 뒤풀이를 많이
1: 높이 철었어.
2: 8월 초부터 이제 네네. 행사가 시작이 되죠.
0: 네.
2: 여름 행사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 뭐 등등등 지난주 홍시모임이 했던 그런 등등등의 행사들이 끝나고 그런 등등등의 행사들에 관한 뒤풀이들이 또 계속 이어집니다.
0: 그렇죠.
2: 그러다 보면
1: 방학 끝나요.
2: 방학 끝나죠.
0: 네.
2: 그러고 이제 저희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바로 학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1: 피정 들어가
2: 피정이 있습니다.
0: 네.
2: 한 3일간 피정을
1: 개강 피정
2: 하면서 이제 다시금 좀 이제 예열을 하는 거죠. 2학기를
1: 전문용어로 이제 시차 적응이라고 하죠.
0: 네. 네. 마음의 준비를 좀 하는 거죠.
2: 네. 그러면서 사실 그때 숙취를 다 뺍니다.
1: 다 뺍니다. 그 시간을 맞춥니다.
0: 네. 예전에 신학생 때 딱 방학하고 들어가면 막 그 교사들이 막 열렬히 환영을 해줘요.
1: 아, 그 시절이 있었죠.
0: 예, 여름 신학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사님들이
2: 왔다.
0: 도와주시면 좋겠다.
1: 일할 사람 왔다.
0: 예, 그래서 초등부 저학년, 고학년,
1: 중고등부, 복사단,
0: 그다음에 청년,
2: 교사인 교사,
0: 교사까지 예, 그렇게 다 하면 방학이 끝나거든요.
2: 아유.
0: 그래서 개학하기가 벌써 개학이구나. 나만의 시간은 어디 갔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좀 안타까워했던. 자, 그럼 오프닝 퀴즈 정답부터 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Z세대가 쓰는 말 허거덩스의 뜻 정답은요.
3: 예.
0: 2번 당황할 때입니다. 네, 네. 2번입니다.
2: 자, 오늘의 선물 당첨자는 5525번님입니다.
0: 네,
2: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오요. 네. 네. 근데 이 허거덩스란 말을 빨리 말을 해야 된다고요? 허덩스. 그렇게 해야 되나요?
1: 그렇게
0: 우리 중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허덩스.
1: 그럼 바로 그래. 그러면 그거 언제적 수도 야, 이럴 수도 있어요.
0: 아니요. 그게 뭐예요? 라고 할 수도 뭐예요? 있어요.
1: 맞네.
0: 헉 아니에요. 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1: 초등부 모를 수도 있어요.
0: 네. 네. 최근 두신 분이께서 이 허거덩스 쓸 뻔했던 뭐 에피소드 있나요?
1: 사실은 허거덩스란 말을 쓸 일은 없지만 요 지금 나가는 8월 29일 전후로 해서는
0: 네.
1: 요 표현을 신자분들이 많이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이동 처리였거든요.
0: 아, 그렇죠.
1: 갑자기 우리 시민 간다고 허거덩스?
0: 오.
1: 약간 이런 거.
2: 허거덩스?
0: 아, 이신부님 오신다고
1: 허거덩스? 약간 그럴 수도 있다. 인사이동 처리 신자분들이 논란 표현으로 쓸 수도 있다.
0: 네. 저희 동기 신부 세 명이 인사이동 이번 대상자입니다.
1: 아, 네, 맞습니다. 네,
0: 그래서 한 명은 그 교포 사무,
1: 교포로 가시고
0: 네. 한 명은
1: 병원으로 가시고
0: 네, 특수 사무, 네. 한 명은 본당,
1: 본당으로 네. 가시고.
0: 허덩스,
1: 허덩스.
2: 네,

0: 네.
1: 저 큰일 났어요. 샤갈.
0: 네. 분명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2: 네. 네. 네. 이 허거덩스라는 말은 그 인별그램에서 유행이 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소개팅하는데 상대방 앞니에 김이 낀 상황.
0: 허거덩스.
2: 허거덩 이런 식으로 쓰다가 허거덩스, 허거덩스, 허거덩스 이렇게 쓴다.
0: 아, 원래는
2: 하네요.
0: 허거덩.
2: 네, 허거덩. 예.
0: 우리 때는 헐랭방
2: 헐 있었잖아요 이 소리 헐 하는 네. 있었잖아요
0: 헐이나 허거덩스나 뭐 당황스럽다 황당하다 뭐 이런 맥락적인 뜻은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2: 교구청이라니 허거덩스 네.
1: 아직도 반년밖에 안 지났다니
2: 허거덩스
0: 사제관이 산이라니 허거덩스
2: 아직도 오프닝이라니 허거덩스
0: 맞냐 아직 오프닝이네. 네.
2: 매주 사진 한 장으로
0: 신부들의 일상에
1: 가까워지는 시간
0: 신스타그램.
2: 네, 지금 추신부님의 사진이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희신부님께서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여지껏 봤던 신스타그램 사진 중에서 제일 깔끔한 사진.
1: 아, 좋습니다.
0: 배경도 흰색이고 원래 것도 흰색이고.
2: 네. 네.
0: 명확하게 조금만 여러분 확대해서 자세히 보시면 명확하게 나와 있는 네. 네, 글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2: 저희 그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드는
0: 저는 저도 그렇고 홍순민님도 그렇고
2: 네, 천주교 부산 교구라고 적혀져 있네요.
0: 저 봉투를 네. 많이 봤죠. 교구 봉투입니다.
2: 교구 봉투입니다. 아,
0: 천주교 네. 부산 교구.
2: 네.
0: 저 봉투.
2: 아이고야.
0: 오씨 확대까지
2: 확대까지. 아이고야.
0: 오륜대 순교자 성지 성당 봉헌식 추진 특별위원회.
2: 네네.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20번 길 39
0: 교구청 주소죠?
2: 예, 택배를 많이
0: 네, 저도 택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기본 배송지에 저장돼서 네.
2: 허거덩
0: 허거덩
2: 네. 어떤 사진인지 우리 추신부님께 설명해 주실까요?
0: 봉투가 무슨 봉투입니까?
1: 네, 봉투는 편지 봉투입니다.
0: 큰 봉투죠?
2: 서류 봉투, 서류 봉투.
0: 서류 봉투라고 서류 하나요?
1: 봉투는 네. 아니고 초대장 봉투입니다.
2: 아, 초대장 봉투.
0: 초대장이 저렇게 크나요?
1: 네. 크게 보이는 거죠.
2: 아, 카드 아, 정도 크기.
0: 네. 네. 네. 아, 난 서류
2: 진짜 큰... 진짜 서류 봉투인 줄 알았어. 크기가.
0: 큰 건 줄 알았어요.
1: 아, 크기가.
2: 예, 예.
0: 네, 네. 아, 카드 봉투구나.
1: 네. 초대장 봉투고.
2: 네.
0: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데 1번 초대장, 2번, 2번 앞으로 해야 할 업무.
1: 두 개 다죠.
2: 두 개 다죠.
1: 이걸 뭐 굳이 꼭 나눠야 되나?
0: 네.
1: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0월 7일입니다. 10월 7일에 오륜대 순교자 성지.
2: 네, 네.
1: 저희가 이제 새로 이렇게 단장을 했습니다.
2: 그렇죠.
1: 그러고 이제 봉헌식을 이제 하게 될 텐데 또 이제 그 봉헌식 준비를 요즘 하고 있다.
2: 네.
1: 네.
2: 부산 교구에 그래도 여러 가지 여러 군데의 그런 성지가 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새로 단장해서 예쁘게 좀 이렇게 손꼽을 만한 그런 성지가 그래도 많이 찾아온 데가 오륜대거든요.
1: 네.
2: 그 오륜대 성지를 새롭게 좀 조성을 하는 공사를 했고 이제 다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봉헌식을 10월 7일 날 하게 되는 거죠.
1: 맞습니다.
2: 그것도 이제 부산교구 수호자 대축일 날, 예, 이날 또 의미 깊은 날에 또 봉헌을 하게 됩니다.
1: 네.
2: 거기에 근데, 오라는 초대장이군요.
0: 초대장이면서 뭐 업무 한다면서요?
2: 네. 추진특별위원회에서 뭘 맡고 계십니까?
1: 그러니까. 없습니다. 잡무를 맡고 있습니다.
2: 아, 잡무. 제일 중요하죠.
1: 네네.
0: 예. 아직 거기
1: 저는 위원회는 아니고요.
2: 네네.
0: 위원회 아니고.
1: 네, 위원회에서 오다 내린 걸.
2: 네네.
1: 네, 오다.
0: 실무진.
2: 네. 아, 오다 가다.
1: 네, 오다를 내린 걸.
0: 오다 내린 거 실무적으로 처리한다.
1: 네.
2: 네.
0: 아, 그 어쨌든 그 위원회 들어갔긴 들어가 있네요.
1: 위원회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0: 아, 그러니까 어떤 네. 방식으로든 거기서 결정 나면 뛴 다음에.
1: 네, 그렇습니다.
2: 네. 신부님께서 앞으로 해야 할 업무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0: 그러니까 여기 네. 그 저희가 미리 인스타나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앞으로 해야 할 업무 서류 봉투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2: 네.
0: 야 미루십시오. 미루십시오. 네 보내주셨네요.
2: 네. 또 신란 스텔라님께서는 아 추신 분이께서 받으셨군요. 오라는
1: 아,
2: 초대장을 받으셨군요.
1: 받는 게 아니라 보내는 겁니다.
2: 아 보내는 업무. 네. 네 보내는 업무. 네.
1: 저희 집인데 제가 저 봉투에 받을 일이 있을까요?
2: 네. 그렇죠. 네. 아, 지금 잘 준비되고는 있습니까?
0: 준비 지금 현재 공정 부산교구민들이
2: 뭐 지금 밥사도 다녀오셨다는 말
0: 매우 궁금할 것 같은데.
1: 네. 네. 굉장히 잘 지어놨고요.
2: 네. 네. 그 소문에 그 성전의 그 뒤에 그 순교자

0: 묘소가 이렇게 딱 보이게끔 이렇게 해놨다고 그때 주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1: 네네. 그렇게 돼 있나요? 그 뒤에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0: 네네.
1: 이렇게 완전한 투명은 아니고요.
0: 네. 그렇죠.
1: 네네. 이렇게 실루엣이 이렇게 싹.
0: 오, 그렇구나.
1: 네.
0: 그 특별히 이 그 성지 조성을 위해서 우리 교구민들이 정말 마음을 많이 모은.
1: 그렇죠. 예. 오랫동안
2: 진짜 오래 걸렸어요.
0: 마음을 네. 모았고 우리 교구 사제들도
1: 맞습니다.
0: 마음을 모았죠. 그냥 마음만 모은 게 아니라 그걸 표할 수 있는.
1: 네. 항상 그렇죠. 마음은 표현해야 됩니다.
0: 네네.
2: 월 10만 원씩 2년 반을 냈는데 끝났어요. 지난 네. 6월 달이 끝났어요.
1: 네.
2: 너무 좋습니다.
0: 네.
2: 네. 오래 걸렸네.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0: 그렇죠. 네. 자, 댓글 보내주신 분 중에 한 분께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요. 유튜브 블루LSJ님, 0928번님, 예, 축하드립니다.
2: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0: 사진 한 장으로 함께하는 신스타그램, 예, 수다 식구들 중에도 내 일상 사진을 공유하고 싶다면, 예, 부산과 돌리 평화방송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주시거나,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2340으로 사진과 함께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예 신수다 다음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허거덩스를 잘 표현한 노래인 것 같네요. 예, IOI가 부릅니다. 갑자기

0: 3569번님 군대 휴가 나와서 듣습니다. 어머니께서 정성껏 차려주신 점심 감사히 먹으면서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손꼽아 기다렸던 휴가에 집밥으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우시는군요. 휴가처럼 손꼽아 기다리며 집밥처럼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시간이죠. 가톨릭 수다 지금 시작합니다. 군대 휴가 아마 첫 휴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밥을 먹거든요. 아. 이게 첫 휴가 때만 먹어요.
1: 그렇죠. 철이 든 거죠.
0: 네. 아니 첫 휴가 때는 먹고 그다음 네. 휴가 때부터 안 먹더라고요 보니까.
2: 아니야 반대예요.
0: 어 진짜요?
2: 지금 제 추정컨대 이게 첫 휴가라면 네네. 마지막 날입니다.
1: 아.
2: 만약에 병장 휴가라면 네네. 네. 첫날일 수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 네.
0: 아. 어쨌든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또 그쵸. 점심을 맛나게 먹으면서
2: 근데 일단 이, 네. 이분이 네네. 휴가를 나왔는데 자의적으로 저희 방송을 듣는 건 아닙니다.
0: 휴가를 나왔는데 갑자기 네, 엄마가 신수다가 우리, 들려서
2: 우리 엄마가 방송을 틀어갖고 듣고 있다.
0: 아, 네. 그래도 사연을 보낼 정도면 예.
1: 보내라 했겠죠.
2: 보내라 했겠죠.
0: 충성 보냈습니다.
2: 잠 안 깨, 잠 깨고 네. 숟가락 꼭지 들고 네. 저희다 저 샵 2335 보내 약간 아, 이런 느낌.
0: 네. 이런 상상 저는 상상을 네. 해봅니다.
2: 분명히 첫 끼 점심입니다.
0: 아, 네. 첫 끼일 것 같아요.
2: 네. 정성과 차려주신 점심. 네. 아침은 걸읍니다.
1: 2시쯤이겠죠.
2: 귀엽고 배고파서 일어났네. 네.

0: 네, 첫 번째는 6512번님이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얼마 전에 버스를 탔는데 어린 남학생이 지갑을 잃어버렸는지 차 안에서 우왕좌왕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저를 보면서 너무 죄송하다며 계좌이체를 해드릴 테니 차비 좀 내주실 수 있냐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저에게 일어날 줄이야. 별일 아닌 걸 알면서도 살짝 당황하긴 했습니다. 사실 이목이 집중이 되는 게좀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학생이 엄청 뻘쭘해 하면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부탁하길래 제 카드를 얼른 찍어줬고 돈안 보내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돈은 보내겠다고 하길래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 주라고 했더니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학생 때 버스를 탔는데 돈이 모자라서 기사님께 내달라고 했는데 기사님이 그냥 있는 돈만 내고 타라고 하셔서 380원인가만 내고 버스를 탔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감사해서 내릴 때도 기사님께 가서 인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튼 저는 그날 1,500원 돈으로 뿌듯함을 산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적은 돈으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던 날이었어서 자랑 한번 해봤네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셨네요.
1: 어유, 잘하셨습니다.
2: 아, 아유.
0: 380원만 냈다고 하면 토큰이 금방 지나간 시절입니다.
1: 토큰.
0: 토큰 넘어가는 시절.
1: 네. 토큰이 아니고 토큰 아닙니까?
0: 토큰이라 했어요.
2: 토큰.
0: 난 토큰이라 했는데.
2: 토큰.
1: 토큰 써봤어요?
2: 토큰 써봤죠. 아, 그래요?
0: 그거 뭐죠? 이거 종이로 된 거.
2: 회수권.
0: 회수권.
2: 회수권 네.
0: 썼었죠.
2: 예.
1: 회수권 11장 만들어 봤습니까?
0: 12장까지 그냥. 참나.
2: 네.
0: 11장까지. 진짜 회수권 시절에는 아, 진짜 낭만의 시절이었네, 진짜.
1: 네. 그 회수가 되거든요.
0: 아, 그것도 진짜 기술자들이 있었거든요.
1: 학교 매점에 팔았죠.
0: 매점에 팔았어요.
1: 학교
2: 아, 지금
1: 회수권.
2: 유튜브에 자꾸
1: 네네.
2: 기술자들이 올라오고 계십니다.
1: 아.
2: 저 만들어봤어요, 회수권. 11장.
0: 11장. 여러분, 참 암울한 시절을
2: 네네.
0: 살았습니다.
1: 아, 지금은 이제 뭐 교통카드로 삑
2: 네.
1: 학생입니다. 이렇게 뭐 나오니까. 네.
0: 사실은 11장을 만들잖아요. 버스 기사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2: 아시겠죠?
0: 다 알죠. 그걸 꼬기꼬기 집어넣는다는 거 다 알죠.
1: 그걸 돌돌돌 말아가지고.
0: 말아서 넣기도 하고
2: 네.
0: 별의별 짓다 했어요.
1: 네.
0: 네.
1: 아,
2: 다들 성사 봐야 된다고.
1: 네. 계속
0: 그게 성사를 본다는 거를 생각 안 했었어요.
1: 네.
0: 워낙 대중적이었어서. 워낙 대중적이었어서.
2: 네.
0: 네.
1: 근데 12장은 어떻게 만듭니까?
0: 12장 가능합니다.
1: 어떻게 가능해요?
2: 앞뒤로?
0: 그죠. 길게 나오잖아요.
1: 예, 예.
0: 10장이면.
1: 예.
0: 끝머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1: 오.
0: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끝에를 이용해서 뭐 11장을 만드니 하는데,
1: 네.
0: 12장은 거의 뭐, 한 학년에 한두 명 있는 장인들이 있거든요.
1: 아. 네.
0: 반에는 11장 만들 수 있는 애들이 한두 명 있어요.
1: 네.
0: 학년으로 가면 그거 12장으로 만들 수 있는 애들이 장인들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한 장을 찢는 요 칸이 있는데
0: 맞아요.
1: 그걸 이제 100% 온 거를 다 안 찢는 거죠. 한 10분의 8 정도만
0: 맞습니다.
1: 찢고 나머지를 또 비스듬하게 찢고
2: 그렇죠.
1: 이러면 한 11장이 나오거든요. 그건 아는데 12장은 참 신기합니다.
0: 장인들이 있습니다.
1: 네.
0: 네. 줄 서서 네, 만들어 달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1: 유영남님께서 경주는 청소년 버스 요금 무료입니다. 어릴 때 그런 추억을 가지고 또 이렇게 기쁘게 베풀었던 이 훈훈한 사연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 네.
0: 네.
2: 자, 이번엔 1029번님의 사연입니다. 10년 지기 친구랑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1: 아이고야.
2: 축하드립니다. 네. 신나게 비행기표도 끊고 호텔도 잡고 했는데 저는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기도 하고 여행 가면 새벽 6시부터 눈을 떠서 부지런히 호텔 조식도 먹고 움직여야 하는
0: 아,
2: 스타일이에요.
0: 피곤하다 진짜.
2: 하지만 같이 가는 친구가 그런데 자기는 완전 무계획형이래요. 그래서 제가 하잔대로 하겠다고 하더니 자긴 새벽에 절대로 못 일어난다. 점심부터 움직이자 그러더라고요. 아니 계획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가만히 나 있지. 또 입맛은 또 까다로워가지고 제가 고르는 식당마다

0: 별로래요. 향신료가 어쩌니 김건 음식은 절대 안 먹다니. 어휴. 평소에 둘이 싸우기도 잘 싸우고 솔직하게 불만이 있으면 말하는 사이이긴 한데 비싼 돈까지 주고 해외여행 가서 스트레스 받고 싶지는 않아요. 신민들은 이렇게 여행 스타일이 다른 친구나 사람과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친구의 여행 스타일을 받아들이고 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보내셨네요.
1: 일단 여행을 간다는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거는.
2: 10년 지기 친구라는데 네네. 이거 잘못했습니다. J랑 P랑 맞붙었다. 여행을 간다. 네. 무조건 J한테 맞춰야 됩니다. 그게 평화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P한테 맞출 수가 없어요.
3: 일단 피하고 싶죠.
2: J한테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P에게 여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봐보세요. 제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더니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0: 그렇죠.
2: 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어디를 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가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1: 네. 가서 알아서 그냥 편하게 해 하고 자기 계획대로 돌면 그렇죠. 안 될까요?
0: 각자 플레이하면 됩니다. 네.
2: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씩 스쿠버를 가는데 저 혼자 갑니다. 같이 갈 수 있지만 네. 저는 약간 여기서 약간 저는 피 성향이거든요. 전 최소한의 제의만 활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1: 유영자님께서도 말씀하시네요. 스타일이 완전 다른 남편이랑 여행 잘 다녀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돼요.
2: 그럼 놔두면 돼. 그냥 점심까지 자라고 하면 돼요.
0: 네. 맞습니다.
1: 나 밥 먹고 올게.
2: 나 아침으로 간다 하면 돼요. 네. 중요한 거 아니다.
1: 그래서 친구 여행이 제가 제 동기 신부랑 그 일본에 휴가차 일본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뒤로 같이 안 갑니다.
0: 왜요?
1: 그 서로가 이렇게 리드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맞춰주는 스타일인데.
0: 아 뭐 먹을래?
1: 그렇죠.
2: 에?
0: 아무거나.
1: 아니죠. 뭐 먹을래? 그랬는데 첫 마디가.
0: 네 먹고 싶은 걸로.
1: 아니요. 더 웃긴 건 어떻게 됐냐면 뭐 먹을래? 하니까 내가 먼저 말했다 아이가.
2: 아이가 내가 먼저 뭐 말했다 아이가.
0: 네 뭐 먹을래?
1: 그래서 막 이야기하는데 서로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그냥 패스트푸드 좀 가서 먹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건 아니지 않나.
2: 여기까지 왔는데
1: 메뉴 고르는데 2시간 걸렸어요. 그 뒤로 너랑 같이 가지 않겠다. 네, 선언을 하고 지금도 같이 가자 하는데 그때랑 지금 다르다. 가면 내가 잘해줄게 가자 이랬는데 지금도 안 갑니다.
0: 완전 삐지셨네요.
1: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래서 좀 스타일이 다르면 친하긴 한데 그래도 여행은 갔는데 좀 안 맞으면 뭐 여행 안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0: 친구라고 해서 꼭 여행을 같이 가야 될 필요는 없다.
1: 없다.
2: 아 참고로 저는 말씀드렸는데 10월 중순에 휴가를 갑니다.
1: 어디로 가십니까?
2: 그래서
0: 그래서
1: 그러니
2: 항공 숙소 끝입니다. 그리고 가서 해야 되는 그거 세 개 예약하고 나머지는 계획도 없고 일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돌아다녀서 괜찮은 데 가서 먹고 괜찮은 데 가서 쉬고 뭐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1: 우리 희신부님은 그 하늘의 뜻에 많은 걸 맡깁니다.
2: 그렇죠.
1: 그래서 그때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버스 터미널 가가지고
2: 주사위 던집니다.
1: 주사위
0: 던져서
2: 신학생 때 한번 그랬었습니다. 예. 서울 보통 큰 데가 있거든요. 서울 뭐 시작해서 뭐 경기 뭐 이래갖고 쭉 하면 이제 뭐 남해 뭐 나오거든요. 1, 2, 3, 4 정해요. 그래서 주사위 두 개 갖고 굴려요. 네. 그럼 뭐 8 나왔다. 1, 2, 3, 4, 5, 6, 7, 8 8번째 갑니다. 그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성향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큰 틀만 계획을 세운다. 최소한의 틀은 세우고 가서 논다. 그런 스타일입니다.
1: 저도 예전에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게 단체로 예를 들어 교구청에서 어디 엠마오를 간다 이런 프로그램 짜거든요.
0: 그렇죠.
1: 시간대 맞춰가지고
0: 단체
2: 그건 해야죠.
1: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램대로 안 되더라도 속상해하지 않는다.
0: 속상해하지 않는다.
1: 이런 걸 좀 가지고 있어야 돼.
2: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일행에 주교님이 있는데.
1: 아 그렇죠. 주교님한테 컨펌을 받고 진행을 하더라도 계획대로 아, 안 될 수도
2: 있고 현장 상황에 따라.
1: 네, 그렇죠. 예. 그게 여행의 묘미거든요.
2: 맞습니다.
1: 예. 그게 그런 것처럼 뭐 꼭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예. 꼭 많이 보는 게 좋은 건 아니다. 예.
2: 그죠. 네. 예.
1: 서로가 이 여행에서 참 기쁨을 많이 얻고 간 그런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마음으로 좀 서로를 좀 배려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좋은 네. 여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이 소리솔바람님이 네. 지인이랑 같이 갔는데 네. 둘이 스타일이 안 맞아갖고 네. 지금 서먹한 사이 됐대요.
1: 그러니까요. 아~ 그게 된다니까요. 제가 제 동기 신부 여행 안 가잖아요. 서먹한 사이.
4: 서먹한 사이인가요?
1: 여행할 때만. 그 외에는 지난 사이. 네.
2: 그러니까 네. 이게 제가 갑자기 생각 들었는데 제 남동생 있지 않습니까? 네. 남동생이랑 여행을 가면 진짜 피 터지게 싸울 것 같아요.
1: 계획형입니까?
2: 아니 계획형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1: 그런데 어떻게 신부님도 계획형이 아니잖아요.
4: 입맛이 다른가요?
2: 아니요. 피와 피가 부딪힐 것 같아요.
1: 아, 그럼 피 터지지. 피와 피가 만나면 피 터지죠. 네.
2: 네. 그냥 지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까 서로가. 네.
1: 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가면은 그냥 몇 시까지 저녁 먹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보자 하고 그냥 알아서 하는 게 낫지 않나.
2: 약간 숙소에 쪽지 남겨놓고 네. 몇 시에 로비에서 보자. 네. 끝. 네. 이런.
1: 우리 강승묘님께서 여행만 같이 가는 친구 있지요.
2: 아, 여행 스타일 맞는 친구도 있습니다.
4: 네. 여행 전용 친구.
1: 여행 전용 친구.
2: 사실 뭐 보통 동기들마다 있거든요. 네. 그 무슨 무슨 여행사 닉네임 붙여갖고 네. 그런 계획 잘 짜고 네. 네, 그렇게 잘 준비하는 친구.
1: 제가 있어요. 교구청에 있을 때 그 이제 교구청 관장으로
2: 오래 있었죠.
1: 엠마오를 가면 좀 재밌으라고 좀 이벤트 요소 뭐 이런 재밌는 요소를 조금씩 넣거든요. 네. 그때 그 여행사 가이드들이 보면 항상 깃발을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네네. 그게 제가 그
2: 깃발이 있어요.
1: 인터넷을 제작을 했어요.
2: 깃발이 네. 있어요.
1: 그래서 홍관장 여행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삼각깃발을 네네네. 만들어서
2: 그걸 실제 들고 가요. 아.
1: 그래서 신부님들 일어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2: 교구청 신부들 네네. 남자들 그 10대명으로 우르르 가고 있는데 네네. 앞에 시커먼 사람들이라고
1: 깃발 들고
2: 뒤에 전부 시커먼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가요.
1: 근데 현지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 여행사인지
4: 아, 진짜 여행사인 줄 알고
1: 네, 홍관장 여행사.
2: 근데 깃발이 굉장히 저렴해서 네네. 그 네네. 옛날에 테레비 그 안테나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거거든요. 아. 깃발 좁긴 해요.
1: 네,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2: 크진 않고 네. 앙증 맞아요. 네. 앙증 맞는데 뒤에 험악한 사람도 시커멓게 입고 와서 우르르 막 네. 까까 이러고 있고 저 괜찮나 네. 이러고 있으니까 네. 네. 다들 신기하게 받아보죠. 네.
1: 그래서 진짜 여행사인 줄 알고 예,
4: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저도 이제 신부님들하고 지구에서 이렇게 여행을 이제 같이
2: 그죠? 지구 뭐 네. 연수나
4: 같이 가게 된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약간 저도 이제 가이드처럼 네. 이제 제가 총무여서 담당을 하면서 이렇게 모셔가는 거였는데 저는 깃발은 안 했어요. 대신에
1: 마지막에
4: 이제 그날 이제 마무리할 때 네. 보통 이제 뭐 지구장 신부님이나 이래 해가지고 뭐 지구장 신부님 한 말씀 하시고 뭐 이제 총무 수고했다고 박수 쳐주지 않습니까?
2: 고생하셨습니다.
4: 네, 그래서 보통 가이드들이 마지막에 한 마디씩 꼭 하거든요.
2: 맞아요.
4: 그 정성을 좀 보여주시면 네, 네 가기 전에
1: 박수만 치지 네, 말고
4: 박수만 치지 말고 그쵸. 제 정성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다고.
2: 근데 말 잘해야 돼요. 네. 그 마지막 회식 때 그러면 막 술로 정성을 표현합니다.
4: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본고차 안에서 해야 되고
2: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4: 네. 네. 그래서 마이크 잡고 네 그 버스 이제 조그마한 미니 버스 안에서 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정성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네. 그래서 팁 많이 받았습니다.
2: 고맛에 하는 거지. 네. 네.
4: 또 그게 또 처음에 한 분이 주기 시작하면 네.
2: 네. 눈치 보거든요.
4: 그렇죠. 아 주라. 네. 네. 또 보통 총무가 막내지 않습니까?
2: 막내예요.
4: 네. 막내니까 또 선배들이 또 지갑에서 주섬주섬 또 꺼내십니다. 네.
2: 거의 뭐 봉헌금 내는 거랑 비슷해요.
4: 그렇죠. 제 여행 경비 뽑습니다.
1: 아 저는 그걸 안 했네요.
2: 거의 본전치기 갑니다. 네,
1: 저희는 그 교구청에 있으면 그거 브리핑을 해야 되거든요. 그 브리핑. 그래서 예전에는 앞에 관장 신부님은 그 한글 파일로
2: 맞아요.
1: 예, 그 전체 화면 미리 보기 해가지고 네네. 거기서 그냥 쭉쭉쭉 했는데 아 이거는 뭔가 좀 임팩트가 없다. 아. 그래서 제가 할 때는 PPT로
4: PPT로
1: 네. 이곳에 가서 두 시간을 화살표 튕 넣어가지고
2: 어떤 느낌이냐면 화요일날 꾸리아 회의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때 설명합니다.
1: 그래서 PPT 하고 아 이 집은 아, 이런 게 있고 이런 메뉴가 있고 그쵸.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드실 거고 여기서 또 뭐 몇 분을 이동을 하면 이래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한 페이지에 네. 딱 나오게.

0: 잘했어. 아, 네.
1: 어, 다음에 그거 하실 때는 마지막에 계좌번호 딱 하나 넣으시면
0: 제일 밑에 아, 네.
2: 정성은 사랑입니다.
1: 정성은 현금입니다. 네.
0: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네. 네.
3: 자, 다음 코너. 예, 다섯 번째 토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코너 코인 기도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기도문과 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코인 기도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빌기 빌도 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바치는 아름다운 기도 노래로 부탁해요.
5: 어쨌든 코인 기도방 어쨌든 코인 기도방
0: 여러분은 뜨겁게 호응해 주시고 저희들의 얼굴은 뜨거워지는 코인 기도방 시간입니다.
3: 네, 다섯 번째 토요일이 있는 달에만 만날 수 있는 자주 오지 않아서 더 인기 있는 그 코너 코인 기도방입니다.
1: 네, 자 코인 기도방 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100원의 유료 문자, 문자번호 샵2340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기도문을 붙여서 가사를 바꿔서 불러드리는 코너입니다.
3: 가요 멜로디에 이 가톨릭 기도문 가사를 입혀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예, 여러분들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 제목 그리고 기도문의 이름 이렇게 두 개를 다 맞히셔야 합니다.
0: 네, 지난 방송분에서 저희가 부른 노래를 다시 왜 들려주는지 모르겠는데 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6: 아, 낮게 잡아야 되겠구나.

0: 여인 중에 복되시며
1: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 예수

0: 아, 야. 얼굴이 뜨거워지네요.
1: 엉망진창이네요.
0: 네, 와.
2: 정의 가득 하신. 아,
0: 우리 유영자님께서 오늘 레지오 때도 했는데 이렇게 들으니 왜 이렇게 어렵죠?
2: 네, 그 기도문 맞습니다.
0: 네. 아, 지난 5월에 불렀던 코인 기도방 노래입니다.
2: 5월에 불렀어요?
0: 예, 예. 노래 가사에 쓰인 기도문은 성모송이었고요. 멜로디는 코요테의 우리의 꿈이었습니다. 이럴 때 정답 뭐라고 보내면 되나요?
3: 네, 그래서 기도문과 노래 제목을 다 맞춰주셔야 하니까 정답은 성모송 그리고 우리의 꿈 이렇게 보내주셔야 합니다.
2: 근데 두 개 그렇게 보내야 되는데 뭐 코요테의 성모송 이렇게 보내면 안 됩니다.
0: 아, 안 되죠. 네.
2: 노래 제목, 기도문 이름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0: 네, 반드시 노래 제목과 기도문 이름 이렇게 두 개를 정답으로 보내

0: 주셔야 합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40 또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잊을만하면 다시 찾아오는 그 코너. 아, 오늘 좀 난감하던데. 예. 허거덩스, 허거덩스.
1: 허거덩스.
0: 자, 다섯 번째 토요일이 있는 날에만 찾아오는 코인기도방 문제 나갑니다. 비트 주세요.

0: 여기까지입니다.
1: 아 짧다.
0: 네. 아 앞에 들어가기 힘드네요.
1: 앞에가 힘들어.
0: 네.
1: 도입부가 너무 힘들어.
0: 힌트를 드리자면 이 노래 도입부에 이미 노래 제목이 나왔습니다.
1: 네.
0: 네. 예, 이걸 네 번이나 나왔습니다.
2: 반짝반짝 작은 별.
1: 예. 맞아요.
0: 예. 예. 제작진에서 보기를 두 개를 주셨는데요. 1번 뿌링클, 2번 트윙클. 예, 이렇게 보기를 주셨습니다.
1: 아, 어렵다.
0: 예. 강승묘님, 저번보다 훨씬 잘하셨어요.
2: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1: 그렇게 얘기하면
0: 예.
1: 안 됩니다.
0: 아...
1: 그러면 이제 저번에 엉망진창식 뭐 그거였다라고 들립니다.
0: 음흠. 아니 이것도 잘한 게 아닌데.
1: 이것도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1: 네.
0: 다시 하란 말씀이 있으신데 앞부분을 못 찾아 들어가서
1: 똑같습니다.
0: 네, 똑같습니다.
1: 변함없을 것 같고
0: 네.
1: 이 누구 노래 가수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 네네. 네. 앞에 설명해드렸는데 가수 이름 보내실 분들 계실까 봐 방금 들려드린 노래는 테티서의 노래입니다.
1: 예. 이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건데
0: 네.
1: 테티서가 그 소녀시대의 태연, 티파니, 서연을
0: 예.
1: 줄여서 테티서입니다.
0: 네. 네. 우리 홍주희처럼 말입니다.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예. 예. 그래서 이 테티서의 노래인데요. 노래 제목과 기도 이름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2: 이 노래를 고른 이유가
0: 네.
2: 요즘에 효리수 또 이 테티서의 대항마죠.
1: 대항마.
2: 대항마. 네, 효리수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같은 팀이죠. 소녀시대에 있는 효연, 유리, 수영 이렇게
0: 네.
2: 셋이서 활동을 하는데
0: 네.
2: 각자 이름 하나씩을 따서 효리수라고 네. 합니다.
0: 예, 테티서의 아성을 무너뜨리겠다는 효리수. 하지만 오늘은 테티서의 노래가 정답이고요. 이 노래 제목을 맞춰서 부른 기도문 어떤 기도문인지. 힌트 좀 주시죠.
1: 아 일단 이딴 식으로 노래를 불러서 많이 되돌아보는 네 그런 기도문이 아닌가.
0: 네. 은영님께서 너무 크게 웃었나 봐요. 옆에 있던 딸이랑 남편이 저를 이상하게.
1: 네. 네. 그 조용히 혼자서 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0: 저희도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참 많이 반성합니다.
1: 현타가 오죠.
0: 네. 네.
2: 그렇죠.
1: 네. 약간 먼산 바라보게 돼요.
0: 먼사
1: 네.
0: 예, 봅니다.
2: 저는 이 기도를
0: 네네.
2: 제작진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0: 아, 그렇죠.
1: 사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0: 네. 저도 동의합니다.
2: 네. 반성해야 됩니다.
1: 제작진 동의. 네. 네.
2: 그리고 이 기도문이
0: 네네.
2: 그 저녁 기도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0: 네.
2: 저녁 기도가 보면 그 기도 뭉치예요. 그러니까 여러 기도가 이렇게 조합이 이루어져서
0: 네네.
2: 거지 그 안에 하나의 기도문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녁 기도는 아니다. 저녁 기도라고 쓰시면 안 된다.
0: 아 저녁 기도.
1: 네. 아 그럼 저녁 기도 쓸 수도 있겠다 근데.
2: 네. 그렇죠.
1: 저녁 기도 안에
0: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
2: 네. 저녁 기도 안에 아마 여러 번 하셨을 거예요.
0: 벌써
2: 하시다 보면.
0: 예,

0: 문자에. 네. 그러네요.
1: 네. 맞네, 맞네. 네. 아, 진짜 왔네. 네. 저녁 기도 아닙니다. 네. 저녁 기도를 진짜 써서 저녁 왔네.
2: 저녁 기도 안에 있는 하나의 기도문은 맞습니다.
1: 네. 아, 근데 네. 이런 분들은.
2: 근데 이 기도가 또 기도서에 보면 따로 나와 있거든요.
0: 그렇죠.
2: 합니다.
0: 예. 네. 6940번님, 예. 저녁 기도는 많이 와닿아요. 라고 아, 보내주셨는데, 근데... 아닙니다.
1: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저녁 기도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죠.
0: 아, 그럼요. 아,
1: 그렇죠. 저녁 기도를 매일 하신다.
0: 네. 은영님께서 아. 제작진 그 가운데 버릇이 된 죄를 깨닫게 하소서.
3: 버릇이 됐어.
1: 네. 버릇 잘못 들었어. 네.
0: 어쩌나. 네. 네.
3: 자, 그러면 자 오늘 불러드린 노래 뭐 이거 점수를 꼭 매겨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노래방 점수처럼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고 다음 코인 기도방에서 듣고 싶은 신청곡은 보내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어쩜
1: 노래 이상한 거 좀 하지 마세요 좀. 네. 아까 제작진이랑 아까 우리끼리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유행을 하면 네네. 그걸 노래를 갖고 와요.
3: 차라리 노래가 유행
1: 옛날 노래면 상관없는데 네네. 요즘 이게 유행한다 하면 그걸 갖고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요즘 노래가 너무 부르기가 어려워요.
3: 그렇죠.
1: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3: 차라리 타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바람에 날려버린 여러분 100원의 유료 문자 샵2345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는 동안 방금 불러드린 전혀 다른 원곡 노래의 원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댓글에
1: 네.
0: 그 다음 코인 기도방은 트로트나 동료를 해달라는데.
1: 아
2: 다음 코인 기도방이 없어야죠.
0: 없어야죠. 그리고
1: 네.
0: 동료가 의외로 난이도가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2: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그린
0: 어렵습니다. 그 약간 비트가 이제 네. 150 이상 가는 그
1: 옛날 어릴 때 그 제 어릴 때 그 고무주라는
0: 네.
1: 아 친구들이
0: 그 여자들 중에서 네네. 고무주 두 개 띄워갖고 네. 거의 메시급으로
2: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0: 그런 애들이
1: 그,
0: 있었어요.
1: 아, 그 노래 말고 전우의 시체를
2: 넘고 넘어
1: 그거 네. 고무줄 놀이 했던
0: 아 그 약간 메시급들이 있거든요. 발이 안 보여요.
1: 그렇죠. 네.
0: 장난 아닙니다.
2: 네. 마이클 잭슨.
0: 심지어 네. 발만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손으로 끌어갖고 네네. 그걸 막 넘어가서 막.
1: 그렇죠. 까만색 고무줄이었죠.
0: 네. 맞습니다.
1: 네.
0: 보통 저는 그걸 넘어본 적은 없고 끊어본 적은 있습니다만. 네.
1: 어떤 좀 쉬운 노래로 해달라. 아, 뭐 네. 이런 네네. 요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정답 공개하죠.
0: 잠시만. 10월에도 5주가 있어요?
2: 아...
0: 큰일이네.
1: 큰일일세.
0: 큰일일세. 잠깐 이거 생각 못했다.
1: 어, 신문 휴가 다녀와서 굉장히 기분 좋을 텐데.
0: 굉장히 기분 좋을 텐데.
2: 10월. 10월.
0: 휴가 갔다 와서 바로 코인 기도방 하네.
1: 네. 오,
0: 큰일이네.
1: 음흠.
0: 오늘 코인 기도방의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트윙클입니다.
1: 네.
0: 네, 기도문은 우리 홍신부님.
1: 네, 반성 기도입니다.
0: 네, 네. 요 두 가지를 네, 적어주셔야 됩니다.
1: 네. 네.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고 힌트도 많이 드려서.
0: 아까
1: 네.
0: 그 저녁 기도는 좀 네네. 굉장히 아쉽습니다.
1: 아마 지금 문자를 다시 보내셨을 것 같은데.
0: 네, 다시 보내셨을 것 같아요. 네,
1: 네 어, 통일 기도입니다. 6940번님. 통일 기도라고 또.
2: 아,
1: 오답을 또. 예.
0: 부팅클 아닙니다.
1: 부팅클. 8575번님 푸팅클 예 다시 보내 정정해서 보내셨네요. 트윙클이라고
2: 노래 제목과 기도문을 같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0: 근데 네. 이분들이 바빠서 그랬는지 아니면 연세가 있어서 그런지 저녁이도 아닙니다. 저녁이도
1: 네네
0: 네
1: 아 반성기도 뭐 반성기도가 맞네요. 네.
0: 아니 트윙클을 영어를 그대로
1: 반성기도 반성기도
0: 네.
1: 네. 아, 반성 기도가 좀 많았습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마지막에, 예, 발표하도록 하고요. 네.
0: 뭐 주나요?
1: 당신으로 완전해지는 공간, 제주 구자업 감성 숙소 미완에서 숙박권을 선물로 드릴 겁니다.
0: 여러분, 이제 숙박권 이제 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 네.
0: 제주도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1: 오늘 코인 기도방 벌써 이렇게 끝나다니 너무 좋습니다. 예.
0: 아,
1: 10월 5주 차가 천천히 오길 바라면서.
0: 야, 진짜 기말고사 끝났네.
2: 10월.
1: 이놈의 10월.
0: 아, 진짜
1: 10월.
0: 10월의 네. 마지막.
1: 네. 기대해 주시면서 코인 기도방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3: 아쉽게도 벌써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네요. 자, 그럼 안녕히 가세요.
4: 아네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 연기.
1: 김진아님께서 추천해주신 예, 노래.
0: BPM 120 이상입니다. 이것도 빠릅니다.
1: 템포 느립니다. 네.
0: 템포 좀 느린 거.
1: 얼마나 느려야 돼?
0: 바람이 뭐 이렇게 느리게 부를 수는 있겠지만.
2: 그거 있잖아요. 네,
4: 네. 간다.
0: 주님 뭐 이러면 가겠지 또.
1: 네. 네.
0: 그러니까 그 정도 느린 것도 아니고 좀 그렇고. 네. 너무 좀 그래요.
1: 네. 네.
0: 신수다가 준비한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1: 여기까지네.
0: 네, 무사히 잘 마쳤고.
1: 네. 네.
0: 다음 생록방은 9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은 네. 다 되시나요?
1: 돼야죠.
0: 네.
1: 네.
0: 우리 성교 사먹고.
2: 네. 안 됐으면 안 돼.
0: 또 뭐 봉투 날라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 네네.
0: 네.
2: 좋습니다.
0: 알람 설정해 주시고 9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꼭 놀러오세요.
2: 네. 자, 생록방으로 문자 메시지, 빵톡 손편지 홈페이지에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도 발표드리겠습니다.
1: 네, 먼저 유튜브 김정혜님 진짜로 축하합니다. 당신으로 완전해지는 공간 제주 구자업 감성 숙소 미완에서 숙박권 드립니다.
0: 네.
1: 그리고 5525번님 깊은 맛과 정성을 느낄 수 있는 신선인 부산 어묵에서 고품질 부산 어묵 세트 드립니다.
0: 6940번님 남천동 만두전골 맛집 무궁화에서 만두전골 식사권 드리고요. 블루 LSJ0928번님 그리고 유튜브의 진선미님 BSGA CNB에서 콜라겐 고트밀크 앰플 마스크팩 드립니다.
2: 네, 그리고 유튜브 강승면님께 요리와 짬뽕이 맛있는 집 연산동 함스차이나에서 식사권 드리고요. 유튜브 오연희님께 재료가 최고의 기술이다 100% 우리밀빵 아빠와 소풍에서 맛있는 베이커리 상품권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문자번호 샵2340으로 성함 주소 닉네임까지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네, 끝곡으로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 들려드리겠습니다.
1: 지금까지 연출 최수련 안토니아, 작가 김국희, 기술 유정원 글라라, 제작의 부산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저희는 부산교구 홍영택 베드로,
0: 김병희 도미니코,
2: 이추성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여러분
0: 해모.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2: 키팅,
1: 에몬스 가구
2: 키팅,
1: 수면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2: 키팅,
1: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2: 키팅,
1: 집을 완성할 땐
2: 키팅,
1: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키팅.
3: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6: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못하시잖아요. 너무 오래 살아요.
5: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소중한 사람의 생일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언제 축하 인사를 건네시나요? 당일 정각에 맞춰서 메시지 보내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일찍부터 축하해 줄 때 그 설렘과 기쁨이 더 커지더라고요. 네가 태어난 날을 내가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이런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 아닐까요? 다가오는 9월 9일 저희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개국 기념일을 맞습니다. 아직 며칠 남았지만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기다림의 설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미리 건네는 축하 인사는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더 오랫동안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요. 여러분의 매일의 따뜻한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달려온 시간들, 그리고 그 길을 늘 함께 걸어주신 여러분이 있기에 오늘의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있는 겁니다. 9월 9일 개국 기념일을 향해서 가는 이 설레는 여정. 오늘부터 우리 조금 빠른 것 같지만 그만큼 더 따뜻한 마음으로 미리 생일 축하를 한번 나누면서 시작해볼까요?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첫 곡입니다.

오늘 첫 곡 알렉시아의 해피였습니다. 해피 birthday to you 하기에는 좀 빠르니까 해피에서 멈춘 거예요. 아, 너무 짧나? 해피 뭐까지는 했었어야 됐을까요? 네. 오늘 첫 곡 알렉시아의 해피였는데요. 특별한 뭔가를 하지 않아도 기분 좋은 토요일 오후 재밌는 세상 이야기와 신나는 음악으로 더 행복하게 만들어드릴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안녕하세요 신상지기 김현정입니다. 다음 달인 9월 9일이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개국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와우! 축하! 네.

그래요. 30년 동안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해온 그 세월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같이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 긴가요?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신자분들이나 또 신부님들도 그렇고 가끔 인기가 아주 많은 분들은 생일이나 축의를 앞두고 8일 축제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해요. 아니 뭐 9월 9일이니까 8일 훨씬 넘잖아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주말 프로라서 9월 9일에 함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당겨서 2주에 걸쳐서 함께 생일 잔치 한번 해보자고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하고 싶은 얘기도 좋고 축하 인사는 더더욱 좋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 이쪽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메시지 긴 문자 짧은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우물정 093 1번으로 보내주세요. CBBC 빵 앱의 빵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 초대권,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기프티콘, 가정식 이태리 레스토랑 마리아 쿠치나의 2인 파스타 식사권 드립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매주 다양한 주제 가지고 초대 손님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섯 번째 토요일입니다.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얘기 나누는 깜짝 초대석이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가 30주년을 맞아서 뭔가를 오래 하신 분을 찾았어요. 우리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처럼 한 자리에서 30년도 아니에요. 40년 넘게 오랜 세월 동안 일하시면서 신앙생활까지 이어오신 손순란 힐데가드님 모시고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또 매주 만나는 고정 코너, 노래를 시처럼 낭송하고 음미하면서 그 속에 숨겨진 단어를 찾아서 맞추는 그리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얘기도 함께 나눠보는 시간, 한발리즘 퀴즈 가사의 발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사의 발견부터 시작해볼까요?

한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 누군가 노래는 멜로디와 함께 듣는 한 편의 시와 같다고 했습니다. 한 편의 시 같은 노래를 정말 시처럼 낭송해드리면서 같이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한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 여러분들의 귀에 익은 우리 가요를 시처럼 낭송해드립니다. 낭송해드리는 노래 가사를 듣다 보면 갑자기 효과음 뾰로롱이 들릴 텐데요. 그 뾰로롱에 들어가는 단어를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우물정 0931번으로 보내주세요. CPBC 빵의 빵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는 낭송 시작하자마자 나오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노래 낭송해드립니다. 드렁큰 타이거의 축하해.

첫 만남의 짝사랑과 내 첫 애인. 밀고 당기는 첫 게임처럼 아무것도 몰라. 그저 배울 수밖에. 어쩔 수 없어. 애태울 수밖에. 조용한 밤, 초조한 마음속 심장은 요동치며 고요함을 깨. 왜 그날따라 시간은 안 가? 그토록 서두르던 시간은 안 가? 내 앞에, 내 옆에 앉아 그냥 머물려 한다. 작은 의자에 구부려 앉아 난 그대 손만 꽉 붙잡고 혼자 속삭였어. 사랑한다고. 오늘 낭송해드린 노래 드렁큰 타이거의 축하해였습니다. 노래 낭송 중에 효과음에 들어갈 단어는 뭘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부터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우물정 0931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CPBC 빵의 빵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 단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 정답을 보내주셔야 돼요. 와, 근데 이 드렁큰 타이거의 노래하면 좀 뭔가 이렇게 센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로맨틱해서 노래 가사를 읽다가 반할 뻔했어요. 오늘 효과음이 굉장히 빨리 나왔죠? 첫 만남의 뾰로롱. 짝사랑과 내 첫 애인. 첫 만남에 뭐가 있었을까요? 어떤 느낌이었길래 짝사랑과 내 첫

자, 아직까지 효과음에 들어가는 정답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만 더 힌트를 드리면, 자, 마음이 들떠서 두근거리는 상태를 말해요. 그게 좀 기분 좋은 두근거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이름을 가진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네. 어마어마한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원곡 힌트 드리겠습니다. 노래 들으시면서 효과음에 들어갈 정답 맞춰주세요. 앞에 나옵니다. 바로 귀를 쫑긋 기울이셔야 돼요.

Tchau, tchau.

드렁큰 타이거의 축하해 듣고 왔습니다. 어떻게 정답 찾으셨어요? 와, 근데 노래가 너무 로맨틱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노래로 들으니까 드렁큰 타이거 특유의 그 강한 느낌이 살아있네요. 오늘 효과음의

들어갈 정답은 바로 설레임이었습니다. 아, 낭송해드린 노래 드렁큰 타이거의 축하에는 8집에 수록이 돼 있는 곡인데 이 타이거 JK가 저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들 출산을 앞두고 느낀 설레임과 두려움을 담아서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 중간에 보면은 아들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터뜨렸던 그 울음소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 피처링에 아들 이름인 서조단이라고 붙어 있거든요. 아, 오늘 정답인 설레임. 그 드렁큰 타이거 노래 가사처럼 아들과의 첫 만남을 앞두고 느껴지는 정말 기다림과 또 그러면서 두려움이 살짝 섞인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설레임 가득한 마음으로 늘 저희 평화방송 함께해 주시고 또 저희 역시 여러분을 만나는 설렘으로 늘 함께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오늘 깜짝 초대석은 개국 특집 코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만나볼게요. 지금부터 깜짝 초대석 시작합니다.

0: 깜짝 초대석. 다섯 번째 토요일에 함께하는 특별한 만남 깜짝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 특별한 시간인데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개국 30주년을 기념해서 특별히 마련한 깜짝 초대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40년 동안 한자리에서 일하고 신앙을 살아오신 분과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세상도 빠르게 변하고 유통환경도 변한 세월 동안 서문시장에서 주단을 운영하고 또 계산성당에서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이어오신 손순단 힐데가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뵈니까 아하 하고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처음에 이제 전화를 드렸을 때 저희가 개국 30주년이고 해서요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나 그렇게 됐죠? 라고 아는 척을 해주시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은 저희 평화방송이 개국했던 그 시점도 기억을 하시겠네요?
1: 예, 스티커를 평화방송 931이라는 스티커를 승용차에 붙여라고 주셨어요.
0: 네.
1: 그래서 그걸 붙이고 다니면서 아, 그게 벌써 30년인가? 이렇게 생각했죠.
0: 예. 와, 이렇게 저희의 역사까지 기억해 주시는 우리 손순란 힐데가드님과 오늘 함께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소개할 때 40년 동안이라고 했지만 실은 40년 좀 더 넘게.
1: 네, 좀 더 넘었어요. 예.
0: 정확한 연도를 말하면 연세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긴 시간 동안 일도 하시고 또 신앙생활도 하시고 근데 그게 놀랍게도 같은 자리에서 계속 하셨다는 사실도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서문시장에서 하시던 주단은 최근 2, 3년 사이에 직접 경영에서는 좀 한 발 물러나셨다고 들었어요.
1: 예, 정확히 2년 1개월 되었습니다. 가게는 그대로 제가 하던 그대로 저희 동생 댁을 주었고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뭐 문의가 오고 한다면 제가 한 번씩 나가서 이렇게 봐주는 그런 정도의 예.
0: 약간 고문 같기도 하고 회장님 같기도 아니야. 예. 그럼 출근을 하시던 곳에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1: 예.
0: 시장은 그렇잖아요. 뭐 주일도 없고 늘 매일같이 돌아가는데 그게 매일같이 가던 곳을 안 가셨던 그날 어떠셨어요, 기분이?
1: 아, 전 너무 행복했습니다.
0: 반전인데요?
1: 너무 행복했고요. 네. 새로운 삶을 제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감사하고 또 여행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고
0: 네.
1: 아, 저도 이런 때가 있구나 이러며 하토로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하루하루를 정말 즐겁게 재미있게 다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가게를 하다 안 하면 우울증 걸린다는데.
0: 맞아요, 맞아요.
1: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0: 네.
1: 우울증은 그냥 저는 바빠 죽겠어.
0: 실은 그만큼 그동안 정말 열심히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열정을 다 불태우셨기 때문에 이제 다른 길을 내가 기쁘게 걸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1: 예.
0: 근데 이제 서문시장 하면 워낙 주단이 유명하잖아요.
1: 네.
0: 근데 글쎄 뭐 유명하니까 내가 서문시장에서 주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어떻게 해서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됐을까요?
1: 예, 정말 40년이나 50년 전에는 서문시장 하면 포목상 주단으로는 전국에서 뭐 첫 번째 가는 그렇죠. 그런 상가였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는 믿을 만한 동생이 늘 제가 하는 영업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보다는 그 원단을 짜면 훨씬 돈을 잘 벌 수 있다. 요즘은 요즘은 거기에 대세기 때문에 한번 나하고 같이 도전해보자. 이래가
0: 네.
1: 가게를 하면서 그러면 내가 뭘 하면 되느냐. 일정한 금액을 둘이 동업하니까 나누어서 해달라. 이래서 이제 그렇게 덥석 시작한 게
0: 네.
1: 한 2년은 그게 잘 되었어요.
0: 네.
1: 근데 그 이후에 조금 어려움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건 이쪽 쪽은 아니겠다 하고 제가 좀 더 고급 원단으로 차원을 넘겨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진주의 실크 공장을 섭외를 해서
0: 네.
1: 이제 봉균 실크를 이제 짜기 시작했어요. 이제 많이는 못 짜고 워낙 단가가 세니까.
0: 네.
1: 실컷을 짜면서 아 탁월한 선택이다. 이래서 이제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며 주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0: 오, 그럼 처음에는 영업점에 계셨다 했는데 그러면 다른 일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1: 예. 저는 원래 일은 어상을 전공해서
0: 네.
1: 어상실 재단사를 했습니다.
0: 아.
1: 그랬는데 네. 그게 좀 힘이 들고 했기 때문에 물건 파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시작했는데 그게 좀 많이 네. 힘이 들었죠.
0: 의상이니까 거기에 원단 하면은 다 이어질 것 같지만 이게 종류가 살짝 다르잖아요.
1: 많이 다르죠.
0: 네.
1: 예, 그 우리가 입는 양장이라는 옷과 한복과 주단의 옷은 그 스케일 자체가 다르고 오. 실 자체가 달라요.
0: 아하.
1: 그리고 짜는 재직 공장 그 자체의 배틀도 다 달라요. 이러기 때문에 그걸 시작을 놓고 좀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어상실을 경영하면서 느낀 게
0: 네.
1: 아, 사람께는 진실을 보이는 게 가장 제가 손님을 이끄는데 큰 재산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문득 이제 제가 마음을 잡게 됐어요.
0: 네.
1: 그래서 내가 잘은 못하지만 사람을 상대하려면 좀 더 진실되게 마음을 준다면 나의 단골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정말 한 번 거래를 한 분이 30년 넘게 같이 거래를 한 분들도 많았으니까
0: 오.
1: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제가 가게를 못 치우고 40년 이상 한 것도 그분들 때문이에요.
0: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일이 좀 어려우니까 좀 더 다른 조금은 더 편한 일이 있을까 하고 시작했던 일인데
1: 네.
0: 그게 어려움에 처했고
1: 네.
0: 어느 순간 딱 깨달음이 있어서 온 마음으로 하기 시작하자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읽어주시기 시작했군요.
1: 예.
0: 그래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을 거고 또 보람을 느낀 순간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순간들이 오갔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일은 결국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1: 예. 많이 어려웠죠. 잘 하고 싶었던 두 사람의 동업이
0: 네.
1: 4~5년 하니까 의견 충돌이 생기더라고요.
0: 그렇죠. 네.
1: 저는 나누고 싶고 조금은 참아주고 싶은데 그 상술이 너무나 틀리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의견 충돌이 되는 바람에 이제 나누어지게 됐어요.
0: 결별을 하셨고.
1: 네, 결별을 하고
0: 네.
1: 나누어지면서 이제 자기는 자기 품목을 하고 나는 내 품목을 하고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제품을 새로 내 자신대로 개발을 해서 물건을 짰는데
0: 네.
1: 정말 욕심내지 않고 가격도 비싸지 않게
0: 네.
1: 이제 그 함께 하던 동생이

0: 자기 의한 대로 했으니까 나는 뭐요 정도만 받으면 그래도 내가 이익을 남기는 거다 이래 생각하고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했는데 정말 나뉘고 나서 만든 그 물건이 대박이 났어요. 그야말로.
1: 와.
0: 그래서 너무 잘 팔렸고
1: 네.
0: 잘 팔리다가 보니까 저에게는 이런 보람도 있구나. 이게 하느님께서 주신 축복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1: 그렇죠.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경영학이니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 원칙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원칙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진심이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긴 좋은 결과물을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시니까 그 마음이 진짜 너무 좋으셔서 또 사람들이 자꾸만 찾게 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대박도 나고 너무 일이 잘 됐지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유통 환경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잖아요. 또 한복에 대한 인식도 예전에는 무조건 명절에 입고 뭐 결혼했을 때도 새댁들이 한 달씩 두 달씩 집에서 입고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전에는.
0: 그랬죠.
1: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리고 요즘 근대 골목 같은 데 가보면 한복을 빌려서 사진 촬영용으로 한 번씩만 있는 이런 분위기도 있어서 이런 변화들이 실제 서문시장 안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셨나요?
0: 예, 많이 미치고 있죠.
1: 아.
0: 세상이 변하고 한복을 입지 않는 시기에 주단도매는 정말 어렵고 힘든 사업이었습니다.
1: 네.
0: 저도 버티다, 버텨 내다 내다 이제 여기까지다 생각하고 2년 1개월이 되었지만 그 재직 공장에 통보를 할 때, 그 재직 공장 통보는 1년 전에 했겠죠. 그
1: 네네.
0: 제가 재고가 많으니까 통보를 할때그 사장님이 우리 공장 식구들은 뭘 먹고 사느냐고,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사장님 안 된다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그 통보를 하는 마음도 아팠는데,
1: 네.
0: 진주에 있는 사장이 뛰어 올라와서 사장님 내가 얼마만큼 해주면 비를 짜겠느냐고 하는데, 저는 마음을 내려놔놓고
1: 네.
0: 실컷가 그 당시부터 안 되었어요. 이제 이 빌려입는 옷 대여가 늘어남으로써
1: 네.
0: 화학섬유라야만이 물에 빨아서 다시 대여를 할수 있고,
1: 그렇죠.
0: 이런데 실컷은 드라이를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1: 네.
0: 쉽게 대여가 힘들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소재를, 비싼 소재를 대여를 할 수가 없어서 통보를 했는데, 창고에 있는 물건만 해도 수도 없는데, 이걸 정리도 힘든다고 생각하고 통보를 하니, 그 사장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참, 마음도 아팠지만,
1: 네.
0: 그냥 제가 공장에 성금을 이렇게 몇천을 꽂아놓고 물건을 짜달라 했는데,
1: 네.
0: 결국 그 돈을 제가 안 받기로 하고, 그냥 이걸로 갖고 아이들하고 그냥 공장을 줄여라 하고, 이제 안 받기로 하고, 그렇게 제가 비를 그만 짰습니다. 그래도 그게 제게는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1: 환경이 변하면서 결국은 2년 1개월 전에 현업에서 물려나셨지만 그긴 40여 년 동안 이렇게 환경이 중간중간에도 계속 변하는 게 느껴졌었고 그때마다 전통시장의 위기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이어올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 뭐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뭐였다고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저는 거래처들이 처음 1년이 조금 끝까지 이렇게 늘 이어왔기 때문에, 이 거래처들도 어떤 제품을 들고 와서 이런 제품이 잘 나가니까 이걸 한번 짜봐달라. 도매 상인들, 거래처들이 전국에서 자기만이 팔수 있는 걸 원해서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서울, 대전, 뭐 부산, 뭐 전국에 이렇게 광주 이렇게 한두 사람씩은 있으니까
1: 네.
0: 그분들이 원하는 물건을 정말 잘 나갈 때도 있고 그대로 사

0: 헬 때도 있지만
1: 네.
0: 이렇게 쉽게 뿌리치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 마음에 들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어요.
1: 네.
0: 그래 그분들도 저를 신뢰했고 저도 그분들을 신뢰하고
1: 네.
0: 이렇게 장사의 노하우가 생겼다는 거는
1: 네.
0: 그게 노하우이기보다는 서로의 끈끈한 정 때문에 그냥 손해가 나도 하고 이익이 나도 좋아하고
1: 네.
0: 오면은 밥 한 그릇 같이 먹고 제가 수금하러 가면 거기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뭐 이렇게 다니는 그런 걸로 저는 다른 사람을 장사보다는 조금 그런 면이 좀 달랐어요.
1: 그러니까 이걸 진짜 뭐 남겨야 된다 뭐 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삶이고
0: 네.
1: 나의 삶이 여기 있고 네. 그분들의 삶이 여기 있으니
0: 맞아요.
1: 그 삶을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네. 계셨던 게
0: 그러면은 그분도 돈을 벌고 나도 보니까
1: 네.
0: 일단 거기 전혀 돈 없이 내가 봉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 네. 그래 하다 보니까 그 정에 40년, 45년 이렇게 긴 세월을
1: 그랬군요. 혹시 지금도 그분들이 한 번씩 연락을 주시나요?
0: 예, 제가 마칠 때는 그 다 전화를 해서 지금까지 고마웠다고 얘기하고 근데 그분들이 3분의 2는 자기들도 장사를 그만두었어요.
1: 세월이 예. 세월이 40년이니까
0: 예, 그분들이 어떤 분은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1: 네.
0: 어떤 분은 장사를 하다가 교회의 장로였는데 전주에 한 분은
1: 네.
0: 그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으로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한 분은 강남에 계시던 분은 그 엄마가 하다가 아들까지 데려 넘어오도록 같이 길게 네. 했는데 그분은 아들이 사장님 이제 도저히 더 못 버티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도 이제 다른 품목으로 옮기겠다고 하고 그러면 그렇게 그 인연이 이렇게 또 끊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만둘 무렵에는.
1: 네. 아니 근데 그 오히려 단체로 같이 은퇴식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 정도로
0: 네.
1: 정말 그러고 보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이 짧지도 않지만 그 사이 세상도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0: 그럼요. 너무 빨리 변했어요.
1: 예.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왔던 어떤 삶의 숨결들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다 느껴져서 너무 따뜻한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또 계속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하치와 TJ가 부릅니다. 장사하자.

0: 매달 다섯 번째 토요일에 만나는 깜짝 초대석. 오늘은 40년 동안 한 자리에서 주단을 운영하셨고 또 오랜 시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오신 손순란 힐데가드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경영인으로서의 얘기를 좀 나눠봤다면 이번에는 신앙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힐데가드라는 세례명을 딱 보면서 처음 느낀 게 이 세례명은 저처럼 마리아, 데레사, 가타리나 이렇게 우리가 흔히 세례받을 때 받는 이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이름을 받으신 이유도 궁금하고 그렇다면 유아 세례는 아니시겠다 싶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언제 세례를 받으셨나요?
1: 예, 세례는 78년도 좀 세례를 받았고요.
0: 네.
1: 힐데가드라는 본명은 아주 쉽게 선택하는 이름이 아닌데
0: 네.
1: 이 성현님은 딸 많은 집 딸로 태어나 어느 공작집으로 양녀로 가서
0: 네.
1: 공부를 해서 수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0: 네네.
1: 이분의 영성은 어술도 뛰어났고 수도원도 크게 확장하고 넓힌 분 그리고 예수님의 환시도 보신 분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0: 네.
1: 이 대단한 성녀의 본명을 세례명으로 받은 저도
0: 네.
1: 주저늦게 수녀가 되고 싶었지만 하느님께서
0: 네.
1: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0: 아.
1: 그래서 저는
0: 네.
1: 세속에서 돈도 벌면서
0: 네.
1: 뭐 누군가에게 아니면 수도다 성직자에게 그분들이 일을 할 때 필요한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 자선을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0: 네.
1: 더 재미있게 아마 이 제 45년의 세월을 잘 안 지냈나 생각됩니다.
0: 오, 힐데가드 성녀에 대해서 알고 이 세례명을 네. 받으신 거군요.
1: 네.
0: 오, 그래서 성녀처럼 의술을 펼치지는 못했지만 네. 대신 나눔을 또 다른 나눔을 네. 실천하셨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도 본당에서 활동을 아주 많이 하셨는데 주로 뭐 빈첸시오회 뭐 양로원봉사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셨다면서요.
1: 예. 빈첸시오 활동은 정말 소외되고 가난하고 그 당시에는 제가 활동할 30대 후반 40대 초반에는
0: 네.
1: 정말 어려운 사람이 많았어요. 정부 지원도 별로 없었고
0: 네.
1: 그래서 그분들이 참 그 노인들이 한 푼 한 푼 모아서 그 한 오큼 돈을 들고 이거 애기씨 가져라 이 가을 때 저는 내가 이분께 뭘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보이나 싶을 때 참 어떤 경우에는 그 할머니를 안고 울었을 때도 있어요. 빈첸시오 활동을 하면 같이 이제 두세 사람이 같이 움직이는데
0: 네.
1: 그게 움직일 사람이 없으면 남편과 같이 갔어요. 남편이 이제 남편은 은행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주말은 쉬니까 남편하고 네. 같이 그 집을 가면 그 할머니가 이래저래 얘기하다가는 자기가 할 말이 있대요.
0: 네.
1: 나 이거 베개 속에 베개를 하나 내주면서 이 베개 속에 통장이 하나 있으니 내 죽으면 이 돈으로 조상치고 남으면 애기씨가 가지래. 늘 저를 보고 애기씨라 했는데
0: 네.
1: 애기씨를 가져래요.
0: 네네.
1: 할머니 저는 소문시장에 사장이에요.
0: 아.
1: 그래 할머니 이거 필요 없고 그냥 할머니 이 돈 설악하면서
0: 네.
1: 지금부터라도 꺼내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나도 사주고 그렇게 설악하면서
0: 네.
1: 그런 할머니들 속에서
0: 네.
1: 아, 보람도 느꼈고 또 한 분은 맹인이었는데 대소변을 다 못 가리고 뭐 바로 성당 후문 쪽에 사셨는데
0: 네.
1: 나 샀어 하면 밤이 12시가 돼도 전화가 오고 11시가 돼도 전화 오면 처리를 네. 해주고 그렇게 나오는 그게
0: 네.
1: 그 냄새도 그렇게 역하지 않았고 그걸 해도 굉장히 다녀오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가면서 또 이렇게 하고 짜증스럽게 가르긴 가는데
0: 네.
1: 그거 다 치르고 나서 뭐 해드리고 나서 원하는 해드리고 나서 나오면 그게 그리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그렇게 뭐 귀하게 자란 딸을 또 아니고 애나를 그런가 몰라도
0: 근데 진짜 이 빈첸시오회가 진짜 가난한 분들을 위한 단체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많은 일을 하셨어야 되는데 궂은 일도 이 다 하느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도와주시니까 예.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진짜. 아. 그렇게 활동하시면서 또 보면은 신앙 공부도 안 빠뜨리시고 전례 봉사도 또 그렇게 계속 해 오셨잖아요. 어떻게 이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가정도 꾸리셔야 되고 또 일도 하셔야 되고 이게 어떻게 다 가능할까요?
1: 예, 저는 성경 구절에 제 성경 모토가
0: 네.
1: 마태복음 6장 3절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라는 그 성경 모토를 제가 참 즐겨가지고 제가 마음에 담고 삽니다.
0: 네.
1: 그런데 그 뒤편에 있는 글이 더 나를 더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께서 너에게 많은 축복을 줄 거라는 거기 사절에 있거든요.
0: 네.
1: 근데 그 사절까지 하라기엔 내가 너무 속이 보이는 것 같아요. 3절만
0: 그렇군요.
1: 네.
0: 아, 지금까지 지내시면서 아 정말 하느님이 축복을 주고 있구나라는 거를 계속 느끼시죠?
1: 예.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0: 네.
1: 제가 요만큼은 할 수 있겠다는 제 몫만큼만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그래서 마음에 든다면 시간은 낼 수 있고 시간은 내어진다고 생각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냥 마음에 두면
0: 네.
1: 사실 어떤 친구 모임에 커피 한잔하고 오늘 저녁 만나자 이랬는데 어떤 다른 어디 가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그 친구께는 미안하지만 야, 내 급한 일 좀 생겼다. 미안하다. 다음 하자. 이 소리는 할 수 있지만 이분이 내가 커피 마시고 저녁 먹을 시간에 이분이 꼭 나를 필요로 하는데 어느 것이 중요하냐에 따라 첫 자리에 두는 것이 좀 달랐기에 저는 살아가면서 그래서 사회 친구가 별로 없어요. 너는 얘기해놓으면 맨날 얘기해놓으면 빵꾸면 내죠. 넌 얘기해놓으면 안 된다는 소리만 하잖아 이러면
0: 그렇게 하느님 부름에 계속 응답을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본당에서 여성 부회장까지 하셨잖아요. 아 그러면서 2023년에 그 계산성당에 종을 교체했는데 그때 종을 봉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 예. 그게 어떻게, 이렇게 네. 그만에 익명을 했는데 소문이 다 나버렸네.
0: 주교님께서 강론에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예, 다 알려져 버렸습니다.
1: 네. 그래서 저는 그 여성 부회장도
0: 네.
1: 사실은 신부님께서 부회장보다 더 높은 자리를 꼭 한번 해달라고 저희 가게 사무실을 찾아와서
0: 네.
1: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말 그거는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여성이고 일도 많지만 제가 자격도 그만큼 안 되고 이래서 제가 어떤 분이라도 남자분을 총회장을 세워주면 제가 부회장은 하겠다고 그리고 그 이 자리를 안 하려고
0: 자선책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1: 자선책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선택해서
0: 네.
1: 그 선택한 바람에 그걸 6년 동안을 못 빠져나왔습니다.
0: 6년 동안?
1: 네.
0: 네.
1: 그래서 6년 동안 못 빠져나오면서 이제 주교님께서 이 종이 120년이 되었대요. 정탑종이. 네. 그래서 이제 깨어져서 못 서기 전에

0: 이것을 박물관에다가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겠다.
1: 네.
0: 그러니까 세 종을 하나 만들어 달아주면 좋겠다고 이제 그런다고 신부님께서 주교님 만나고 와서 이제 저녁을 함께 하재요.
1: 네.
0: 사무기원 몇 명이 함께 저녁을 하면서 나 큰일 났다. 주교님이 종탑 종을 교체하라고 하신다고
1: 네.
0: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걱정스럽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모르게 신부님 그거 제가 할게요 내가 이래서 그러니까 신부님도 이참하다 보고 옆에 있는 사람도 깜짝 놀라고 이건 녹음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 네.
0: 신부님 사실은 제가 40년 이상 하던 이 가게를 그만두려고 한다. 그래서
1: 그때 그 준비를 하실 때요.
0: 예, 그래가 제가 나이 40대 후반부터 내가 이 가게를 그만두면 하느님께서 주신 이 나에게 주신 큰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고 싶어 마치면은 내가 어디엔가 공헌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에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니
1: 네.
0: 아마 이게 성모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아마 이 말이 제가 생각 안 하고 말하는 법이 잘 없는데
1: 네.
0: 그날은 불쑥 그대로 나왔어요.
1: 그래서 입이 막 열리면서
0: 네, 제대로 톡 튀어나와서 그래서 내가 아 이게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이걸 꼭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이라고 그래서 했는데 그래도 신부님께서 기정자의 마음을 알아주셔가 성전을 바라보면서 왼쪽에 있는 쪽 종탑종 왼쪽에 네. 있는 종 매일 지문사 쪽이죠
1: 네.
0: 종탑종에 그 더망저 주교를 기리는 힐데가드 종 이렇게 그 문장이 딱 새겨져가 있어요.
1: 아.
0: 그래가 새겨가 그 종이 올라가가 있는데
1: 네.
0: 저 왼쪽 종은 자동으로 해놨고
1: 네.
0: 오른쪽 종은 사람이 치도록 수동으로 해놨어요.
1: 네.
0: 그래서 지금 매일 하루에 세 번 울리는 삼종은
1: 네.
0: 힐데가드 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1: 와. 와 이제 이걸 알고 삼종을 들으면 저희는 매일 듣잖아요.
0: 예,
1: 사무실에서.
0: 매일 듣자. 예.
1: 와, 네, 그래서, 저도 우리 힐데가드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될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정말 이렇게 하느님 일에는 아낌없이 시간과 재능을 다 바치셨던 거잖아요. 돌아보니 어떠신가요?
0: 예, 바오로 사도의 말씀에 저는 달릴 길을 다 달렸고 이젠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1: 네.
0: 저도 그 긴 세월을 달릴 길을 다 달렸고 이제 남아있는 건 그 당시는 왜 그랬는지 돌아보니 힘듦도 감사고 행복도 감사였는데 왜 그렇게 감사보다는 복 달라 사랑 달라 뭐 해결해 달라 뭐 이렇게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주님께 참 하소연도 했는 그런 게 이제는 다 이제 감사로서 남은 여생을 하느님께 감사하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1: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다른 깨달음이 또 저한테도 옵니다. 진짜 오랫동안 이제 한 자리에 계셨는데 어떻게 저희 방송국이 이제 30년 됐다고 앞에서도 자꾸 말씀드렸지만
0: 예.
1: 그 저희보다 더 오래 한 자리에 계셨던 분으로서 오랫동안 한 자리를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글쎄 평화방송이 벌써 30주년 되었나? 송영채 뒤편에 931이라는 평화방송 931이라는 스티커 붙이고 다닐 때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는 것 같은데 저와 같이 긴 세월을 살았네요. 아마 이만큼 되었으니 뿌리도 단단해졌고 나무도 아마 커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정말 감축드립니다. 앞으로 40년, 50년을 향해 늘 발전할 수 있도록 저도 작은 기도를 보태고 싶습니다.
1: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실은 더 많은 질문을 만들었는데 질문을 드릴 시간이 부족할 만큼 4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제가 짧게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정도였습니다. 여튼 짧은 시간 동안 다 얘기는 못했지만 이 말씀 중에 스며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저희가 함께 기억하고 저희도 힐데가드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응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Radio.

향기가 나요. 조니 트웨븐의 노래였습니다. 아, 40년 넘는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자신만의 향기를 만들어낸 손순란 힐데가드님과 만나면서 과연 저희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여러분께 어떤 향기로 기억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일찍 시작한 개국 특집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축하 인사 계속 받을 테니까 많이 많이 축하해 주세요. 지금까지 구성의 나유선 제작진행의 김현정이었습니다. 남은 오도 신나게 고맙습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3: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4: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3: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4: 뭐라고요?
3: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두세 뮤직 김빈나입니다. 수호의 낮에 뜨는 별로 2부 시작했어요. 자, 과거의 차트도 살펴보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추억 속의 음악까지 만나보는 뮤직 올드 앤 뉴 함께 할 거고요. 신곡도 만나볼게요. 폴킴의 초록빛 그리고 샤이니의 스탠바이 미 준비했어요.

과거로 떠나는 음악 차트부터 새롭게 나온 신곡까지 토요일에 만나는 음악 종합 선물 세트 뮤직 올드 앤 뉴. 과거 8월 마지막 주에는 어떤 가요가 사랑받았고 또 같은 해 어떤 팝이 사랑받았는지 비교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은 2008년으로 시간여행 떠나보시죠. 아, 2008년에 가장 마음 아팠던 거는 방화 때문에 숭례물이 전소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늘 그 자리에 국권이 있어서 훼손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속절없이 타들어가던 그 모습이 정말 가슴이 미어지게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나요. 자, 그리고 우리의 2008년은 카세트 테이프로 음반이 발매되던 마지막 해였어요. 2008년을 끝으로 대한민국 음반사에서는 카세트 테이프를 완전히 발매 중단을 했는데요. 2008년 초에 이 터틀맨의 유작이었던 거북이 5집이 카세트 테이프로 발매가 됐거든요. 화물차 기사님들이 거북이 노래를 유독 좋아하셔서 일부러 테이프로도 제작을 했었다고 하네요. 이제는 그리운 카세트 테이프가 됐어요. 그쵸? 자, 그럼 2008년 8월의 마지막 주 가요계 차트 한번 살펴볼게요. 5위입니다. 박지현의 보고 싶은 날엔. 지금도 참 많은 사랑받고 있는 곡이죠. 4위는 소녀시대 키싱 유였고요. 3위는 다비치의 미워도 사랑하니까. 2위는 주얼리의 원몰 타임이었어요. 와, 걸그룹이 강세였네요. 과연 1위도 걸그룹일까요? 역시 1위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러브입니다. 4위부터 1위까지가 모두 걸그룹이 랭크된 건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자, 그럼 2008년에 사랑받았던 노래들 그 추억 한번 듣고 오시죠. 박지현의 보고 싶은 날엔, 다비치 미워도 사랑하니까, 브라운 아이드 걸스 러브.

주신 뮤직 김빛나입니다. 토요일 뮤직 올드 앤 뉴 함께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2008년도에는 어떤 팝들이 사랑받았을까요? 5위는 리오의 So Sick. 이 노래 통화 연결음으로 해놓는 친구들 꽤 있었어요. 나름 그때는 본더치 모자 정도 쓰고 다니던 감각 있던 친구들이었는데 지금은 다 함께 애엄마가 되었답니다. 4위는 켈리 클락슨의 Because of You. 켈리 클락슨은 팝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인데요. 이 노래도 이후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이 참 많이 불렀죠. 3위는 98디그리스의 My Everything. 감미로운 하모니의 곡이었고요. 2위는 넬리의 What is Your Name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 역시 이 곡이었네요. 제니퍼 로페즈의 Brave. 솔로로 나서면서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에너지를 보여주던 그런 곡이었는데 요즘 그러고 보니까 제니퍼 로페즈 언니 소식이 좀 뜸하네요. 자, 그럼 2008년을 뜨겁게 달궜던 팝송 3곡 만나볼까요? 켈리 클락슨의 Because of You, 98 Degrees의 My Everything, 제니퍼 로페즈 Brave,

자, 2008년 차트 여행을 가서 과거의 노래들까지 쭉 듣고 왔어요. 켈리 클락슨의 Because of You, 98 Degrees의 My Everything, 그리고 제니퍼 로페즈의 Brave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근 발표된 따끈따끈한 신곡 세 곡 들려드리려고요. 첫 번째 곡은 손태진의 첫마음 그대로인데요. 손태진, 참 반갑죠? 성악으로 다져진 이 깊은 중저음으로 진짜 뭐 가요든 트로트든 다 자기 스타일로 정말 찰떡같이 불러내는 가수잖아요. 이번 노래도 그래서인지 첫 소절 딱 듣는 순간에 마음이 몽글몽글 하면서 아주 편안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소개할 목소리 주인공도 너무 좋죠. 김민석의 청춘일기입니다. 김민석 씨 하면 다들 그 멜로망스의 그 엄청난 고음부터 떠올리시죠. 편안하게 쫙 올라가는 그 고음. 근데 이번 솔로곡에서는 힘을 빼고 진짜 마치 나의 비밀 일기장에서 몰래 꺼내 읽어주듯이 노래를 부르거든요. 아련한 마음을 피아노에 얹어서 조곤조곤 이렇게 불러주는데 듣다 보면은 아,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짜릿해지는 그런 곡이에요. 마지막 곡은 분위기를 싹 바꿔서 엔하이픈의 블러디 파라다이스 골라봤는데요. 뭔가 제목부터 범상치 않죠? 듣자마자 묵직한 비트가 심장을 쿵쿵 울리면서 진짜 뭔가 몽환적이면서 아주 매혹적인 분위기로 사람의 귓가를 확 사로잡아 줍니다.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제격인 노래들 하나하나 들어보시죠. 손태진의 첫마음 그대로, 김민석의 청춘일기, 그리고 엔하이픈 블러디 파라다이스.

따끈따끈한 신곡들 손태준의 첫마음 그대로 김민석의 청춘일기 그리고 엔하이픈의 블러디 파라다이스까지 함께 듣고 왔어요.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토요일 마무리하면서 오늘 끝곡은 015B의 어디선가 나의 노래를 듣고 있을 너에게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주말 주일 잘 보내시고요. 우리는 월요일에 또 만나요. 여러분 빛나는 주말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4번.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회 오솔길 예수회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그들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오늘 제 1독서로 읽은 예레미야서 말씀 경험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 본당에서 봉사를 하거나 기타 단체에서 봉사를 할 때 우리 능력보다 더 큰 힘이 우리를 떠받치고 보호하신다는 느낌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앞으로도 전능하신 하느님께선 우리를 구하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감사드리면서 녹음이 울창한 오솔길 산책 함께 걸어봅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로 장환진과 오세익이 함께 부르는 옥탑방 멜로디 들으셨습니다. 막막하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합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의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한 일과 기쁜 일, 마음 모아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듣고 싶은 노래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밤 11시에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교회에서 누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인지 아실까요? 바로 성 세례자 요한 순환 기념일입니다. 여자에게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처럼 세례자 요한 성인께선 예수님께 세례를 주시고 그분의 길을 닦고 준비한 위대한 예언자이시죠. 헤로대의 잘못, 불륜을 책망했다는 이유로 순교하신 세례자 요한의 그 신앙, 그 믿음, 또 그분을 향한 신심은 4세기 무렵 성인의 유해가 있던 사마리아의 지하 경당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성 요한 세례자의 순환 기념일을 지내면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부당한 것에 당당하게 맞서는 이들이 있죠. 또 아닌 것을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또 그러면서도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렇게 옳은 일을 위해서

또 정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 기억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전하면서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카롤라가 부릅니다. Bolt and Dark, 오직 하루.

안녕하세요. 지하철 출퇴근 시간이 길어서 묵주기도를 하며 가다 보면 같은 교우라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성모님 은혜 안에서 보편 교회의 일원인 내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아, 네. 3311님.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예수의 공동체에서 뭐 저의 일터라고 할수 있는 학교까지 지하철로 저도 이렇게 출퇴근하거든요. 뭐 길지 않은 시간인데 지하철 이렇게 타다 보면 정말 출퇴근 시간 손에 묵주를 꼭 쥐고 기도하시는 신자분들 이렇게 마주칠 때가 있어요. 가끔은 바로 제 앞에서 바로 그 전철을 탔는데 바로 제 앞에서 이렇게 묵주를 들고 기도하시는 신자분들을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아는 체를 한 적은 좀 없었는데 이 3311님 이렇게 사연을 이렇게 좀 들으면서 아 그럴 때 이렇게 좀 인사해 주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드네요. 그러면서 그분께 아 제가 이렇게 예수의 신부입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하면 그분도 아마 참 우리 3311님처럼 되게 이렇게 좀 기뻐하고 본인이 우리 보편교회, 가톨릭 보편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드네요. 너무나 이렇게 사람의 향기가 나는 이 아침 출퇴근 장면 계속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이렇게 사연 들으면서 아, 혹시라도 이제 전철에서 이렇게 묵주기도 하시는 분들 마주치게 되면 인사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한번 꼭 실천해보고 그 후기 여러분들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네, 혜정 디오니시아님. 오늘 미사를 드리러 갔다가 미취학 아동으로 보이는 아이 두 명과 아이의 부모, 이렇게 한 가족이 맨 앞줄에 앉더라고요. 당연히 아이들이 어리니 미사에 집중하지 못할까. 아이의 부모는 무엇인가를 준비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한국의 많은 젊은 부모들이 선택하는 스마트폰이 아닌 바로 여러 권의 책이었습니다. 흘낏 보니 미사 시간에 어울리게 예수님 또 성경에 관한 그림책이더라고요. 아이들은 역시 글을 읽지 못하는 듯 했지만 조용히 책장을 넘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책을 읽고 사색하는 법을 접했으니 AI에 잡아먹히진 않겠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 성가정이 되기를 화살 기도했답니다. 네, 디오니시아님. 그래요. 가끔 우리가 뭐 식당이나 뭐 성당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 또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뭐좀 이렇게 좀 민폐, 피해를 줄까 봐또 부모님들은 나름 생각한다고 아이를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요즘은 뭐 가장 수월하고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스마트폰 통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방법이긴 한데, 물론 그것이 뭐 아이들을 이렇게 좀 차분하게 시키고 공공장소에서 조용하게 시키는 데는 참,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효과가 있긴 하지만, 글쎄요, 뭐 저도 교육적으로 이게 얼마나 참,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이들에게 저도 이렇게 좀 가끔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 미사 때온 아이들은 부모님이 스마트폰이 아닌 성인과 관련된 책들 혹은 뭐 성경과 관련된 뭐 그림책, 동화책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미사 시간에 이렇게 옆에서 볼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이렇게 좀 교육시키는 그 모습이 이것 또한 참 사람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장면이 아닌가 싶네요. 네, 가끔 뭐 아이들 긴 미사 시간 또 지루한 미사 시간 아이들이 뭐그 시간 계속 집중해서 앉아 있는 게 어렵죠, 당연히 어려울 텐데 우리 부모님들도 그것 때문에 참 마음고생.

많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뭐, 잠시라도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방안으로 오늘 요 소개처럼 뭐 성경과 관련된 그림책 이렇게 한번, 가지고 가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네. 혹시 뭐, 다른 분들, 이렇게 미사시간 아이들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또 있다면 또 사연으로 소개해 주시면 또 다른 분들에게도 또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양육하는 다른 신자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이 아이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멋지게 성장하길 저 또한 화살기도 날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김봄님, 안녕하세요. 베티 성지순례 피정까지 마치고 대모님과 함께 들으며 집으로 향하여 가는데 비가 많이 오네요. 안전한 귀가 위에 묵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 사연이 방송에 나오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신부님이라고 해주셨네요. 네, 김봄님, 베티 성지까지 또 이렇게 피정 다녀오시고 또 오시는 길에 또 날씨가 좋지 않았네요. 그래도 아마 잘 지켜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사 귀환하셨죠? 네. 그 피정 때 받은 많은 은총의 선물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 선물 잘 기억하시면서 일상 중에 그 선물을 또 계속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은총의 선물에 감사드리면서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립니다. 거미가 부릅니다. You are my everything.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흔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지난주일 복음 내용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복음과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등장하는 주인공도 베드로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지난주 복음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인데요. 지난주 복음에서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늘나라의 열쇠까지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 복음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 너무나 인간적인 욕망과 이해로 그분의 길을 막아서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그의 생각을 사탄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하는데요. 베드로에서 나타나는 이중적인 모습은 빛과 어둠을 동시에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나약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어느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이타적이며 선한 지향을 갖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누구보다 더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생각과 의향을 마음속에 품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양가적인 감정과 의지 사이에서 늘 줄타기를 하며 균형을 잡아나가는 과정은 중요한 내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의지와 생각들이 과연 선한 동기

위에서 올라오는 것인가? 이것이 하느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하려는 말과 행동들이 개인적인 욕심이나 자만심으로 나의 영광을 채워나가기 위한 것인지를 살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하느님의 일과 사람의 일로 구분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여 걸어갈 것인지를 늘 식별하고 선택해 나가는 과정은 영성 생활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사람의 일만을 해 나가다 보면 편리함과 효율성만을 따질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이익과 재미가 중요한 잣대가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일은 섭리 안에서 선택하려고 합니다. 순간의 이익보다는 더 큰 가치를 추구하고 쉽고 빠른 길보다는 어려움과 도전을 거쳐가더라도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길을 택합니다. 잠시 침묵 중에 묵상하시면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하느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이에서 하느님의 일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정해 보도록 합시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우리들의 바람과 어려움, 그리고 감사한 마음, 간절함을 담아 함께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기도의 아멘이라고 동참해 주신 모든 오솔길 기도 직인님들 감사드립니다. 보내오신 기도 지향, 또 주말 풍경 계속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크리스티나님, 안녕하세요. 베드로 신부님. 홀로 아기를 지키기 위해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을 미혼모들을 위하여 함께 두 손 모읍니다. 신부님께서 선물하신 아름다운 음악이 힘이 되시길, 폭우로 힘드신 모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네, 크리스티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였죠. 성모님께 기념하는 그 축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미혼모분들 위해 기억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정말 소중한 이 생명,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을 끝까지 지키고 돌보고자 하는 그 분들의 그 마음이 정말 우리 사회 안에서도 좀 존중받고 또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 생명에 대한 가치가 우리 사회 안에서도 좀 계속 더 퍼져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아, 그리고 폭우로 힘드신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아, 그러게요. 저 남부 지방에 그 폭우로 인해서 많은 비 피해가 있었는데, 저도 뉴스를 보니까 한창 그 복구,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워낙 피해가 큰 지역들은 그 시간도 또 언제 끝날지 모를 복구가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 이렇게 들으면서, 아, 우리가 뭐 그분들의 일상의 모습이, 일상의 삶이 다시 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 뭐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좀 나눌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 방법을 또한 우리가 좀 고민하고 또 실천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2663님. 안녕하세요, 신부님. 군대 다녀와서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 아들 베드로가 예비군 훈련을 2박 3일 동안 갑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지만 사회에 나가서 부딪히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과정들이 많이 남았다 싶은데요. 그래도 알아서 짐 싸고 뭐 PX도 야무지게 털고 오겠다는 모습이 좀 재밌기도 합니다. 언제쯤에나 밖에 나와 무슨 일을 하게 될진 모르지만 사회 속에서 어엿한 한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날이 오면 제 마음의 짐도 한결 덜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는 오겠죠. 베드로와 방구석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네, 2663님. 아들 베드로가 군대 다녀와서 이제 제대하고 또 예비군 훈련이라는 게 있죠. 2박 3일 또 가는 동안 뭐 아직도 또 엄마의 눈에는 또 부모님의 눈에는 그냥 너무나 아기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아마 베드로는 부모님이 모르는 사이에 분명히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을 것이고, 또 집에서 보이는 모습과는 다르게 밖에서는 정말 듬직하고 야무지게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자기에게 부여된,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과 역할도 분명히 멋지게 해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의 모습 믿어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서 베드로가 자신의 삶의 길을 정말 더 확고하게 찾아가고 또 실천해 나가고 또 그려나갈 수 있기를 진정으로 응원하고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베드로와 더불어서 방구석 청년들이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자기의 길을 찾기 위해 방황하고 애쓰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함께 마음 모아 기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저희의 보잘것없고 미약한 시작을 축복하시고 실한 열매를 맺기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모든 이에게 골고루 주신 탈란트보다 모든 척도가 오직 부와 능력으로만 가늠되는 이 시대에 당신께서 주신 선한 지향과 탈란트를 품고도 움츠러드는 청년들, 겉보기에 휘황찬란해 보이는 세상에서 무력감에 빠진 청년들이 점점 늘고 있나이다. 상처받을까 두렵고 실패할까 두려운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의 생기와 담대함으로 그들을 불러주소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따뜻한 사랑의 말씀 우리 청년들 마음에 속삭여 주시어 담대하게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걸음마다 주님의 자애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두려웠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 모아 청하나이다. 아멘.

김수현이 부르는 내 곁에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솔길 산책 이제 마무리할 때가 벌써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볼빨간 사춘기가 부르는 가리워진 길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부공 에밀리아나,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요한 세례자의 순환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도량성당 보좌 강동협 씨.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헤로대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대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대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정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네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

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주검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여러분의 하루에 주님의 축복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 요한 세례자의 순환 기념일입니다. 단순히 세례자 요한의 업적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의 모습을 기념하는 날이라기보다 그가 살아가며 겪었던 고독과 고통, 그리고 그 안에서 지켜낸 믿음을 오늘 배워봐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어린 시절부터 광야에서 지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바로 고독과 절제의 삶을 실천한 것이죠. 또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외치면서 때로는 듣기 불편한 진리를 전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냉대와 박해도 받기도 했고요. 결국 헤로데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목이 잘리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의 부르심에 충실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옳다고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모습. 고독과 절제, 고통이 따랐던 삶이었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지켜낸 그 믿음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증언한 완성의 순간이었음을 하느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그 모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세례자 요한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서로를 받아들이며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멘.

0: 성 요한 세례자의 순환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도량성당 보좌 강동엽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사성당 김세호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CPBC FM
1: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소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7: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7: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가까운 미래에 만약 감정이나 기억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면요. 뭘 사고 뭘 팔고 싶으신가요? 우연히 집어든 어떤 책의 세계관이 그렇더라고요. 감정을 추출해서 사거나 팔 수 있게 된 사회. 심지어 골라서 폐기도 가능해집니다. 자연스럽게 좋았던 추억은 가치가 올라가고 힘들었던 기억은 제거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핑크빛 감정만 남길 수 있다면 괴로웠던 기억 다 지우실 건가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처음엔 괴로운 감정과 기억만 쏙쏙 골라서 폐기할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거듭 생각할수록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마음이 기웁니다. 괴로움을 제거한다면, 또 내가 가진 불안과 슬픔을 삭제한다면 나는 과연 온전히 나일 수 있을까요? 신나라의 달콤한 5시. 안녕하세요. 신나라입니다.

내일 기억을 걷는 시간, 8월 29일 토요일 신나라의 달콤한 5시. 8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오늘 연음말에선 감정과 기억을 사고팔 수 있다면 난 어떤 선택을 할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우연히 접한 어떤 소설책의 세계관이 그렇더라고요. 소위 부정적이라고 느껴지는 뭐 개인의 불안과 슬픔, 분노 같은 감정들을 쏙쏙 골라서 제거가 가능한 세계. 만약 그런 세상에 산다면 코미들은 내 안의 괴로움이나 고통을 깨끗하게 지워버릴 건가요? 아니면 그마저 나의 일부니까 가지고 살아갈 건가요? 꽤 흥미로운 주제죠. 괜히 이 세계관에 감정이입해서 저도 한참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부정적인 감정들을 지워내고 나면 사는 게 좀 핑크빛이 되지 않을까? 훨씬 인생 난이도가 쉬워지지 않을까? 근데 또 다시 생각해보니까 괴로운 기억 없이 살기 위해서는 과거뿐만 아니라 뭐 살면서 만나는 괴로움들을 그때마다 또 다 지워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과 기억만 골라서 지워낸 나란 사람은 아마 지금의 나와는 또 다른 결의 사람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아무래도 저의 어두운 면도 그냥 가지고 살아야 할 것 같다, 데리고 살아야 할 것 같다 그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우리 코미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샵 1053, 한 통에 100원 되는 유료 문자 또는 무료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PBC 빵 빵톡으로 오늘 나누고 싶은 생각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선미의 열이 올라요 함께 들었습니다. 밥하기엔 너무 귀찮고 그렇다고 나가긴 더 귀찮을 때 자연스럽게 손이 한 어플리케이션으로 가게 되죠. 바로 배달앱. 그런데 혹시 슬픈 배달음식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배달음식을 고르고 주문

때까지는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막상 배달 온 음식을 받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결국 음식은 다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남아버린 음식과 플라스틱 배달

그리고 음식이 도착하는 때엔 기대감이 이미 좀 꺾이고 음식을 다 먹고 나서는 심지어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배가 고플 때보다 주로 입이 심심해서 주전부리를 먹고 싶어서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이런 현상이 더 나타나더라고요. 슬픈 배달 음식 증후군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배달 음식은 꼭 배가 고플 때다 먹을 만큼만 주문할 것 저도 다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성시경과 나얼이 함께한 잠시라도 우리 이어지는 곡은 청아와 콜드가 함께했어요.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0: If you've ever been in love before, I know you feel this beat. If you know it, don't be shy and sing along.
1: 울지 마, 이미 지난 일이야. 삶의 반칙선 위의 점일 뿐이야.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

성시경 나얼 잠시라도 우리 청아 콜드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두 곡이었습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 아 나도 심리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사실 비싼 금액 때문에 망설이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런 순간을 위해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예전에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고 해요. 전문 상담가와 1대1 대면 심리상담을 총 8번 정도 받을 수 있고 나이와 소득에 따른 제한은 없지만 전문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건 필요합니다. 크게 어렵진 않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대학, 청소년상담기관이나 위센터, 위클래스 등등등 이런 센터에서 발급한 의뢰서가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또 국가건강검진의 우울증 선별검사 있잖아요. 그 검사에서 10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내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신청 기간은 12월 31일까지 가능하지만 지역별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종료된다고 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상담을 통해서 마음 건강 다시 챙기게 된 분들 정말 많거든요. 심리 상담이라고 너무 거리감 느끼기보다는 가능한 분들은 신청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몸처럼 마음도 중간중간 잘 돌봐줘야 건강할 수 있겠죠?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Love, 진우션 전화번호 두 곡입니다.

보통의 우리. 시인 이정하는 시 낮은 곳으로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겨 죽어도 좋으니 너는 물처럼 내게 밀려오라. 가수 우즈는 드라우닝에서 이렇게 노래했죠. 더 깊이 빠져 죽어도 되니까 다시 한 번만 돌아와 줄래? 잠겨 죽어도 좋을, 깊이 빠져 죽어도 좋을 사랑. 두 분은 대체 어떤 사랑을 하셨기에 이런 식구와 가사를 낳았을까요? 이정하 시인과 우즈의 연애사가 살짝 궁금해진다고 하면 너무 얄팍한 감상일까요? 하지만 솔직한 제 마음이 그래요. 죽음을 불사하는 지독한 연애. 너만 있으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타오르는 마음 같은 건

어쩐지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거든요. 글쎄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이런 저도 언젠가는 뭐 잠겨 죽어도 좋고 빠져 죽어도 좋다고 누군가에게 절절한 마음을 보내게 될지도 모르죠. 지금은 그저 먼 발치에서 약간의 동경과 약간의 호기심으로 활자와 선율로 만들어진 연서들을 읽고 듣습니다. 아, 나는 아무래도 잠겨 죽기 전엔 탈출하겠지 하면서 말이죠.

우주의 드라우닝 함께 들었습니다. 와, 빠져 죽어도 좋으니 나에게 돌아와 달라. 코미들은 그런 사랑 하셨나요? 예전에는 저녁 약속이 대세였다면 요즘은 점심 약속이 꽤 흔하잖아요. 주중에도 회사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점심 한 끼 먹고 커피 얼른 마시고 헤어지면 꽤 알차게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아침 약속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미있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요즘 미국에서는 아침 식사 약속이 점점 인기래요. 저녁 외식은 비싸기도 하고 아침을 챙겨 먹으면서 친구도 만날 수 있으니까 건강과 가성비 둘 다 챙길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아침 식사를 파는 곳에서 약속을 잡습니다. 저녁처럼 거하게 음식을 시키지 않고 달걀 요리나 통곡물, 과일 요리를 주문하는 거예요. 옷도 편하게 입고 나오고요. 와, 딴 건 몰라도 시간 하나는 진짜 알차게 쓰겠다 싶습니다. 주말에 아침 약속 잡는다고 생각하면 9시에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떨어도 11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특히 아침에 일찍 눈을 뜬 날에는 아침형 사람들에게 더 반가울 만한 소식 아닐까 싶더라고요. 물론 저는 늦잠을 선택하겠지만 부지런한 누군가 시도해 본다면 후기 꼭 들려주세요. 벤 열애 중 브라운 아이드 소울 러브 발라드

두 발라드 이어드렸어요. 벤 열애 중 브라운 아이드 소울 러브 발라드. 자, 여기 일본의 한 여성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름은 나카무라 리호. SNS 계정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과 출산, 이 경험을 살려 여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 게시물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쓰여 있습니다. 5월 2일 오전 2시 30분에 여자아이를 출산했다. 아버지가 현직 장관을 39표 차이까지 추격했던 지역에서 나도 정치에 도전하겠다. 사진도 인상적인데요. 아이를 업고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여성이 모든 것이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 나카무라 리오는 현실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사진과 게시물, 소개까지 모두 AI로 만들어진 가상의 여성이었죠. 이 계정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일본의 한 정당 소속 남성 당원이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SNS 계정은 정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내고 유권자들을 현혹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서 좀 섬뜩하기도 한데요. 어떤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AI를 남용하는 게 사실은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걸 요즘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사람도 진짜인지 아닌지 교차 검증이 필요한 시대가 오려나 봅니다. Say my name UFO.

Say My Name, UFO 들려드렸어요. 늦여름 오후 어느덧 8월도 이제 끝나가는데요. 만끽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겠죠. 하루 남은 주말도 멋진 일들로 채워지길 바랄게요. 오늘 끝곡은 라이너스 담요의 Summer Night Magic 들려드립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는 CPBC 특집 다큐 육아를 삽니다가 특별 편성됩니다. 저희는 하루 쉬어가고 화요일 오후 5시에 다시 만날게요. 우리 내일은 더 달콤할 거예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8번, 주의 영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옥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옥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옥 침대 대구중고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우산을 쓰고 비를 막 막다가 괜히 심통이 나는 겁니다. 와, 이거 막아도 막 바람이 막 들이치고 막 다 젖었거든요. 아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아직도 이렇게 우산으로 비를 피해야 하나? 좀 더 나은 방법은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앞에 걸어가는 두 사람을 보게 됐죠. 그리고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 우산 하나를 딱 들고 나란히 걸어가야 해서 인간에게는 우산이 필요하구나. 우산을 옆으로 딱 기울이면서 어떤 한 사람은 어깨를 다 적시고 가네. 저 마음은 뭘까? 그 모습이 심히 아름답다. 첨단 과학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빈자리를 오늘도 우리 이웃들의 온기가 그런 마음으로 다정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우산을 기울여주는 마음이 있는 이곳, 여긴 이웃집 라디오입니다.

0: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생활금고보험.
1: 8월 29일 토요일 이웃집 라디오 김건모의 빨간 우산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웃집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집 PD 신혜이석 다니엘입니다. 자, 비 오는 날에 비가 너무 들이쳐서 야 우산이 필요가 없다, 이거는 그냥 맞은 게 나을까 하다가도 이것마저도 없으면 큰일 나겠다 싶은 막 그런 생각들 들면서 막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앞에 가는 사람들 보면 아 하나 가지고도 저렇게 누군가는 거의 옆에 있는 사람만 씌워주고 다 막 비 맞고 가는 그 뒷모습이 보이면서 아이고 저 와중에도 누군가를 위해주는 마음이 있네, 이럴 때 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예, 저의 일화를 오프닝으로 한번 들려드려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우산을 소중한 누군가한테 기울여주는 편이세요? 아니면 누가 기울여주는 거를 잘 이렇게 씌워주는 걸 우산을 받는 편이신가요? 입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여튼 그 오고 가는 마음이 참 예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이웃집 라디오 이 시간엔 그런 예쁜 마음들, 서로 간에 오가는 마음들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뻔한 이야기 대신에 우리 이웃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속마음이 궁금하시다면, 또 세상 구석구석을 새로운 목소리와 관점으로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매주 토요일 저녁 6시에 방송되는 라디오 커뮤니티 이웃집 라디오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하고 싶으신 말씀,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샵 1053번 한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메시지 열려있고요. 또 CP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빵톡으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신가요? 궁금한 여러분의 일상을 기웃기웃 해보는 시간, 세상 구석구석 신나는 일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허윤일이부터의 이웃기웃기웃. 오늘은 과연 어떤 신나는 현장으로 기웃기웃하고 오셨을까요? 허윤희 리포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유아나 그 학교 취학 전에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고학년 친구도 있었던 것 같긴 하네요. 네. 1인 인형극 현장이 있어서 네, 동화 작가님이 직접 쓰신 그 동화를 인형극으로 이렇게 선보이는 거라 더 뭔가 설득력이 있다고 할까요? 네, 도봉 기적의 도서관이고요. 도봉구에 네. 있는 구립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네. 예, 지난주 토요일, 22일 토요일 2시에 도서관에서 모모와 토토라는 그 동화책으로 예, 1인 인형극이 있었는데요. 이 타이틀이 이제 다문화 감수성을 좀 높이는 그런 타이틀이어서 제 눈과 귀가 번쩍 띄었었는데요. 네. 모모는 이제 몽키라는 원숭이 이름을 따와서 이제 몽키 그 원숭이가 캐릭터고요. 네. 네.

0: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동화인데요. 그거를 이제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에서 색감을 따와서 노랑색. 네.
1: 그러면 토끼는 설마 당근인가요?
0: 맞습니다. 그 모양들을 그대로 이제 집의 모양으로 동화에는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각자 캐릭터의 마음인 거예요. 집이 곧 마음인 건데 네. 에, 친구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나는 모모보다는 토토가 될 거야. 아. 예,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 친구가 내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살펴보겠다 뭐 이런 친구도 있었는데요. 일단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는 부모님도 계시기 때문에
1: 늘 그렇죠.
0: 그렇죠. 어머니들 소감까지 들어봤는데 아이들 동화인데 더 생각하게 하네요 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우선 현장은 먼저 들어보시고 가족들의 소감 모아봤습니다.
1: 네.
2: 모모예요. 모모는 바나나 우유를 좋아하고 야구를 좋아하죠. 모모에게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누구? 토토랑 놀아야지. 토토야 놀자. 토토야 놀자. 어? 안 들리나 보네.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 둘.
3: 토토야 놀자.
2: 이게 무슨 소리야?
4: 나는 토토. 토토가 좋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주지 말고 친구가 좋아하는 거 줄 거야.
5: 오모는 자기 맘대로 하는 성격인 것 같고 토토는 조금 화를 안 내는 성격인 것 같아. 토토가 되고 싶어요. 예, 저는 별로 화 안 내는 애가 되고 싶어서요. 앞으로는 친구 얘기를 더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6: 다문화 감수성이라고 해서 뭔가 좀 그 부분이 강조될 줄 알고 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 동화 내용이 동물이 서로 다른 종이 다르고 좋아하는 선호도가 다르고 이런 것들을 좀 아이들한테 쉽고 편안하게 이해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다름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너 좋아하는 거 나 좋아하는 거 그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어울려지는 그런 세상.
7: 그 성인이 돼도 이제 주변 사람들이랑 영향을 받고 사는데 뭐 내가 너무 내 의견만 고집한 건 아닌지 혹은 너무 끌려다니며 산 건 아닌지 이런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허윤이부터의 이웃기웃기웃 시간. 오늘은 도봉 기적의 도서관 현장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고 계시는데요. 다문화 감수성, 이렇게 다르지만 우리는 친구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1인 동화
0: 인형극?
1: 네, 네. 인형극입니다. 모모와 토토라는 김슬기 작가 1인 인형극 현장을 듣고 왔습니다. 근데 이 어린이들이 생각할 때 모모랑 토토 이 캐릭터가 있는데 그들이 볼 때에도 좀 내가 좋아하는 것만 권하는 그 모모라는 맞아요. 캐릭터가 좀 이기적인 것처럼 보였나 봐요.
0: 그러니까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그림에서 제가 피디님께도 보여드렸는데 네. 그 사진을 모모가 계속 이거 내가 줄게 하면서 계속 주는데 노란색에 내가 좋아하는 색깔의 우산, 장화, 우비, 풍선 다 노란색만 주는데 네. 아 이게 나한테 어울려? 그래? 이러면서 토토는 또 아 그런가? 이러면서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는 나는 이거보다는 주황색의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주황색의 것들만 이제 머릿속에 가득한 건데요. 그래도 친구가 권하니까 막상 거절을 못해서 친구들이 이 동화를 보면서 모모보다는 모모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토토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화를 내지 않을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1: 네.
0: 이런 동화의 시작이 사실 이제 모모와 토토라는 시리즈로 여러 그 책이 있더라고요. 김슬기 네. 작가님이
1: 네.
0: 미대 도예과 출신이신데 그런 어떤 초등학교 5학년 때의 기억이랄까요? 책가방을 사러 부모님과 갔는데
1: 네.
0: 내가 마음에 드는 건 친구와 똑같은 어떤 가방인데 네. 그러나 기능적인 면에서는 부모님 성에 차지 않는.
1: 아.
0: 근데 엄마가 이제 다른 그 책가방을 권하신 거죠. 의견이 대립되니까 아빠가 해결책을 주셨는데 아 슬기는 아빠의 딸이니까 아빠가 좋아하는 이 색깔의 가방으로 하자라는 작가님이 좀 이따 말씀을 하시는데
1: 네.
0: 굉장히 이상한 결론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1: 좀 이상하긴 하네요.
0: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내 딸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의 가방을 메라라는 그게 어떻게 보면 예민 관찰이라든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는 김슬기 작가님이 예, 마음의 씨앗으로 뒀다가 이런 책으로 또 어떤 메시지를 주는 그런 동화로 이제 넘어온 건데요. 그 과정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0: 보겠습니다. 김슬기 작가님입니다.
1: 네.
2: 아빠가 말씀하시기를 슬기는 사랑하는 아빠의 딸이니까 아빠가 좋아하는 색깔로 하자. 결국 그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그 가방이 좋은 것은 알았으나 아빠의 말은 무언가 이상하였다. 그것이 마음속 씨앗이 되어서 결국 작가로 자라났을 때 책의 시작점이 될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일단 중요한 건 맞는데 또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또 찾고 들여다보려고 하는 마음도 필요하기 때문에 두 마음을 잘 조율을 해서 관계를 맺음에 부드럽게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양한 것들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물론 노력하고 있지만 저의 다음 세대들도 좀다 포용할 수 있는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책으로만 들려줄 때랑 또 이렇게 눈을 마주하면서 반짝반짝한 상황에서 만났을 때또 제가 얻는 에너지를 갖고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친구들도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저 또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1: 네, 동화 모모와 토토 작가이신 김슬기 작가님의 말이었고, 이분이 이제 1인 인형극을 아이들 앞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작가님의 말이 너무 인상 깊게 들리긴 해요. 또 직접 얘기 들으니까.
0: 맞아요.
1: 너는 내 딸이니까 이 아빠가 좋아하는. 저는 그런 부모가 되면 안 되겠네요.
0: 근데 이게 저기 이게 생활 안에서 그렇게 막 드문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지나간 시간을
1: 아,
0: 돌아보면 뭐
1: 그렇죠.
0: 지금 아이인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1: 예.
0: 저도 저희 아이한테 자켓을 좀 좋은 걸 사줬거든요.
1: 그쵸,
0: 그래
1: 그쵸.
0: 괜찮아라고 해서 안 입어요.
1: 그죠?
0: 나중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저도 뭐 어렸을 때 그랬을 수도 있고
1: 네,
0: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PD님도.
1: 맞습니다. 저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이 봤을 때 부모님의 눈높이에 차는 그 어떤 재질과 소재와 디자인이
0: 맞아요.
1: 있는데, 그또 또래 문화에서 먹힌다고 소위 표현하는 그런 디자인 패션이 또 있거든요. 늘 그거를 안 해주고, 정말 5년 뒤에도 입을 수 있는 변하지 않는 디자인 같은 것들
0: 맞아요.
1: 막 사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0: 네.
1: 공감을 깊이 했습니다.
0: 네, 생활 안에서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아이들은 그 색감으로 지금 이 동화를 기억할 수 있겠지만 어른들이 이런 현장에 더 많이 계시면 자녀들을 키우실 때더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었고요. 그 도봉 구립 어린이 도서관이잖아요. 말하자면 도봉 기적의
1: 그렇죠,
0: 도서관이요. 예.
1: 그렇죠.
0: 이 좋은 부분이 기적의 도서관,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첫 번째 기적의 도서관이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한 방송사에서 그 느낌표라는 프로그램, 지금
1: 옛날에.
0: 읽자라는 이렇게 지방에서 시작이 돼서 서울에서는 도봉구가 가장 처음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올해가 11년째라고 하더라고요. 예. 또한 가지 좋았던 점은 온돌이에요, 도서관이. 그래서 진짜
1: 따뜻해요.
0: 집처럼, 그러니까 편하게 신발 벗고 들어가서 이렇게 뭔가 좀 편안한, 이렇게 좀 마음을 좀책안 책을 읽긴 하는데 그냥 온돌이 아닌 도서관과는 저는 온돌 도서관이 왜 이렇게 좋죠? 예전에
1: 왜냐면
0: 한번 네,
1: 그 뒹굴뒹굴 느낌
0: 그쵸, 좀
1: 있잖아요.
0: 마음이
1: 예.
0: 느슨해지는 게 분명히 있는 것
1: 그쵸,
0: 같고요.
1: 뒹굴뒹굴 느낌.
0: 강남구에도 옛날에 그 몽골 도서관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1: 맞습니다.
0: 거기도 온돌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1: 네.
0: 영유아들이 도서관에 좀 많이 오게 해서 그렇게 이 습관이 되면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계속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신다고 하는데요. 예, 도봉 기적의 도서관 유승희 사서님 말씀 들어보죠. 예.
3: 도봉 기적의 도서관이다 보니까 서울에 처음 생긴 기적의 도서관이에요. 지금은 이제 구로나 다른 데도 생겼지만 그래서 저희는 조금 어린이 도서관으로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온돌 바닥에서 재미있고 뒹굴고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고 있고 이렇게 책을 처음부터 읽어주시는 걸 떠나서 이제 극으로 표현을 해주시니까 집중이 훨씬 잘 돼서 사실 요즘에는 너무 좋은 매체들이 많아서 도서관을 찾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한 이용자라도 더 오게 할까를 저희가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영유아 프로그램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서 6살, 7살 친구부터 5살 친구부터 오기 시작해야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저희는 계속 시도할 겁니다.
1: 네, 오늘 허인이로부터 이웃기웃기웃 도봉 기적의 도서관, 예, 도봉구에서 이제 있는 그 어린이 도서관입니다.에서 있었던 그 동화 모모와 토토 김슬기 작가 1인 인형극 현장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방금은 기적의 도서관 유승희 사서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없었던 것들이 처음 생겼던 그 시도 중에 하나인 곳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지금은
0: 네.
1: 많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0: 네, 네,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에 계시는 사서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사명감이나
0: 맞습니다.
1: 그런 게 또
0: 네.
1: 다를 것 같기도
0: 그렇죠.
1: 합니다.
0: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도서관 다문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 거거든요.
1: 네.
0: 계속되는 뭔가 지원이 있어야 이런 도서관들도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야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되는 그런 다양한 계층이 좀 올 수 있는 어린이 도서관이지만요.
1: 네네네.
0: 성인 연령층에게도 향하는 그런 이제 도서관 프로그램이 좀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도 한번 헤아려보는 그런 두 가지의 것들을 좀 조율하는 그런 세상이 되길 바란다는 말씀 굉장히 많이 인상적이었고
1: 네.
0: 기억에 이제 새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모모와 토토 시리즈는 계속돼서 올
1: 네.
0: 하반기에는 산타 이야기도 있대요.
1: 이게
0: 내년에는
1: 이제, 캐릭터가
0: 계속
1: 확실하니까
0: 네, 맞습니다.
1: 오.
0: 직접 이 도예가 출신이셔서 아이들에게는
1: 네.
0: 그 작업 책을 만드는 과정까지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1: 너무 신기하겠네요. 그럼
0: 책 한 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 네.
0: 또 읽어주고 극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작업 과정까지 보여주니까 어떤 친구들은 제2의 또 동화작과 글과 그림을 함께하는
1: 아, 그렇죠.
0: 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게 되고요. 내년에는 여행 이야기까지 함께한다니까 모모와 토토를 서점에서 보신다면 좀 함께 아, 이 책이었나? 라고 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웃집 라디오 허윤이 리포터 이웃기웃기웃은 도봉 기적의 도서관에 있었던 김슬기 작가 1인 인형극 모모와 토토 현장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8월도 다 갔고요. 9월이 시작되는데요.
0: 네.
1: 가을의 냄새가 슬슬 나는 시기거든요. 가을에는 또 어떤 느낌으로 우리 리포터님께서 여기저기를 기웃기웃하실지 또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최유리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0: 네, 가장 보통의 초대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이혜국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자, 교수님을 모신 이유는 점차 심해지는 중독 문제에 맞서서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는 가톨릭 중독연구실천협의체라는 것이 발족됐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말씀을 잘해주실 분인 것 같아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협의체가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이혜국 교수님과 이야기 나눕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이혜국 교수입니다.
0: 네.
1: 그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에 근무를 하고 있는 교수이고요.
0: 네.
1: 사실 오랫동안 중독과 관련된 진료나 연구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저 자신도 가톨릭 기관에 몸담고 있으면서 어떤 치료나 연구를 할 때 존엄성이나 전인적 치유 이런 것들을 사실 항상 고민을 해왔는데
0: 네.
1: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그 가톨릭 교회에서 이미 그리고 단중독 사모위원회나 뭐 가톨릭 대학교에 관련 학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카푸 중독연구재단과 같은 우리 카톨릭 교회 내에 많은 기관들이 있다라는 걸 저 스스로도 사실은 알고 있었으면서 이 네. 기관들을 같이 모아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질 못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고요.
0: 네.
1: 그래서 한번 모여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저희의 미션을 실천하고 연구하기 위한 어떤 협력체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0: 아, 그게 이제 그 이름하여 가톨릭 네. 중독연구 실천협의체라는
1: 네, 좀 거창합니다.
0: 네, 그런 이름의 단체가 된 네, 그 네. 계기인 것인데
1: 네.
0: 교수님께서 방금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시피
1: 네.
0: 저희 가톨릭 교회에 좀 이런 중독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단체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1: 네, 네.
0: 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도 있고
1: 네.
0: 가톨릭대학교 중독연구소도 있고
1: 네.
0: 한국중독연구재단이라고 해서 또 재단도 있었고
1: 네, 맞습니다.
0: 천주교 서울대교 단중독 사목위원회도
1: 네,
0: 있고
1: 네, 네.
0: 그래서 정말 우리 가톨릭교회가 이 중독 문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것이 맞긴 맞는데
1: 네.
0: 그러면 그동안은 각자의 그 분야에서 중독에 대해서 이런 어떤 의미를 잘 찾고 또 연구를 해왔지만
1: 네.
0: 함께 뭔가 얘기하기에는 어려웠다라는 이야기인가요?
1: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여러 연구를 하거나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이미 뭐 여러 교황님들도 중독의 치유와 회복을 가톨릭의 미션이라고 강조한 바도 있었고요.
0: 네네.
1: 저도 보니까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단중독 사모위원회랑 협업을 하기도 했었고
0: 네.
1: 또 가톨릭대학교 중독연구소라는 게 생겨서 또 별도의 세미나도 하고 있었고 또 카푸재단에서도 저도 간 적도 있고 또 카푸재단이 자체적으로 또 중독연구나 실천사업을
0: 네.
1: 많이 해오고 있었는데
0: 네.
1: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여러 기관이 했던 이유는 중독 문제라는 게 사실 복잡하다는 거에 기인을 하고 단지 질병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인간 전체 어떤 존엄의 문제, 가치의 문제, 그리고 영성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온전히 회복이 될 수 없다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가톨릭 안에서 중독 연구와 실천을 해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0: 네.
1: 몇몇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 우리가 개별적으로만 서로 연결되어 있었지 이 기관들을 한번 모아서 같이 정말 시너지를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를 서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0: 네네.
1: 한번 모아서 같이 한번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고 가톨릭 교회 내에서 한번 이걸 만들어 보자 이렇게 사실은 뭉치게 되었던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야, 지금이라도 이렇게 뭔가 그 요즘에는 그 연구를 하더라도 어떤 한 분야에서 파는 연구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 다학제 간 연구라고
1: 네,
0: 하나요?
1: 네, 네,
0: 그렇게
1: 네.
0: 해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네, 붙어가지고
1: 네. 다학제 다 분야
0: 뭐 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가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우리 가톨릭 중독 연구 실천 협의체가 조금 더 다각적으로 우리가 중독 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또 연구를 하면 시너지가 나겠다라고
1: 네.
0: 하는 것 같은데
1: 네, 맞습니다.
0: 이 중독이라는 게 참 말하기는 쉬운데 양상이 다양하더라고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은 뭐 술 중독되시는 분들도 있고
1: 네.
0: 뭐 도박에 빠지시는 분들도
1: 네,
0: 있고
1: 네.
0: 뭐 그렇긴 한데 최근에는 또 새로운 양상으로 뭐 마약 문제도 생겼고
1: 네.
0: 그 지금 우리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1: 네,
0: 자꾸
1: 네.
0: 너무 막 들여다보게 되는
1: 네.
0: 디지털 미디어 과의존 정도까지도
1: 네.
0: 복잡해지고 있는데 정신건강의학과 그 교수님으로서 이렇게 또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이 중독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가 좀 있을까요?
1: 사실 중독하면 좀 무섭기도 하고 심각하기도 하고 막 인격의 파탄이나 어떤 범죄랑 연결된다는 느낌도 좀 있어요. 뭐 마약도 그렇고 네. 알코올 중독도 그렇고 일단 좀 이미지가 별로 좋지는 않죠.
0: 맞습니다.
1: 과거의 중독이 좀 그랬다면 근데 요즘에 사회자 말씀하셨던 스마트폰 중독만 하더라도 9살 뭐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뭔가 재밌는 거를 추구하는 아이들 손에 스마트폰이 주어짐으로써 뭐 과거 뭐 한 가지 게임과 같은 특정 콘텐츠에 중독이 되었던 게 미디어 중독의 특성이라면 최근의 디지털 미디어 중독의 특성은 그냥 생활 전체가 미디어에 의지하게 되는 그리고 이 미디어에 의존하게 되면서 도박이나 마약 문제까지 생기게 되는 연령이 낮아지고 문제가 중독이 융합되고 복잡해지는 그런 양상이다 봅니다. 그러니까 네.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중독의 폐해로 인해서 인지기능의 문제라든지 자기 생활기능이 완전히 붕괴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김으로써 일상생활 속에 더 많은 연령에서 더 복잡하고 심각하게 중독에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진료 현장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게 아주 심각하다고 할 수 있어요.
0: 그럼 교수님의 그 말씀하신 거를 또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 중독 문제들이 원래도 있었지만 스마트폰 의존 문제라는 것이 또 불거지면서 이게 네.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1: 가속화되고
0: 말씀.
1: 가속화되고 서로 연결되고 있다.
0: 그러니까 중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이 미디어에 자꾸 의존하는 과의존 상태와 중독 상태에 되다 보면 그 미디어를 통해서 그렇죠. 또 그 새로운 중독의
1: 네,
0: 길로 빠지게 되는.
1: 네네. 네, 맞습니다.
0: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서운데요.
1: 네, 그래서 나이 장소의 구분이 없어지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유독 지금 교수님께서 네. 그 청소년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1: 네, 네.
0: 그 물론 뭐 성인들도 위험하겠죠. 이렇게 스마트폰 더 이렇게 빠져들고 그러면. 근데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또 유독 이렇게 언급을 하신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사실 어른들도 심각하죠.
0: 예.
1: 뭐 보시면 이 명동 앞에 길에만 나가봐도
0: 예.
1: 뭐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길에 걸어다니던 다 스마트폰을 쥐고 있고 아찔한 순간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0: 앞도 안 보고 그냥 가다가
1: 그렇죠?
0: 막 깜짝 놀라요.
1: 예. 그만큼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용의 시간과 장소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중독의 현상이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저희가 특별히 청소년을 더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뭐 이런 말씀 드린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겠지만 어른들은 변화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0: 굳어졌다 이미.
1: 네, 이미 굳어진 네. 거예요. 그러니까
0: 네.
1: 어떻게 보면 중독이 된 어른은 중독이 된 아이들에 비해서 희망이 좀 없다. 근데 그런 반면
0: 네.
1: 그리고 사실 어른들은 이미 다 컸고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나이잖아요.
0: 네.
1: 근데 그에 반해 아이들은 아직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이 아이들이 지금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을 조기에 개입하면 본인의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성장의 잠재력이나 두뇌 건강, 생활의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0: 네.
1: 특히 이제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만큼 이 뭔가 행동을 조절하고 위험을 예측하고 피하는 능력은 대부분 전두엽이라는 곳에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 전두엽의 기능이 15세에서 20세 사이야 가장 활발하게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두엽이 성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뭔가 하면 재미있고 즐겁고 그 자극적인 것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0: 네네.
1: 근데 이때 이것을 건강하게 건전하게 놀이로 이용 그 전환시켜주지 않고 뭔가 중독적이고 자극적이 센 그런 컨텐츠에 노출이 됨으로써 전두엽의 발달이 평생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ADHD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이 시기에 과도하게 중독에 빠짐으로써 마치 ADHD에 걸린 아이들처럼 주의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참을성이 없어지고 이런 인지기능의 전반적인 문제가 생기는 문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0: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에 대해서 또 유독 또 강조할 수밖에 없는
1: 네,
0: 그런 상황이다라는
1: 네,
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이웃집 라디오 가장 보통의 초대석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이혜국 교수님을 모시고 점차 심해지고 있는 이 중독 문제에 맞서서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는 가톨릭 중독연구 실천협의체가 발족되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고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혜국 교수님께 한번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지금 다양한 중독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떤 이론적인 것들 또 얘기해 주고 네. 계신데 최근에 또 불거지고 있는 그 중독 문제 중에 네. 심각한 것이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있나 싶은 막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네. 마약 문제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근데 이 마약이라는 거를 저는 아예 뭐 주변에 접한 적이 없으니까 네, 네, 네. 근데 진료를 하시잖아요.
1: 네, 네.
0: 사례가 막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들도 접하게 되나요?
1: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된 지 한 24, 5년 정도가 돼가거든요.
0: 네네.
1: 최근 5년 사이에 본 마약 환자들이 그전 15년 동안 본 환자보다 많습니다.
0: 그럼 진짜 체감이 되는
1: 정도로. 네, 맞습니다. 수치로 봐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불법 마약은 사용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마약 사범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약 사범 통계를 보면 2015년에서부터 2024년 사이에 2.5배에서 3배가 늘었습니다.
0: 엄청나게 빠르게 늘었네요.
1: 엄청나게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 마약 사범이 40대, 50대 뭐 약간 범죄성을 가진 필로폰 장기 투약자였다고 한다면 최근에 마약 사범들은 20대, 30대 여성, 가정주부로부터 대학생들까지 뭐 클럽 드럭처럼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약으로 마약 네. 범죄의 양상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고요.
0: 네네.
1: 최근에는 뭐 합성 대마같이 뭐 케타민 알약 뭐 이런 것처럼 일본이나 동남아로부터 전혀 마약이라고 의심할 수 없는 형태의 뭐 전자담배 같은 형태로도 수입이 되고요. 해서 과거에 일부 일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범죄성과 함께 사용하는 것들이 마약이었다면 지금 그냥 일상의 위험이고 그냥 좀 노는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 누구나 궁금증이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어떤 사소한 일탈행위 뭐 이 정도로 바뀌어버린 것들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0: 지금 현장에서 그 환자분들을 만나시는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청 크게 다가오는데.
1: 네, 그럼요. 네.
0: 그러면 이게 한번 빠져들면 정말 이렇게 쉽게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마약이라고 또 불리는 것일 텐데.
1: 네, 맞습니다.
0: 그럼 이거를 불법인 거를 알지만 또 빠져들면 또 빠져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중독성이 심한 것이 마약이고
1: 네.
0: 이거를 회복과 재활로 이어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엄격한 법적 처벌로 마약 문제를 틀어막고 있었던 환경이었고요.
0: 네네.
1: 그게 성공적이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마약 청정국이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이미 이 숫자가 마약 사범이 2만 5천 명, 3만 명이 되면서부터는 이게 단순히 잡아들이고 감옥에 보내고 벌을 주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되었고요. 하나의 질병에 대처하는,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질병을 재활하는 보편적인 질병 치료의 모델을 적용해야 되는 때가 왔다라는 거죠.
0: 네네.
1: 오히려 막 강력하게 벌을 주고 범죄시함으로써 이미 사용한 사람들이 어떤 치료의 광장, 재활의 기회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좀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마약 문제도 물론 불법이지만 이미 했다라고 하면 치료와 재활을 통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자 그러면 이제 이 중독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룰 때 결국 그 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처럼 이렇게 의학을 다루는 의사 선생님들은 의학적으로 또 접근을 하시는 부분이 있었고 중독연구소는 이게 왜 중독에 빠져들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네. 또 생각을 하게 되는 네네. 것이고 또 천주교 서울대교구 단중독사목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또 영성적으로
1: 네네.
0: 중독의 길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네네. 신앙적으로 또 이렇게 네네. 이끌 수 있는 네네. 그런 것들을 해온
1: 네네.
0: 것인데
1: 네네.
0: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회적인 인식과 또 그 모든 것들이 딱 같이 가야 되는 것이기
1: 그럼요.
0: 때문에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지금 이 이름도 뭔가 말씀대로 좀 거창해 보이는 가톨릭 중독연구 실천협의체가 나온 거예요.
1: 네,
0: 그렇죠?
1: 맞습니다.
0: 네.
1: 이게 결국은 중독이라는 게 저희가 뭐 하나님을 믿는 것도 강력하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0: 네네.
1: 그럼으로써 그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좀 더 생산적인 일도 하고 본인의 영성이 이제 성장하는 건데 중독은 그 연결이 아주 강력한 그 중독적인 그 대상의 연결이 강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결을 끊는 게 치료라고 한다면
0: 네.
1: 다른 연결과의 그 연결성을 영성과의 연결성을 일상생활과의 연결성을 복구하는 것이 치료 이후의 회복의 과정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치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저희가 연구하고 실천하고 재활하고 그런 교회에서 이들을 돕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회 인식이나 네.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뭐 그런 아이디어를 실제 실천의 어떤 방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꼭 필요한 그런 복잡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0: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까지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가톨릭 중독연구실천협의체가 앞으로 좀 같이 서로 막 이렇게 분야를 넘나들면서 점점 더 할 일이 많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기도 하는데 네. 지금 그 이 가톨릭 중독연구실천협의체가 이제 결성이 되기로 했고 네. 9월 4일 다가오는 9월 4일에 네. 창립 심포지엄을 통해서 우리 네. 앞으로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라고 이제 일종의 그래서 사회적으로 출사표를 던지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이 심포지엄이라고 해서 또 이제 뭐 나름 네. 이렇게 연사들과 네. 네. 네, 토론 세션 이런 걸 좀 네. 이렇게 제가 미리 봤는데. 네. 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떤 내용들이 언급되는지도 좀 설명해 주세요.
1: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총장님이 인사 말씀도 해주시고,
0: 아, 네, 네.
1: 뭐 복지부에서도 와주시고 국회에서도 오셔서 이제 이 모임을 축하해 주시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신학대 교수님께서도 이 미션과 가톨릭의 어떤 미션과 중독 치유가 얼마나 이전서부터 중요한 이슈였는지 다시 리마인드를 해주실 거고, 그리고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0: 그래서 아, 가장 최신의 그렇죠. 어떤 동향들,
1: 마약과 관련된 어떤 결과들,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 치료를 카푸 성모병원에서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가톨릭대학교 정신과와 뭐 의료정보학이나 예방의학이나 가톨릭대학교 중독연구소나 이런 곳에서 뭐 그 AI 기반으로 중독을 뭐 예측을 한다거나 디지털 미디어 중독을 근거 기반으로 예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 결과를 짧게 발표함으로써 와 이미 가톨릭에서는 준비가 다 돼 있구나.
0: 이미 일찍이
1: 한편으로는 자랑도 하고 네. 한편으로는 평화방송도 아마 그날 와주시면 저희가 네. 열심히 홍보를 해서 교회에서도 아, 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기관에서도 이런 좋은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요 말씀을 들어보면 교수님처럼 이렇게 쉽게 잘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연사님들이 많이 계시면 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중독 치료나 중독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가서 충분히 들어볼 만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1: 네,
0: 그냥 모두에게 열려 있는 그런 심포지엄인가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1: 그 저희가 장소가 제한이 돼 있긴 하지만요.
0: 네네.
1: 그 오늘 말씀하신 대로 가톨릭 중독 연구 실천 협의체라고 치시면 아마 그 포스터나 QR 코드 링크를 통해서 참가 신청을 사전에
0: 아.
1: 하실 수 있습니다.
0: 야, 네,
1: 그래서 이번에는 어찌됐건 처음 이제 문을 여는 행사여서. 아주 큰 장소를 마련하지 못했지만
0: 네.
1: 예, 잘 되면 올해 안에 뭐 저희 많은 신도들도 초대하고 관심 있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더 큰 캠페인이나 그런 교육 행사들도 마련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0: 근데 보통은 이렇게 뭐 세션이 있는 그런 학회 비슷한 심포지엄을 하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막 연구 논문도
1: 아,
0: 물론 막뭐긴 거를 요약하긴 하지만은
1: 중독은요. 저희가 좀 훈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워낙 일상생활에 가깝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중독에 대해서 또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생활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쉽고 재밌는 용어로 다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아마 뭐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께서는 가장 보통의 초대석, 오늘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이혜국 교수님 모시고 가톨릭 중독연구 실천협의체가 발족된 이야기, 그 배경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겠다라는 것들, 이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고 계신데, 제가 이제 그 다음으로 궁금해지는 지점은 이 협의체가 발족된 다음에 어쨌든 출사표를 냈잖아요. 이 다음에 이제 추진될 프로젝트들이 지금 뭐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1: 일단은 첫 번째로는요, 저희가 각각 기관에서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일들, 그다음에 그것들을 서로 이제 정리해서 같이 묶어내는 어떤 자료와 성과의 플랫폼을 일단 만드는 일을 먼저 해보려고 하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아, 이런 건 당장이라도 우리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 형제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정보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좀 쉽고 정말 도움이 되는 형태로 만들어서 교회를 통해서 보급을 하는 일종의 뭐 중독 예방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0: 그 여러 가지 이제 회사 일 비슷한 것들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서로 다른 팀들이 뭉치려면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긴 있어야
1: 네,
0: 되겠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이렇게 또 의미 있게 가톨릭 중독 연구 실천 협의체가 만들어졌으니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어떤 하나의 단결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조금 더 서로 원활하게 소통하고 발전된 연구를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 교수님께서 이곳에 이웃집 라디오에 오셨어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웃은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이웃은 뭐뭐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면 어떻게
1: 뭐
0: 생각하시겠어요?
1: 중독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제가 이제 중독이 연결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중독이라는 거는 내가 정말 길을 잃었을 때 다시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나의 친구이자 자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진짜 뭔가 어려움에 빠졌거나 중독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또 숨기지 않고 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이웃이
1: 그럼요.
0: 또 우리 가톨릭 교회에도
1: 네,
0: 있다라는
1: 맞습니다.
0: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신청곡이 있으시다면 또한곡 꼽아 주시기 바랍니다.
1: 뭐 저도 뭐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부터 노래를 너무 좋아했었는데요. 지금도 가끔 뭐 속상하고 지칠 때 듣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해바라기에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이라도 아니고 나중이라도 한번 틀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당장 들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혜국 교수님의 신청곡 해바라기에 행복을 주는 사람 이곡 보내드리면서 우리 교수님과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우산을 기울여서 어깨를 적시는 다정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남은 하루가 안전하고 또 무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이웃과 함께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면서 이웃집 라디오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이웃집 PD 신의석 다니엘이었고요. 오늘 끝곡은 해바라기에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4: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5: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3: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당신의 하늘엔 어떤 구름이 떠 있었나요? 뭉게구름, 새털구름, 이름도 고운 구름들과 행복하셨는지요? 아니면 먹구름? 그런 구름은 안 떠 있으셨길 바라요. 네, 먼 바다에서는 또 몇 개의 태풍이 생겨나고 지진도 이웃나라에서는 잦아지고 또 홍수가 났다는 이야기도 들리는 요즘이죠. 지구에는 왠지 좀 먹구름이 끼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게 어찌해 볼 수가 없잖아요. 자연재해, 거대한 그런 규모고 사람은 한갓 먼지같이 느껴지는 세계 곳곳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에 아니 그래서 더욱 이렇게 평범한 하루가 정말 고맙기만 합니다. 그저 그런 하루, 그저 그런 하늘, 그저 그런 토요일, 그러면은 감사한 거죠. 살아있기에 그저 그런 나날들을 보고 느끼고 하는 우리 자신, 정말 그 자체가 축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말 저녁 음악과 함께 여러분들의 쉼터, 저 성기환이 조금 더 다채롭게 꾸며드릴까 합니다. 명동연가예요. 자, 음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동연가의 성기환 인사드립니다. 첫 곡은 노래 그림이었어요. 예전에 듣던 그런 정다운 노래죠. 같은 하늘 같은 시간 속에서 네, 노래 그림 2집에 수록되어 있던 곡 여러분들과 함께 들으면서 성기환의 명동연가 시작했습니다. 9시까지 계속 음악 들려드릴게요. 주말에 음악 휴식처죠. 성기환의 명동연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토요일 저녁 휴식을 조금 챙겨드립니다. 뭘로? 음악과 편안한 이야기들로요. 두 곡을 또 이어드릴까 해요. 장현의 미련이라는 곡이 있죠. 네, 1970년대에 신중현 뮤지션, 한국 락의 대부로 지금도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신중현 사단의 중요한 보컬리스트였죠. 장현의 그 앨범들 1970년대 초반에 특히 한국 락 음악의 사운드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장현의 미련. 왠지 뭔가 이런 노래를 들으면 마음으로부터 좀 시원한 가을이 이렇게 스며드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소리새 여인이라는 노래도 있죠. 두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두 곡의 멋진 한국 그 가요의 고전들 들려드렸어요. 장현의 미련 그리고 소리새의 여인, 이렇게 두 곡이었습니다. 이제 나무들은 푸르름을 조금씩 조금씩 벗고 그 색깔은 뭔가 옅어지거나 아니면은 갈색으로 변해가겠죠. 이 짙은 푸르름 여름 동안 더욱더 짙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푸르게 물들여줬었는데요. 옛 그 어르신들 말씀을 들으면 근데 뭐 외국 갔다가 돌아왔을 때 1960년대 정도만 해도 외국은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산들이 막 이렇게 아주 푸르른 그런 모습인데 한국은 비행기에서 이제 도착하면서 내려다보면 아주 빨간 민둥산들 뿐이었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저만 해도 어렸을 때 그런 시뻘건 황토색의 민둥산들을 봤던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진짜 산이 그랬던 적이 있었어? 라고 말할 정도로 낯선 옛날 풍경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뭐 한 세대 정도 그 선배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조상님은 아니고 하여튼 그 한 윗세대 어른들의 굉장한 노력으로 또 어떤 정책적인 그런 해안으로 우리 산이 다시 푸르르게 됐다는 것, 그걸 우리가 또 알고 있죠. 네, 푸르른 그런 나날들이 조금씩 이제 멀리 가는 걸 좀 아쉬워하면서 푸르른 나무들의 노래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의 나무라는 노래가 있죠.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는 참 가사가 단순하면서도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그 안에 깊은 의미를, 깊은 울림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면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그게 거창하게 이렇게 뭐 아주 철학적으로 막 사유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노래 안에서 그 소박하고 그러나 너무나 뭐랄까요, 필요하고도 또 절실한 그런 진실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나무란 노래는 2007년도에 나왔던 우리는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입니다 라는 3집에 수록되어 있었던 노래죠. 또 하나는 대나무입니다. 아까 장현 노래 들려드리면서 신중현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중현 뮤지션이 이제 직접 자기 앨범을 연주하고 녹음하고 모든 걸 다 챙기면서 음반을 낸

적도 있죠. 김삿갓이라는 1997년도 앨범이 벌써 20년이 다 돼가네요. 나왔을 때 저는 참 감동을 받았어요. 한 사람이 그 한 뮤지션이 자기의 생각들을 이렇게 사운드로 스스로 펼쳐내면서 수묵화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전달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었던 거예요. 네, 푸르른 나무들,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들의 노래들입니다.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의 나무, 신중현의 대나무 두 곡입니다.

혹독했던 여름나기 정말 여간 힘겨운 게 아니었죠? 그럴 때 마음에도 또 우리 몸에도 뭔가 영양 보충처럼 몸 보신, 마음 보신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는 것들 중에 여행이 있죠. 여행은 참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을 주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봄이면 백사장을 따라서 아름다운 해당화가 지천으로 피어나서 꽃지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서해바다 일몰의 성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바로 충청남도 태안 안면읍에 있는 꽃지 해변입니다. 백사장이 무려 3km가 넘어요. 쭉 걷다 보면 금술 좋은 부부의 슬픈 전설이 서린 할미바위, 하라비바위 그 사이로 바닷물이 출렁출렁. 늦더위 덕에 아직 바다 수영을 즐기는 가족들도 있네요. 깔깔대는

나는 소리 마냥 즐거워 보이고 그 웃음소리들 환한 얼굴들 해변 가득 채웁니다. 올해가 태안 방문의 해라고 해요? 그건 또 몰랐네요. 지자체에서 지역 대표 콘텐츠인 태안 한우 축제를 또 연다고 하네요. 한우가 정말 한우한테는 죄송하지만 한우가 참 맛있죠. 네. 고소하고 맛있는 태안 한우 역시 또 명품인 모양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먹거리들, 농수산 특산물도 맛볼 수 있고 게다가 화려한 공연 펼쳐지고 어린이, 연인들, 가족 할 것 없이 모두 참여 가능한 체험 부스도 마련된다고 하네요. 꽃이 해변에 넘실대는 파도 그리고 하얀 백사장을 바라보면서 한우도 굽고 또 유명 셰프들이 태안 특산물을 재료로 레시피를 만들어서 요리한 그런 요리들 뭐 한우, 꼬치, 육회, 비빔밥, 타코, 태안 감자, 감바스 어이 정말 월드와이드하네요. 풍성한 먹거리 더위에 지친 건강도 챙기고 입도 즐겁고 또 여름 끝자락에서 누리는 그 태안의 일몰과 함께하는 조촐한 파티 정말 일석이죠. 일타쌍피의 여행길이겠죠. 갑자기 제가 조금 경박스러워졌네요. 일타쌍피 때문에 가서 그런 걸 또 할 필요는 없죠. 아무튼 태안 한우 꽃이 왔소 축제가 9월 첫 주말인 9월 4일부터 6일까지 이어질 테고요. 바로 다음 주 주말인가요? 늘 그렇듯 할미바우, 하라비바우 사이로 붉게 물드는 낙조. 태안을 또 안면도를 상징하는 그런 풍광인 만큼 빼놓을 수 없죠.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낙조를 뒤로 하고 돌아오는 길. 태안 하면 또 육종마늘이죠. 고구마도 좋고 생강한과 이거 어린이들은 싫어하는데 어른들은 참 좋아하죠. 저도 어렸을 때는 생강한과 먹고 아이고 이게 뭐야 매워 이랬는데 지금은 야 참 맵고 달다 이렇게 생각하죠. 거기다가 또 태안김 꽃게와 대하 양손에 들고 손가락에 흠뻑 묻혀가면서 뜯어 먹으면 정말 그런 것들을 장바구니 가득 담아올 수도 있고 먹고 올 수도 있고 정말 몸과 마음 아주 큰 부자가 된 그런 기분이네요.

멋진 노래 함께 들려드렸어요. 같이 걸을까요 코너에서 서해 안면도 쪽에 금빛 노을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박은옥의 서해에서였어요. 정태춘 박은옥의 그 박은옥 뮤지션이죠. 정태춘 작사 작곡이었고요. 박은옥 솔로 앨범 박은옥 1 앨범에 수록되어 있던 노래기도 하고 또 정태춘 박은옥 버전도 있긴 있었죠. 20년 골든 앨범에 들어있던 노래. 그 뒷부분에 파도 소리가 참 정답고 바다로 달려가서 해변을 좀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게 합니다. 성기환의 명동연가입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가톨릭 평화방송 주말의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주말에만 오니까 주중에 성기환의 명동연가를 찾으시면 안 돼요. 우물정하고 1053, 샵 1053 한 통화에 100원인데요. 이쪽으로 또는 빵톡으로 빵 앱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하신 다음에 평화방송의 라디오 그 컨텐츠들을 즐기실 수 있죠. 그 빵 앱에 빵톡 등등으로 또 신청곡을 해주셔도

됩니다. 정말 고전적인 방식으로 손편지로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주신 분이 계시네요. 평택에서 김대성님께서 정다운 사연과 함께 둘 다섯의 일기 신청해 주셨어요. 또 이 노래와 함께 7923님 애청자신데 신청해 주신 주찬권의 빗소리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국화 멤버 중에 최구이 형님께서 또 저쪽 천당으로 가셨죠. 그래서 한 분 두 분씩 그 들국화의 멤버분들이 천당으로 가시는데 주찬권 형님도 참 예전에 그렇게 되셨었죠. 정말 순수하고 멋진 분이셨는데 드럼도 멋지고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시고 그랬었죠. 주찬권의 빗소리 이렇게 두 곡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 이어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둘 다섯의 일기라는 추억이 담긴 노래 그 직접 편지로 이렇게 신청해 주신 김대성님의 신청곡 들려드렸고요. 그리고 7923님 주찬권의 빗소리 신청한다고 하셨는데요. 잘 들으셨죠? 네. 6556님은 그 여름의 끝자락에 아쉬움을 들이킬 수 있는 여름 명곡으로 한 곡 부탁드립니다 하고 신청해 주셨는데요. 김동률의 여름의 끝자락은 지난번에 들려드렸으니까 이제 모래위를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김세환의 모래위를 맨발로를 여름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노래로 들려드렸습니다. 1부 끝곡은 015B의 음악 준비해봤습니다. 역시 추억의 노래가 됐네요. 1991년도 세컨드 에피소드 앨범에 수록되어 있던 4210301이라고 숫자로 되어 있는 노래가 있었죠. 이 노래와 함께 1부 마치고 또 2부에서 새롭게 다른 분위기로 음악들 이어드려 볼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성기환의 명동연가 2부 시작했습니다. 첫 곡은 화려한 기타 연주였는데요. 8월 한 달간 토요일 2부 첫 곡으로 퓨전 재즈 명곡들을 들려드리고 있죠. 오늘 들려드린 노래는 리 리트나워. 아주 손에 꼽는 그런 퓨전 재즈 기타리스트죠. 리 리트나워의 음반 가운데서도 가장 성공한 앨범이라고 할 수 있는 리트 1이라고 되어 있는 그 리트는 리트나워의 그 RIT의 앞쪽을 따온 거겠죠. 그러니까 1집 뭐 이렇게 그냥 부를 수 있겠네요. 리트 1이라고 되어 있는 첫 번째 독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대성공을 거두었었죠. 연주 중심의 그런 앨범으로서는 드물게 빌보드 20위권 안에 들고 막 이랬었죠. 그중에서도 카운트다운이라는 괄호치고 캡틴 핑거스라고 부제가 되어 있는 노래로 시작해봤습니다. 이 앨범 정말 대성공을 거뒀고 세션도 당시 아주 인류로 초인류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뮤지션들을 세션으로 이렇게 기용을 해서 최고의 사운드를 내고 있죠. 뭐 예를 들면 데이비드 포스터라든지 하비 메이슨, 그다음에 제프 보카로, 토토의 그 드러머이기도 했던 제프 보카로 같은 명 뮤지션들을 받아들여서 리 리트나워의 어떤 그 사운드의 세계를 가장 멋지게 펼친 그런 앨범 중에 하나였습니다. 리트나워의 첫 번째 앨범에서 카운트다운, 당시에 약간 아직 디스코 시대여서 리듬은 펑키한 디스코 리듬이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고색창연하게 가볼까요? 짐 리브스의 Welcome to my world. 이 노래는 우리한테 친숙한 이유가 어떤 그 항공사의 국적 항공사죠. 항공사의 광고에 이 음악이 실렸었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싹 날아가는 모습을 슬로 비디오 느낌으로 보여주면서 이 노래가 나왔었는데 참 그 화면하고 잘 어울려서 인상적으로 각인되어 있죠. 원곡인 짐 리브스의 Welcome to my world 듣고 또 페리 코머의 And I love you so 역시 고색창연한 옛날 팝송들입니다.

페리코모의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And I love you so. 그 전에 역시 중저음에 뭐랄까요? 좀 느낌을 품은 그런 목소리였죠. 짐 리비스의 Welcome to my world. 1962년에 발표됐던 이 노래를 그 후에 68년인가요? 애니타 커싱얼스가 리메이크했었는데 요 노래 나가기 전에 소개해드린 그

쿨한 예감의 레트로 전자음악 좀 들려드릴게요. 전자음악이면은 일렉트로닉 뮤직, 마치 퓨처, 미래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또 전자음악의 역사도 꽤 됐죠. 한 7, 80년 되어가니까 그 가운데서 또 레트로가 있고, 즉 복고풍이 있고, 그 안에서도 더 미래적인 느낌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전자음악의 복고적인 면 더하기 약간 로맨틱한 그런 분위기까지 더해서 독특한 색채를 이렇게 자신의 음악에 부여하는 뮤지션들이 꽤 있죠. 그중에 가장 생각나는 팀이 에어인 것 같아요. 뭔가 쿨하면서도 전자음악적인 요소들, 그 다음에 샘플링도 하고 이렇게 디지털 환경에서 작업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예전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를 쓴다든지 아니면 1960년대, 70년대 프랑스 영화의 영화음악 같은 OST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낸다든지 해서 로맨틱하고 복고적인 느낌하고 전자음악이라는 당대의 어떤 또는 미래적인 그런 음악 생산 제작 방식하고 잘 혼합시키는 것 같아요. 에어의 스마땡라라는 곡이 있죠. 프랑스 말로 그날 아침, 그 아침이라는 뜻인데, 문사파리라는 1998년도 에어의 가장 성공하는 앨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앨범에 섹시보이라는 유명한 노래도 들어있죠. 스마땡라, 이 음악 들으면 왠지 아침에 탁 일어났는데 굉장히 선선해졌다 하면서 가을 느낌이 살짝 다가오는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프트 펑크 역시 프랑스의 전자음악 그룹인데 Something About Us라는 곡이 있죠. 전자음악적인 요소들을 거의 100% 사용하고 목소리도 인위적으로 뭔가 이렇게 컴퓨터나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서 로봇 목소리처럼 이렇게 변화시킨 그런 곡이긴 한데, 묘하게 그 안에 어떤 쓸쓸함이나 로맨틱한 감정들을 포함시키고 있죠. 이색적인 흐름이었어요. 토아테이라는 또 제일교포 뮤지션인데 일본 뮤지션으로 분류되기도 하죠. 디라이트라는 그룹을 뉴욕에서 성공시키기도 하고, 토아테이의 90년대 초반에 아주 토아테이를 알린 트랙이 하나 있죠. 테크노바라는, 테크노와 보사노바를 합친 샘플링 기법을 활용했는데 역시 복고적이고 그런 로맨틱한 느낌이 들어있습니다. 곡을 듣고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 곡의 쿨한 예감의 레트로 전자음악들입니다.

네, 세 곡에 뭔가 복고풍의 그리고 로맨틱한 느낌이 드는 그러면서도 전자음악인 그런 곡들 여러분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맨 먼저 프랑스의 전자음악 팀이죠. Air. 네, 최근까지도 열심히 공연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뭐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스마땡라라는 문사파리라는 에어의 가장 중요한 앨범이죠. 1998년도에 나온 이 앨범에서 우리가 인상적으로 들었던 노래죠. 스마땡라, 그날 아침이라는 뭔가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걸 느끼는 그랬을 때 그 분위기가 소리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프트 펑크의 Something About Us 역시 굉장히 로맨틱한 느낌이 있는데 그냥 뭐 숲속에서 느끼는 로맨틱함 이런 거보다는 뭐 빌딩 숲에서 예를 들면 32층에서 내려다봤는데 뭔가 기분이 좀 묘하다. 누군가가 생각이 난다. 좀 이런 도시적인 우수 이런 감정이 노래에 배어 있죠. 역시 프랑스 팀이었습니다. 프랑스 팀들이 이렇게 전자음악적인 그런 첨단 어떤 환경에서 매체를 가지고 작업을 하지만 로맨틱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 잘 배합하는 것 같아요. 다프트 펑크의 Something About Us. 그리고 끝에 들으셨던 음악은 토아테이. 한국 이름은 정동화죠. 제일교포. 아마 제일교포 뮤지션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뮤지션의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토아테이의 테크노바라는 곡이었어요. 들으셨다시피 테크노하고 약간 전자음악적인 거하고 보사노바를 혼합한 멋진 그런 리믹스된 트랙이었죠. 토아테이 자신이 또 굉장히 현장에서 훌륭하게 믹스를 해내는 그런 DJ이기도 하죠. 저도 90년대에 그 토아테이가 한국을 방문해서 DJing하는 것을 직접 현장에서 본 적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기술도 좋고 그 흐름을 잘 가져가는 그런 믹스 DJ였다는 거를 DJ라는 걸 그때 확인했었습니다. 테크노바는 1994년에 나왔죠. 부제가 라엠 코파카바나 그래가지고 브라질 쪽의 분위기죠. 테크노바니까 보사노바 쪽 브라질. 근데 그 유명한 주앙 지우베르트의 따님이 되기도 하는 그리고 그 자신이 또 굉장히 잘 알려진 브라질 가수죠. 베베우 지우베르트가 보컬하고 직접 또 그 보컬로 부르는 노래의 작사를 브라질 말로 하기도 했었죠. 또 중간에 전기 피아노 그 펜더로즈라고 하죠. 솔로가 나오는데 그건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류이치 사카모토의 세션이었죠. 호화 세션이 포함되어 있고 멋진 트랙을 만들어냈던 토아테이였습니다. 이른바 시부야계라고 하나요? 시부야계 씬의 전자음악을 1990년대에 여러 뮤지션들이 이렇게 선보임으로써 일본 음악의 어떤 수준, 세계 말하자면 탑의 수준을 잘 보여줬었는데요. 일본 음악이 지금도 계속 그런 창의성을 보여주는지는 조금 더 요새 일본 음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1990년대 중반 일본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 나왔던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네네. 성기현의 명동연가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 여러 장르의 또 분위기의 음악들 다양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그 사이사이에 음악에 관한 느낌도 이렇게 나누고 또 여러분들의 사연도 공유하고 하는 주말, 토요일, 일요일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가톨릭 평화방송의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참여하시려거든 빵 앱으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참여하셔도 되고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고 또 샵 1053 한 통화에 100원인데요. 이쪽으로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5212님 툭 신청곡만 던져주시는 분이시지만 굉장히 신선한 신청곡들을 주셔서 우리 프로그램을 조금 더 젊게 만든다고 할까요? 그런 분이신데 5212님께서 테임 임팔라 음악 신청해 주셨네요. 테임 임팔라가 특히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또 귀에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니라는 블랙핑크의 멤버죠. 제니라는 뮤지션과의 협업이 또 필요했었던 거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더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테임 임팔라 하면은 호주의 원맨 프로젝트 밴드라고 해야 되나요? 네, 테임 임팔라의 음악 신청해 주셨는데 그 제니와 함께했던 드라큘라 음악을 오늘 전해드립니다.

5212님 잘 들으셨어요? 드라큘라였습니다. 테임 임팔라 그리고 블랙핑크 제니가 함께한 음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편안한 추억의 통기타 노래들 좀 들려드릴게요. 클리프 리처드의 에버그린 트리라는 노래가 있었죠. 또 사이먼 앤 가펑클의 Leaves That Are Green. 네, 푸르른 나뭇잎들이라는 제목인데 곧 이제 이 푸르름이 빠지겠죠. 로긴 앤 메시나의 데니스 송도 함께 듣겠습니다.

네, 세 곡의 추억의 통기타 음악들, 포크 음악들이었습니다. 클리프 리처드의 에버그린 트리. 네, 클리프 리처드도 이젠 고인 되었었죠. 되었죠. 네. 한국의 1960년대 말에 공연 와서 정말 열화 같은 그런 여고생 그 관객들의 성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있었죠. 클리프 리처드의 Evergreen Tree, 사이먼 앤 가펑클의 Leaves That Are Green, 그리고 로긴스 앤 메시나 듀엣이죠. Dennis Song, 이렇게 세 곡의 추억의 통기타 음악들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은 스틱스의 음악 하나 골라봤습니다. 스틱스의 Come Sail Away라는 곡이 있었죠. 1977년에 나왔던 네. 우리에게는 들국화가 이 라이브에서 Come Sail Away를 즐겨 연주했던 또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들국화는 이 Come Sail Away를 하다가 중간에 배를 저가자 나나나나나 그 음악을 섞어서 하기도 하고 했었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8월 지나고 9월에 또 이 시간들을 힘차게 잘 저어가자, 시간을 헤쳐가자는 의미로 스틱스의 Come Sail Away 오늘 끝곡으로 골라봤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제가 저녁 7시에 다시 오겠는데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6번. 그리스도 왕국.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 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 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2: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3: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보답스럽습니다. 너무 오래 살아요.
2: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4: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짜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82번 주 찬미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회 오솔길 예수회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그들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오늘 제 1독서로 읽은 예레미야서 말씀 경험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 본당에서 봉사를 하거나 기타 단체에서 봉사를 할 때 우리 능력보다 더 큰 힘이 우리를 떠받치고 보호하신다는 느낌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앞으로도 전능하신 하느님께선 우리를 구하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감사드리면서 녹음이 울창한 오솔길 산책 함께 걸어봅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로 장환진과 오세익이 함께 부르는 옥탑방 멜로디 들으셨습니다. 막막하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합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의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한 일과 기쁜 일 마음 모아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듣고 싶은 노래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밤 11시에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교회에서 누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인지 아실까요? 바로 성 세례자 요한 순환 기념일입니다. 여자에게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처럼 세례자 요한 성인께선 예수님께 세례를 주시고 그분의 길을 닦고 준비한 위대한 예언자이시죠. 헤로대의 잘못, 불륜을 책망했다는 이유로 순교하신 세례자 요한의 그 신앙, 그 믿음, 또 그분을 향한 신심은 4세기 무렵 성인의 유해가 있던 사마리아의 지하 경당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성 요한 세례자의 순환 기념일을 지내면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부당한 것에 당당하게 맞서는 이들이 있죠. 또 아닌 것을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또 그러면서도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렇게 옳은 일을 위해서 또 정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 기억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전하면서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카롤라가 부릅니다. Bolt and Dark, 오직 하루.

네, 가끔씩 아름다운 향기를 지닌 사람을 만나면 그가 전해준 그 사람의 향기가 마음속에 아주 오래 남고 또 기분이 좋아지곤 하죠. 지난주에는 그런 사람의 향기를 전해준 사연이 참 많았는데요. 반가운 마음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311님, 안녕하세요. 지하철 출퇴근 시간이 길어서 묵주기도를 하며 가다 보면 같은 교우라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성모님 은혜 안에서 보편 교회의 일원인 내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아, 네, 3311님.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예수의 공동체에서 뭐 저의 일터라고 할수 있는 학교까지 지하철로 저도 이렇게 출퇴근하거든요. 뭐 길지 않은 시간인데 지하철 이렇게 타다 보면 정말 출퇴근 시간 손에 묵주를 꼭 쥐고 기도하시는 신자분들 이렇게 마주칠 때가 있어요. 가끔은 바로 제 앞에서 바로 전철을 탔는데 바로 제 앞에서 이렇게 묵주를 들고 기도하시는 신자분들을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아는 체를 한 적은 좀 없었는데 이 3311님 이렇게 사연을 이렇게 좀 들으면서 아 그럴 때 이렇게 좀 인사해 주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드네요. 그러면서 그분께 아 제가 이렇게 예수의 신부입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하면 그분도 아마 참 우리 3311님처럼 되게 이렇게 좀 기뻐하고 본인이 우리 보편교회, 가톨릭 보편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드네요. 너무나 이렇게 사람의 향기가 나는 이 아침 출퇴근 장면 계속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이렇게 사연 들으면서 아, 혹시라도 이제 전철에서 이렇게 묵주기도 하시는 분들 마주치게 되면 인사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한번 꼭 실천해보고 그 후기 여러분들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네, 혜정 디오니시아님. 오늘 미사를 드리러 갔다가 미취학 아동으로 보이는 아이 두 명과 아이의 부모, 이렇게 한 가족이 맨 앞줄에 앉더라고요. 당연히 아이들이 어리니 미사에 집중하지 못할까. 아이의 부모는 무엇인가를 준비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한국의 많은 젊은 부모들이 선택하는 스마트폰이 아닌 바로 여러 권의 책이었습니다. 흘낏 보니 미사 시간에 어울리게 예수님 또 성경에 관한 그림책이더라고요. 아이들은 역시 글을 읽지 못하는 듯 했지만 조용히 책장을 넘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책을 읽고 사색하는 법을 접했으니 AI에 잡아먹히진 않겠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 성가정이 되기를 화살 기도했답니다. 네, 디오니시아님. 그래요. 가끔 우리가 뭐 식당이나 뭐 성당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 또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좀 이렇게 좀 민폐, 피해를 줄까 봐또 부모님들은 나름 생각한다고 아이를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요즘은 뭐 가장 수업

학생들에게 저도 이렇게 좀 가끔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 미사 때온 아이들은 부모님이 스마트폰이 아닌 성인과 관련된 책들 혹은 뭐 성경과 관련된 뭐 그림책, 동화책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미사 시간에 이렇게 옆에서 볼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이렇게 좀 교육시키는 그 모습이 이것 또한 참 사람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장면이 아닌가 싶네요. 네, 가끔 뭐 아이들 긴 미사 시간 또 지루한 미사 시간 아이들이 뭐그 시간 계속 집중해서 앉아 있는 게 어렵죠, 당연히. 당연히 어려울 텐데 우리 부모님들도 그것 때문에 참 마음고생 많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뭐 잠시라도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방안으로 오늘 요 소개처럼 뭐 성경과 관련된 그림책 이렇게 한번 가지고 가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네. 혹시 뭐 다른 분들 이렇게 미사 시간 아이들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또 있다면 또 사연으로 소개해 주시면 또 다른 분들에게도 또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양육하는 다른 신자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이 아이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멋지게 성장하길 저 또한 화살기도 날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김봄님. 안녕하세요. 베티 성지순례 피정까지 마치고 대모님과 함께 들으며 집으로 향하여 가는데 비가 많이 오네요. 안전한 귀가 위에 묵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 사연이 방송에 나오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신부님이라고 해주셨네요. 네, 김봄님, 베티 성지까지도 이렇게 피정 다녀오시고 또 오시는 길에 또 날씨가 좋지 않았네요. 그래도 아마 잘 지켜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사 귀환하셨죠? 네. 그 피정 때 받은 많은 은총의 선물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 선물, 잘 기억하시면서, 일상 중에 그 선물을 또 계속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은총의 선물에 감사드리면서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립니다. 거미가 부릅니다. You are my everything.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흔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지난주일 복음 내용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복음과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등장하는 주인공도 베드로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지난주 복음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인데요. 지난주 복음에서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늘나라의 열쇠까지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 복음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 너무나 인간적인 욕망과 이해로 그분의 길을 막아서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그의 생각을 사탄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하는데요. 베드로에서 나타나는 이중적인 모습은 빛과 어둠을 동시에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나약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어느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이타적이며 선한 지향을 갖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누구보다 더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생각과 의향을 마음속에 품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양가적인 감정과 의지 사이에서 늘 줄탈기를 하며 균형을 잡아나가는 과정은 중요한 내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의지와 생각들이 과연 선한 동기에서 올라오는 것인가? 이것이 하느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하려는 말과 행동들이 개인적인 욕심이나 자만심으로 나의 영광을 채워나가기 위한 것인지를 살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하느님의 일과 사람의 일로 구분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여 걸어갈 것인지를 늘 식별하고 선택해 나가는 과정은 영성 생활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사람의 일만을 해나가다 보면 편리함과 효율성만을 따질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이익과 재미가 중요한 잣대가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일은 섭리 안에서 선택하려고 합니다. 순간의 이익보다는 더 큰 가치를 추구하고 쉽고 빠른 길보다는 어려움과 도전을 거쳐가더라도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길을 택합니다. 잠시 침묵 중에 묵상하시면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하느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이에서 하느님의 일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정해 보도록 합시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우리들의 바람과 어려움 그리고 감사한 마음, 간절함을 담아 함께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기도의 아멘이라고 동참해 주신 모든 오솔길 기도 직인님들 감사드립니다. 보내오신 기도 지향 또 주말 풍경 계속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크리스티나님, 안녕하세요. 베드로 신부님. 홀로 아기를 지키기 위해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을 미혼모들을 위하여 함께 두 손 모읍니다. 신부님께서 선물하신 아름다운 음악이 힘이 되시길 폭우로 힘드신 모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네, 크리스티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였죠. 성모님께 기념하는 그 축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미혼모분들 위해 기억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정말 소중한 이 생명,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을 끝까지 지키고 돌보고자 하는 그분들의 그 마음이 정말 우리 사회 안에서도 좀 존중받고 또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 생명에 대한 가치가 우리 사회 안에서도 좀 계속 더 퍼져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아, 그리고 폭우로 힘드신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아, 그러게요. 저 남부 지방에 그 폭우로 인해서 많은 비 피해가 있었는데, 저도 뉴스를 보니까 한창 그 복구,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워낙 피해가 큰 지역들은 그 시간도 또 언제 끝날지 모를 복구가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 이렇게 들으면서, 아, 우리가 뭐 그분들의 일상의 모습이, 일상의 삶이 다시 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 뭐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좀 나눌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 방법을 또한 우리가 좀 고민하고 또 실천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2663님. 안녕하세요, 신부님. 군대 다녀와서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 아들 베드로가 예비군 훈련을 2박 3일 동안 갑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지만 사회에 나가서 부딪히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과정들이 많이 남았다 싶은데요. 그래도 알아서 짐 싸고 뭐 PX도 야무지게 털고 오겠다는 모습이 좀 재밌기도 합니다. 언제쯤에나 밖에 나와 무슨 일을 하게 될진 모르지만 사회 속에서 어엿한 한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날이 오면 제 마음의 짐도 한결 덜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는 오겠죠. 베드로와 방구석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네, 이 663님, 아들 베드로가 군대 다녀와서 이제 제대하고 또 예비군 훈련이라는 게 있죠. 2박 3일 또 가는 동안 뭐 아직도 또 엄마의 눈에는 또 부모님의 눈에는 그냥 너무나 아기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아마 베드로는 부모님이 모르는 사이에 분명히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을 것이고 또 집에서 보이는 모습과는 다르게 밖에서는 정말 듬직하고 야무지게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자기에게 부여된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과 역할도 분명히 멋지게 해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의 모습 믿어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서 베드로가 자신의 삶의 길을 정말 더 확고하게 찾아가고 또 실천해 나가고 또 그려나갈 수 있기를 진정으로 응원하고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베드로와 더불어서 방구석 청년들이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자기의 길을 찾기 위해 방황하고 애쓰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함께 마음 모아 기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저희의 보잘것없고 미약한 시작을 축복하시고 실한 열매를 맺기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모든 이에게 골고루 주신 탈란트보다 모든 척도가 오직 부와 능력으로만 가늠되는 이 시대에 당신께서 주신 선한 지향과 탈란트를 품고도 움츠러드는 청년들, 겉보기에 휘황 찬란해 보이는 세상에서 무력감에 빠진 청년들이 점점 늘고 있나이다. 상처받을까 두렵고 실패할까 두려운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의 생기와 담대함으로 그들을 불러주소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따뜻한 사랑의 말씀 우리 청년들 마음에 속삭여 주시어 담대하게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걸음마다 주님의 자애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두려웠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 모아 청하나이다. 아멘.

김수현이 부르는 내 곁에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솔길 산책 이제 마무리할 때가 벌써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볼빨간 사춘기가 부르는 가리워진 길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부공 에밀리아나,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요한 세례자의 순환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도량성당 보좌 강동협 씨.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헤로대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대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대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대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대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대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네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여러분의 하루에 주님의 축복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 요한 세례자의 순환 기념일입니다. 단순히 세례자 요한의 업적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의 모습을 기념하는 날이라기보다 그가 살아가며 겪었던 고독과 고통, 그리고 그 안에서 지켜낸 믿음을 오늘 배워봐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어린 시절부터 광야에서 지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바로 고독과 절제의 삶을 실천한 것이죠. 또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외치면서 때로는 듣기 불편한 진리를 전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냉대와 박해도 받기도 했고요. 결국 헤로데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목이 잘리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의 부르심에 충실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옳다고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모습. 고독과 절제, 고통이 따랐던 삶이었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지켜낸 그 믿음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증언한 완성의 순간이었음을 하느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그 모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세례자 요한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서로를 받아들이며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멘.

0: 성 요한 세례자의 순환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도량성당 보좌 강동협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사성당 김세호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에게 성공의 비결을 묻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정말 많다. 한마디로 타고난 재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건데요. 언제 어디서든 무대에 설 수 있는 체력과 끝까지 해내는 끈기,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집중력까지 자신이 이룬 것 뒤에는 그만큼 오랜 시간의 노력과 포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수미 씨 역시 지난 40년 동안 많은 것을 얻은 만큼 그 과정에서 잃은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건 어쩌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위해 다른 가능성들을 내려놓는 일이기도 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겠지만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는 알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조수미 소양의 꽃밭에서 듣고 오셨습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는 우선 가정이었죠. 제게는 뭔가 이상향 같은 가정의 모습이 있어요. 뭔가 함께 모여서 저녁을 먹는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그런 아주 작은 소소한 행복들이었는데요. 신부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포기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긴 여행을 떠나고 나서 그때는 내가 정말 무엇을 할 때 행복한 사람인지 무엇을 할 때 정말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조금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굳이 신부의 생활로 살아가야 되는 걸까라는 또 다른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는 것, 무엇을 포기한다고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거기도 한 것 같아요. 물론 이 성소라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고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 선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역시 또 하나의 선택이긴 한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나 역시 그것을 받아들이는 길이죠.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아오신 조수미 선생님 역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올해로 데뷔 40주년을 맞이한 조수미 씨는 이룬 것만큼이나 잃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사랑과 우정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무대에 서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을 살았지만 그만큼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과 놓쳐버린 순간들도 있었던 거겠죠? 예전에 그 영상이 하나 떠오르네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조수미 씨가 프랑스에서 노래를 부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너는 거기서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하는 게 너의 일이야. 바로 지금 들어오지 말고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불렀던 아베마리아가 문득 떠오르네요. 무언가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또 돌아보면서도 그러면서 놓치지 않고 우리가 또 가고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8월 29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고민상담소, 라디오 고일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JS의 종로에서 리치의 사랑의 이말밖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일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일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135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대학교 모의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고3 수험생입니다. 혼자 방에서 연습할 때는 제법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고 준비한 내용도 막힘없이 술술 이어지는데 막상 여러 사람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끝부터 긴장이 차오릅니다. 휴대폰 카메라 앞에서 혼자 연습할 때와 실제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하는 순간은 완전히 다른 느낌일 것 같아서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이러다 정작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꺼내보지도 못한 채 면접이 끝나버릴까봐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의 면접을 준비하면서 문득 신부님은 어떠실지 궁금하더라고요. 매주 많은 신자들 앞에 서서 강론을 하셔야 하는데 그 많은 시선 앞에서도 긴장되지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신부님도 떨리셨지만 오랜 시간 강론을 해오면서 이제는 익숙해지신 건지 아니면 지금도 매번 새롭게 긴장이 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긴장이 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마음을 다스리시는지 그 나름의 비결이 있으시다면 꼭 듣고 싶습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긴장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긴장을 꽤 많이 하는 편인데요. 뭐 라디오도 처음 시작할 때 엄청 힘들었었던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일이 꽤 많았는데요. 많이 해보면 익숙해질 것 같지만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올 때마다 하지 못한 말과 실수한 부분이 떠올라서 항상 스스로를 좀 자책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괜찮은가? 지금도 강론할 때 긴장을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다만 강론은 조금 저에게는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과 말솜씨를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마음속에는 긴장이 조금 남아있어도 좀 더 다른 때보다는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다른 면접이나 발표까지 항상 편안하게 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대학원 면접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긴장했었는데요. 면접관 세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거의 말씀하지 않고 저를 바라보기만 하셨고 한 분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셨고 다른 한 분은 제 경험과 생각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형태를 패널 면접이라고 하고 여러 면접관이 서로 다른 역할과 평가 영역을 맡아서 지원자의 여러 모습을 살펴보기도 한다고 해요. 말을 하지 않고 바라보는 면접관도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와 답변을 관찰하고 있었을 수 있는 거죠. 면접장에 들어가면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기 쉬워요. 하지만 그 표정의 의미를 내가 먼저 미리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면접관의 반응을 해석하는 일보다 지금 받은 질문을 내가 잘 듣고 답변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긴장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질문을 받은 뒤 아주 잠시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다가 내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든 질문에 1초 만에 바로 대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 모습이 준비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아닐 거예요. 사실 긴장을 너무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저 사람은 뭘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질문이 어렵다면 내가 이해한 방향이 맞는지 한번 확인한 뒤 대답할 수도 있고 답변 전체를 문장으로 외우기보다 꼭 전하고 싶은 핵심어 두세 개를 기억하는 게 또 괜찮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문장이 생각나지 않더라도 그 단어를 중심으로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면접이 끝난 뒤에도 하지 못한 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떠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면접은 준비한 모든 말을 빠짐없이 쏟아내는 자리가 아니라 질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나의 생각을 전하는 시간이죠. 조금 떨려

하고 몇 마디를 놓쳤더라도 그것만으로 면접 전체가 실패한 것은 아닐 거예요. 오늘의 미션은 다음 모의 면접에서 질문을 듣자마자 서둘러 대답하지 않고 일부러 21번 천천히 내쉰 뒤첫 문장을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탈출기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가거라. 네가 말할 때 내가 너를 도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겠다. 말솜씨가 없다고 두려워했던 모세에게 하느님께서 먼저 완벽해진 뒤에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어떤 마음, 또 우리에게 하느님 아니면 또 부모님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응원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들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또 자신감 가지고 우리가 잘 해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에일리의 Higher.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7314님, 여름 다 갔는데 뒤늦게 헬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살기 위해서 근육이 너무 없어져서 점점 더 축 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막상 헬스에 가면 저 같은 직장인이 많던데 다 그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무언가 운동을 하나 하는 게 내가 무언가 뭐 몸이 더 좋아지려고라기보다는 살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게 또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러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헬스장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운동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점점 더 운동을 아예 안 하면 그냥 활력 자체가 많이 없어지고 그 진짜 너무 살아가기 힘들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또 지금 다시 헬스를 열심히 하고 있으신 것처럼 또 그 안에서 활력을 얻어서 우리의 다른 시간들도 더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3491님, 선물 받은 화분에 물 준 지 한참 됐는데 오늘 보니 작은 새싹이 올라왔어요. 아주 미세한 변화인데 왠지 제가 잘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물도 잘 안 줬는데 오히려 싹은 나다니. 참 신기합니다. 뭔가를 직접 키우는 즐거움이 이런 거구나 싶고요. 가끔 우리가 무언가를 안 한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 그게 참 자연인 것 같아요. 신학교에도 뭔가 그 밭을 살짝 작지만 일궈서 무언가를 해내는 어떤 부서 같은 것도 있었는데,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느낄 수 있는데 더 쉽게 느끼는 것들, 조금 더 간단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식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참 지금처럼 잘 하고 계시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와 함께 있는 그런 식물들과 함께 또 하느님의 신비를, 그렇게 우리 역시 만드셨을 하느님의 신비를 떠올리면서 또 기쁘게 하루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6062님, 오랜만에 회사 저녁 회식을 했는데 동료들이랑 정말 즐겁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피식할 만큼 좋았네요. 가끔은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엔 저녁도 자주 먹고 그랬는데 새삼 새로웠네요. 기분 좋은 곡 하나 부탁드립니다. 프레 윌리엄스의 해피. 네, 우리가 가끔 요즘 회식을 옛날보다 안 하기는 하지만 또 가끔 문득 그런 회식을 했을 때 되게 우리가 함께 한 일들도 있고 함께 이겨낸 어떤 시련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시간이 참 좋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오늘 하루 그렇게 또 밤에 아직 잠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우리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면서 또 내일을 함께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

비밀과 고민, 걱정과 외로움, 잊고 싶은 모든 것들이 잠시나마 음악과 함께 사라지길 바라는 시간, 음악과 함께 사라지다. 한 곡의 노래를 골라 들려드립니다. 오늘 저의 바람을 담아 골라본 오늘의 노래는요,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모음곡, 작품 번호 20A 가운데 제6곡 피날레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유니버셜 발레단의 백조의 호수를 두 번 보았는데요, 이제 마린스키 발레단 퍼스트인 전민철 무용수가 지그프리트 왕자로 무대에 올랐어요. 백조의 호수와 마린스키 발레단의 인연은 꽤 특별한데요, 이 작품은 1877년 모스크바에서 처음 공연됐지만 오늘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고전적인 형태는 189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에서 새롭게 올린 공연을 통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린스키에서 활동하는 전민철이 지그프리트 왕자로 서는 무대를 서울에서 본다는 것도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졌는데요. 전민철의 춤을 보면서 두 가지 느낌이 함께 들었습니다. 움직임은 굉장히 부드럽고 우아한데 어느 순간 선이 아주 또렷하고 힘있게 뻗어나가는 느낌입니다. 부드러움과 강함이 함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고른 곡은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모음곡 이제 가운데에서 제6곡 피날레 장면인데요. 전곡의 주요 음악을 골라 만든 모음곡의 마지막 곡입니다. 처음에는 빠르고 불안하게 시작하지만 뒤로 갈수록 음악이 조금씩 넓어지고 익숙한 백조의 선율도 다시 돌아옵니다. 작품 전체의 사랑과 비극이 마지막에 한 번 더 모이는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면을 함께 보면서 이 음악을 들게 되면은 참 너무나 애틋하면서도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되네요. 오늘은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골랐습니다. 카라얀과 베를린 필은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 아주 밀도 있고 정돈된 소리를 만들어낸 것으로 유명한데요. 부드럽게 이어지는 선과 강하게 밀고 들어오는 힘이 함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제가 본 전민철의 춤과도 좀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모음곡 가운데 제6곡 피날레 장면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의 수호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의 수호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6136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요즘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몇 명이 자꾸 한심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실수련이 하고 넘겼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업무적으로 왜 이렇게까지 못하는지, 왜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안 되는지 답답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분명히 짚어줬던 부분인데도 다음에 또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 맥이 빠집니다. 그때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보기도 했지만 결국 본인 스스로 깨닫고 고쳐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지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 입장에선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고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지치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져서 신뢰가 흔들리니 함께 일하는 시간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이제는 협업하고 싶은 마음조차 잘 생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상대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결국 제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인드셋을 바꿔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써보려는데도 좀처럼 좋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자꾸만 한심하게 느껴져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람의 평균이라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요즘에는 IQ를 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그대로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IQ 검사는 평균이 100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해요. 물론 100이라는 숫자가 낮다는 뜻도 아니고 IQ가 사람의 능력이나 업무 능력을 전부 설명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 100이라는 숫자 하면 우리는 되게 좀 높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100이라는 숫자가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에 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설명을 한 번에 이해하고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며 한번 지적받은 실수는 다시 반복하지 않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회사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려고 우리가 면접을 보고 또 입사 시험을 보기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보통 사람은 이미 제법 유능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이 평균은 아니니까요. 사연자님의 동료들이 실제로 일을 못할 수도 있고 열심히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사연자님께서 하지만 조금 더 빠르게 이해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못하게 보이면 내가 평균 이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요즘에 들더라고요. 일을 빠르게 처리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속도를 다른 사람의 기본값으로 생각하게 되기도 하죠. 나에게는 당연해 보이는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설명과 확인이 더 필요한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사에는 일을 빠르게 배우는 사람도 있고 조금 느리지만 꾸준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특정한 업무에는 약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자기 몫을 해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때로는 누군가는 일을 잘 못하는데 사람 괜찮은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이 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협업은 원래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혼자 하면 오히려 더 금방 끝날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거를 일일이 다 설명해야 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확인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요. 내가 잘하는 사람일수록 차라리 혼자 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고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회사라는 어떤 단체가 한 사람이 모두 할 수 없고 조직이 계속해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해야 하는 게 회사인 것 같아요. 다양한 능력의 사람들이 함께 일한다는 것을 전제로 역할과 확인 절차도 만들어지고요. 물론 그렇다고 이렇게 같은 실수가 반복되어도 사람마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그 수준이 원래 다르니까 다 이해하라고만 말할 수는 없죠. 업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함께 일하는 사람이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이 조직이라는 단체가 운영될 수가 없으니까요. 사연자님의 마음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동안 다른 사람의 실수까지 확인하고 수습하느라 이제 다 소진되어서 그러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료가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바라는 기준에 부족한 건지 다시 한번 또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라면 개인의 마음가짐보다도 업무 관리가 우선적으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말로 같은 지적을 반복하기보다 업무 내용을 남기고 중간에 확인할 시점을 정해서 책임자에게 업무 흐름 문제를 전달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요. 반대라면은 이제 조금씩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정상, 이 사람은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인데 내가 더 잘하는 사람인가?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를 다시 좋은 사람으로 억지로 보려고 마음을 바꿀 필요는 없는데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의 가치와 업무 능력을 나누어 보는 일인 것 같아요. 정말로 일도 그렇게 계속 못하는데 마음가짐도 안 좋으면 그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철저하게 내가 마음을 좀 끊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또 어떻게 이것을 고민해볼까, 하느님의 입장에선 또 어떻게 바라보실까, 또 그것들을 또 고민해볼 수 있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반복되는 실수가 생기는 업무 하나를 다시 말로 지적하는 대신 업무 기준과 확인할 시점을 문장으로 남겨보는 것입니다. 코린토 전서 14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모든 일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GOD의 애수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다프트 펑크의 Something About Us입니다. 라디오고에서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탄신일입니다. 유네스코에서는 2026년을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의 해로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 인물과 유산 중 여섯 번째로 유네스코 세계 기념의 해에 오른 것이라고 합니다. 백범 선생은요, 우리 민족이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얻을 수 있길 바랐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콘텐츠들이 사랑받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야말로 이 백범 선생이 꿈꾸었던 미래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8월 29일 토요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고요. 고석 도미노의 귀천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탄신일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유네스코에서 150주년 기념의 해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런 정보를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진짜 이런 멋진 인물이 우리 조상 중에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도 참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꿈꿨던 어떤 세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해 보면,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나라에 계신다면 어떤 마음으로 여길 내려다보고 계실지 궁금해집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은 또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코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곡도 꼭 보내주시면 제가 적어놨다가 이렇게 틀어드리니까 많이 신청해 주세요. 문자 메시지 우물정 1053, 샵1053, 유료 100원이에요. 이쪽으로 보내주시고요. CPBC방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고른 성가 가사 소개해드리는 날이죠. 또 어떤 아름다운 노랫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노래의 날개를 달고 기대해 주시고요.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김태진 신부의 하늘의 태양은 못 되더라도 이어서 주하리랑의 작은 가지의 고백기도까지 듣고 올게요.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내 소원이 무엇이요? 내 두려움은 무엇이뇨? 내 찾는 평화는 주님께만 있으리. 주님 안에 숨은 영혼이 무얼 더 원하리. 사랑하고 사랑하여 주님께 모든 사랑 드리리. 주님만을 바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차지할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노래의 날개를 달고 아무것도 너를 노랫말로 함께했습니다. 뭐이 곡은 잘 알고 계시겠죠?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이 노랫말도 기도문이잖아요. 아벨라의 성녀 데레사가 쓰신 기도문인데 여기에 김충희 수녀님이 이렇게 노래를 붙여서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로 만들었고 꽤 오래되었다고 해요. 전에 그 김충희 수녀님을 뵌 적이 있어서 이 노래에 대해 여쭤봤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곡을 언제 작곡하셨냐 했더니 벌써 뭐 한참 20년은 됐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걸 뭐 얘기해도 되나? 이거 이제 저작권도 등록을 안 하셔서 저작권료도 받고 계시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녀님 이 곡이 얼마나 많이 불리는데요. 왜 저작권을 저희 방송에서도 얼마나 많이 트는데 왜 저작권 등록을 안 하셨어요? 이랬더니 아 그렇게 복잡한 거 싫다고 하시면서 오늘 저희가 들려드린 버전은 성바오로 딸 스토베가 부른 아무것도 너를 이었는데요. 예, 또 김충희 수녀님은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이시죠. 그때 수녀님이 이 노래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되게 기쁘다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은방울꽃님은요, 김대

최영 PD님 축일 축하곡으로 김지연 아네스 요한나님의 곡 요즘 대세 정화동 프란치스코님이 부르신 약속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예. 안 그래도 어제 축일 축하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 막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김태경 PD가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금방울고님. 박바오로님은 임마누엘 신청하는데요. 누가 부른 건지 기억을 못하겠어요 하셨어요. 예, 제이팸도 많이 부르고 여러 가수들이 불렀지만 저는 또 우리 황소리 자매님 버전을 좋아해서요. 이곡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예, 17이다의 약속 듣고요. 이어서 황소리가 부른 임마누엘 함께 들을게요.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습니다. 황소리의 임마누엘 들으셨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17이다 약속이었어요.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요. 성녀 사비나가 있습니다. 로마 원로원 의원인 발렌티누스의 미망인으로 하녀 세라피아의 인도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교에 입문했는데요. 세라피아가 먼저 로마의 신에게 희생제물 바치는 걸 거부한 뒤에 순교하자 사비나는 자신을 위해 마련해두었던 무덤에 하녀를 안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리스도인으로 고발되자 신앙을 증거하고 순교에 월계관을 썼죠. 네, 이 밖에도 오늘 또 축일 맞이한 분들 성 빅토르, 성녀 칸디다 등 14분이 계십니다. 축일이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또 주님의 은총 속에서 축일의 기쁨 쭉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미리 소개해드려요. 내일의 성인은 내일에는 성녀 잔주강이 있고요. 또 성실반오, 성녀 가우덴시아 등 22분이 축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내일 축일이를 맞으신 분이 계시다면 미리 또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석소영과 김용대가 함께한 수호천사 듣고요. 이어서 김미애의 주님 사랑 띄워드립니다.

석소영 과 김용대가 함께한 수호천사 이어서 김미혜의 주님사랑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헤로대 임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두려운 분은 하느님 한 분뿐이었기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 어려운 때에도 그 기준을 하느님께 두면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의 가르침 한 번 더 마음 안에 새겨보시고요. 저는 한국 가톨릭 젊은이 성령쇄신 연합이 부르는 너의 죄를 씻으니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2: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2: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2: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2: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2: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2: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2: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8월 30일 연중 제22주일 오늘 미사는 의정부교구 광탄본당 주임 한종훈 시몬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1: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0: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0: 기도합시다.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으시어 생생한 믿음으로 은총의 씨앗이 자라나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1 독서는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1: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를 꾀시어 저는 그 꾀에 넘어갔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압도하시고 저보다 우세하시니 제가 날마다 놀림감이 되어 모든 이에게 조롱만 받습니다. 말할 때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폭력과 억압뿐이다 하고 외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날마다 치욕과 비웃음거리만 되었습니다.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작정하여도 뼛속에 가두어둔 주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 제가 그것을 간직하기에 지쳐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0: 오늘 제2독서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1: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0: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0: 찬미 예수님,
1: 찬미 예수님.
0: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당신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받아 사흘날에 되살아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순환을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절대 그러한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베드로는 과연 무슨 생각으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스승을 위하고 또 생각하는 마음에 그러한 비극적인 일은 생기면 안 된다고 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르던 스승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 사라진다면 나 또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인간적인 걱정된 마음이 앞선 것은 없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따르는 그 스승이 완벽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나의 스승이 그러한 순환과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스승님의 순환 여정에서 어쩌면 스승과 자신의 안위에 대한 염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과연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세상의 것들에 대한 미련을 많이 두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 출근할 걱정, 또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 뭐 자식 걱정이라든가 경제적 문제 등그알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무엇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들이 산적해 있을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이 지상 생활에서의 삶의 중요한 부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얼핏 우리의 신앙 생활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 자신을 누르는

0: 그리고 십자가와 아무런 고통 없이 당신을 따를 수 없다고 덧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필수적인 요소도 분명 아닙니다. 그저 우리 삶에서 희노애락이 묻어있는 여정의 한 부분이자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어떻게 지혜롭게 짊어지고 나가야 하는지는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몫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크고 작은 제약과 또 절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십자가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의 장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각자가 지닌 십자가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는 분명 편하고 좋은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의 끝없는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도저히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없는 미워하는 우리 공동체의 누군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운 일도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표면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많고 또 때가 되면 해야 하는 것도 분명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번거롭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새 속에서 오는 피곤한 자유가 아니라 이 신앙의 울타리와 또 하느님과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것과는 다른 자유로움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쉽지 않은 그 여정을 우리가 지혜롭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각자의 십자가는 분명 우리를 좀 더 하느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의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1: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0: 되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1: 형제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의 십자가를 충실히 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2: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에 가난의 정신을 되새겨 주시어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실천하게 하소서.
0: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경제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로우신 주님, 이 땅의 경제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어 인간 존엄과 생명의 소중함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소서.
0: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사회에서 소외된 채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그들을 위한 사회적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0: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0: 주옵소서.
1: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주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를 도와주시어 예수님의 말씀과 성인들의 삶을 늘 가까이 하며 본보기로 삼고 저희 삶과 신앙 안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0: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믿음을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며 참되게 살아가는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1: 예물 준비 성가 340번입니다.

0: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0: 주님, 저희가 드린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제사로 거행하는 구원의 신비가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절이 갈마들게 마련하셨나이다. 그리고 사람을 주님의 모습 따라 지으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모두 맡기시어 주님 대신에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업적을 언제나 찬양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

0: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1: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0: 주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주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1: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2: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신지.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식탁에서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우니 이 성사의 힘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평화로이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1: 하느님, 감사합니다.
2: 파견성과 23번입니다.

0: 묵주 기도 영광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99번, 주님 안에 하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구약의 율법을 토라라고 하죠. 이 단어는요, 화살을 쏘다 혹은 가리키다 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 야라에서 온 건데요. 율법이라고 하면 왠지 지켜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는 법칙 같다는 느낌이 들곤 하는데요. 이 단어의 어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토라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전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대신 그 교훈을 마음 안에 간직하며 바른 길로 나아가야겠다 다짐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8월 30일이네요, 벌써. 주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아르보르의 흔들리지 않으리 띄워드렸어요. 그래요, 우리는 율법이라 하면, 율법학자 하면 왠지 꽉 막힌 사람 같고, 율법이라고 하면 꼭 지켜야 되는 뭔가 싫은 거? 약간 좀 어려운 거?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이 율법, 토라라는 거는 안내하는 표지판이다. 그게 진짜 맞죠. 성경도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안내하는 표지판인 것처럼 사실 토라도 그런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율법 학자들을 예수님께서 맨날 혼내시죠. 니네가 지키는 계명이 그 계명이 아니야 하면서. 예. 네. 그래서 이 연음마로 오늘 보면서 다시 한번 뭔가 되새기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주일이니까요. 오늘 미사에 가서도 기도를 많이 하고 와야겠다. 마음을 참 다잡고 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들어서 저도 아, 나좀꽉 막혔나? 이런 생각할 때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죠? 이 시간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문자 메시지 우물정 1053이고요. 샵 1053, 유료 100원이에요.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또 쉬는 주일이니까요. 요곡 골라봤습니다. 양채훈과 정겨운이 함께한 주님 안에서 쉬어요. 듣고요. 이어서 자케오나무

여름나무 백일홍은 무사하였습니다. 한 차례 폭풍에도 그 다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아 쏟아지는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 그 여름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여름 나의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 불을 뿜는 나무, 백일홍, 억센 꽃들이 두어 평 좁은 마당을 피로 덮을 때 장난처럼 나의 절망은 끝났습니다.

네, 시가 주는 선물 기도에 이어서 한국 가톨릭 젊은이 성령 쇄신 연합이 부르는 아무것도 걱정 마라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

또 시가 주는 선물 기도는 그 여름의 끝이라는 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물론 이 시가 그걸 얘기한 건 아니겠죠. 어떤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젊은 날의 어떤 열정이나 이런 것들일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 시를 소개해드리면서 네팔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또 거제도, 통영 쪽도 그렇고요. 네팔에서 너무 큰 홍수가 이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인명피해가 너무 심각해서 정말 걱정도 많이 되고요. 또 네팔은 몇년 전에도 강진이 지나가서 굉장히 고생을 하기도 했었는데, 우리 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기후위기가 너무 무섭지 않아요? 정말 너무 덥고요, 여름에. 겨울에는 또 추울 때는 정말 너무 춥고, 좋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한 어떤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참 혹독한 것이 기후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이 다음에 이제 방송되는 공동의 집 지구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잠깐 쉬었지만 5년 가까이 진행을 하면서 환경에 대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관심이 확실히 많이 생기기도 하고, 정말 이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도 알고, 또 경각심을 더 가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프로그램을 제작한 게 있거든요. 이제 내일 드디어 방송이에요. 떨립니다. 내일 31일 오후 5시에 신나라의 달콤한 5시 대신에 특집 방송이 됩니다. 육아를 삽니다라는 다큐멘터리, 라디오 다큐멘터리인데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1시간짜리지만 TV랑 라디오를 둘다 연출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떤 육아의 어려움을 물건으로 좀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그랬기도 하고, 그래서 육아는 사는 게 아니라 육아는 하는 거고, 물건을 사는 거보다 소비를 하는 거보다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의 어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입니다. 되게 재미있게 만들었으니까 내일 오후 5시에 알람 맞춰 두시고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3353님이 나의 생명 드리니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요 곡은 성밴드의 버전으로 준비를 해놨고요. 5647님은 형제에게 베푼 것, 가톨릭 성가 틀어주세요 하셔서요. 네, 김혜연님이 부른 형제에게 베푼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두곡 이어드릴게요.

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 하고 계시고요. 신청곡으로 두 곡 이어드렸죠. 성밴드 나의 생명 드리니 김혜연 형제에게 베푼 것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중에는 어제 소개해드린 대로 성녀 잔 주강이 있습니다. 프랑스 북서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성녀인데요. 어부였던 아버지가 실종된 후에 다른 형제들과 함께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가장 불쌍하고 헐벗은 이들을 돕기 위해 수도회에 입회했고요. 반신불수의 시각장애인 할머니를 돌보는 걸 시작으로 노인들을 돌보는 공동체를 세웠어요. 의외로 부당하게 원장 자리에 물러난 후에도 침묵하면서 하느님만을 신뢰했는데요. 그녀가 설립한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는 지금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또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 실바노, 성녀, 가우덴시아 등 22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한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또, 예, 축일 축하하시는 분들께 문자 메시지 보내놓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축일 맞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잠깐 화살기도 바치는 것도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내일의 성인도 미리 소개해드릴게요. 내일 성인 중에는 성 요셉이 있어요. 어떤 요셉이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라고 나오는 네 복음서에서 모두 나오고 있는 이 요셉의 축일이고요. 또 니코데모, 성녀 루피나 등 19분이 계시니까요. 미리 알고 신청곡 신청해 주시면 제가 또 축하 사연 읽어드리고 신청곡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익의 감미로운 세상 듣고 올게요.

네, 최준익의 감미로운 세상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복음은 고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께 베드로 사도가 반박하는 모습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시죠. 하느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을 방해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보여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일을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성찰하게 하는 말씀인데요. 네, 오늘도 주일이니까 미사 잘 참여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총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저는 끝곡으로 라온콰이어의 주님께 사랑, 평화, 영광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에 공동의 집 지구로 다시 돌아오고요. 이 시간으로는 내일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7번, 주 천주의 권능과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한 달 동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며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을 찾는 프로그램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스레고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정주혜 작가가 쓴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씩 제로 웨이스트입니다. 일상에서 쉽고 즐겁게 시도할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살림법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청취자 여러분께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읽어볼 부분은 책 35쪽과 36쪽입니다. 첫째와 함께 병원에 있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일회용 위생용품의 발명 덕분에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이 2차 감염의 위험에서 안전하게 퇴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지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 때문에 일회용품을 쓰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 장소마다, 사람마다 특수한 환경과 상황이 있다. 내가 쓰레기를 만든다고 해서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천기저귀를 쓸 만큼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대신 나는 다른 것으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다. 죄책감이 들 때마다 그래도 괜찮다 하며 스스로를 다독여 본다. 그 순간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나의 한계도 내가 견딜 수 있는 불편함도 매번 달라진다.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또 다르니까. 그때그때 나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제로 웨이스트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하지 못하는 걸까 생각하며 비교하지 말고 내가 못하는 건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잘 파악하면 제로 웨이스트도 즐겁게 실천할 수 있다. 공동의 집 지구, 오늘은 정주혜 작가의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씩 제로 웨이스트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들을 부분은 책 112쪽입니다. 수세미 열매는 영어로 루파라고 불리기에 국내에서 루파 수세미라고 불리기도 한다. 루파라는 단어 자체가 수세미 열매를 의미하는 거라서 루파 수세미는 수세미 수세미처럼 동일한 단어를 두 번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루파 수세미라는 단어보다는 천연 수세미 혹은 루파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루파는 수세미 열매를 삶아서 말린 뒤 겉껍질을 제거하면 나오는 연한 베이지색의 속살이며 주방용 수세미, 샤워용 수세미, 비누받침, 청소용 솔 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수세미에 익숙한 사람들을 위해 천연 염색한 루파를 판매하는 곳도 있지만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루파를 판매하는 곳에서 수세미를 사는 것이 좋다. 바짝 말린 루파는 바게트 빵을 자르듯이 빵칼로 자르면 슥싹슥싹 잘 잘린다. 자른 후 속에 남아있는 씨앗을 제거하고 사용한다. 제로웨이스트 입문용품으로 강력 추천하는 루파. 주방 수세미로 사용할 때는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자른 후 넓게 펼쳐서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처음 사용할 때는 까끌까끌한 느낌이 들지만 사용할수록 부드러워진다. 설거지 비누로 거품을 풍성히 낸 후 그릇을 씻고 스텐 고리 집게에 걸어두면 금방 마른다. 루파를 한두 달 정도 사용하면 찢어지는 부분이 생기는데 사용하면서 자연스레 끊어지면 다른 루파로 교체한다. 끊어진 루파는 싱크대나 세면대를 청소할 때 청소용 솔로 재활용하고 난 후 말려서 일반 쓰레기에 버리거나 흙에 묻어서 생분해 되도록 한다. 책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씩 제로 웨이스트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들을 부분은 책 143쪽입니다.
석유 같은 화학 원료로 만들어진 합성 세제와 달리 천연 세제는 세정력 있는 자연계 소재로 만들어진다. 구연산은 감귤류에서 추출하거나 설탕 등 당분을 효모로 발효해서 만든다. 베이킹소다와 과탄산소다는 다른 두 가지의 화학 성분을 합성하여 만들기에 엄밀히 말해서 100% 천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탄소를 함유하는 화합

0: 생물인 탄화수소를 취급하는 유기화학 합성 방식이 아닌 상대적으로 무해한 무기화학 합성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합성 세제보다 친환경적이다. 합성 세제는 저렴하고 거품이 잘날 뿐만 아니라 세정력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합성 계면 활성제가 자연에서 쉽게 생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수구를 통해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 수질과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 천연 세제는 사용 후 그대로 버려도 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간다. 자연 분해 능력이 적은 합성 세제와 생분해되고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천연 세제, 환경뿐만 아니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크고 넓은 바다에서도 잘 녹지 않는데 몸으로 들어왔을 때 몸에 남지 않고 잘 배출이 될수 있을까? 이런 점으로 인해 주방 세제, 세탁 세제 등 나와 내 가족의 몸에 직접 닿는 세제는 성분과 제형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있다.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다음 주에도 함께합니다.
1: CPBC FM
2: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4: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5: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4: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5: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박동호 신부의 사회 교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부분들이나 이슈들을 사회 교리로 풀어보고 교회 가르침을 통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세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이 시간 말씀에 서울대교구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동호 신부입니다. 오늘은 8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연중 제22주일입니다. 오늘 하느님 말씀에서 이독서 말씀은 뭐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말씀이거든요. 바오로 사도는 이제 이 서간에서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라고 권고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매일이든 매주든 이렇게 주일이든 이제 미사를 봉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사에는 여러 성격을 이야기하죠. 뭐 감사도 있고 희생도 있고 제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사를 제사로 이해할 때는 당연히 제사장이 있고 제물이 있고 또 그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제물을 뭘로 바칠 거냐가 사실은 제사를 하는 사람들의 정신, 마음 모든 걸 담는다고 보겠죠. 표현되는 양 눈으로 가시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사할 때는 미사를 집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시고 제물은 예수님 자신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제물로 바치면서 온 인류를 하느님과 결합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뭐 제가 이제 뭐 사당동 성당에서 교우들하고 미사를 하더라도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의 그 말씀에는 회칙에는 그런 게 있죠. 어느 시골에 한적한 작은 성당에서 바치 봉헌하는 그 미사가 미사는 온 인류를 하느님께 봉헌하는 미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유는 아주 분명하죠. 제사를 집전하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제물이 예수님 자신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온 인류를 심지어는 지난주에 말씀대로라면 만물을 하느님께 안내 혹은 하느님께 결합시키시는 자리가 바로 이 미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들으실 때 뭐 주교자 성당에서 바치는 미사와 어쩌면은 그 그리스도 신자 특히 가톨릭 신자가 거의 없다시면 서너 명 손에 꼽을 만큼 좀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적은 그 지역에서 아주 소박하게 거행하는 그 미사의 뭐 성격은 차이가 없죠. 거창하고 장엄하게 바치고 웅장한 건물에서 아주 그 거룩한 성가와 함께 바치는 봉헌하는 미사와 뭐 예를 들어서 이미 한참 전에 1970년대죠 그 러시아에서 그분과 함께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소 연방 체제에서 이제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강제 이주된 그 일종의 수용소 같은 곳에서 어떤 신부님이 그때 뭐 우리가 흔히 이 성당에서 볼 수 있는 제병이라고 하죠. 밀떡 또는 포도주. 그러니까 미사 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는 그 제물이 될 만한 상징 또는 표징이 될 만한 성변화 전에 그런 제병과 그 포도주를 구할 수 없는 그 수용소에서 그 러시아에서 그분과 함께라는 책은 그 수용소에서 어떤 신부님이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양식으로 배급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남겨가지고 잘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거 그걸 가지고 미사를 봉헌하는 장면을 묘사한 대목이 있어요. 그 미사와 뭐 예를 들어서 교황청에서 바티칸에서 그 광장에서 수천 명 또는 수만 명이 모인 곳에서 전 세계의 추기경님들, 주교님들, 신부들이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집전하는 미사하고 그 무게에 있어서 또는 질에 있어서 가치에 있어서는 기울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와 같은 그 무게나 또는 가치가 그 외형적인 어떤 모습과 모습으로는 가늠돼 측정되지 않는다는 배경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이 바오로 사도의 말씀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미사 때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 자신을 제물로 바친다고 하거든요. 그 회중에 만약에 100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대는 예수님을 또 표징하기도 하는데 그 제물인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을 합쳐가지고 합쳐서 그 모든 제물을 하느님께 바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신 다음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그 미사를 봉헌할 때 본기도에서 또는 그 영성체 후기도에서 교환의 신비라는 그 용어가 가끔 등장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몸을 예수님 합해가지고 하느님께 바치면 하느님께서는 거기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교환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제 유일한 중재자라고 하잖아요. 하느님과 만물 사이에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바치고 또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화답하는 그런 점에서 주거니 받거니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교환의 신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로서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바친다.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 우리 자신을 반성하면 하느님에게 바치기에는 참 부끄러움이나 부족함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사를 봉헌하면서 처음에 하는 게 그 하느님 전능하신 하느님하고 형제들에게 고백한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에서 잘못한 게 많고 그것이 내 탓이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제는 거기서 이제 사죄경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회중이 공동으로 바친 그 통회의 기도, 반성의 기도를 거치고 사제의 그 사죄경이 있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성찬의 전례와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미사를 끝나고 나서 이제 양식을 다시 얻어서 생명을 얻은 다음에 이제 파견이 돼가지고 다시 또 뭐 한 주일이 됐든 하루가 됐든 뭐 한 달이 됐든 다시 또 부지런히 하느님의 말씀대로 삶을 꾸려가고 그래서 거둔 결실을 다시 삶으로 해서 그것을 하느님께 바친 이런 그 하느님과의 끊임없는 교환 교류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형식적으로 미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적으로 그 우리가 미사를 봉헌할 때 제물을 바치는 데 있어서 내 삶을 예수님과 합하여 제물을 바칠 때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뭐 비관주의적 또는 뭐 회의적으로 봐가지고 나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안 할래 이런 게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의 결함보다 언제나 크다고 우리는 믿는 게 우리가 신망의 삼덕의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의 허물보다 언제나 크다는 그 믿음 때문에 또는 그 희망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비록 우리가 개인으로나 집단으로나 그 부족함이 많더라도 우리가 뉘우치고 그래도 그나마 남아있는 우리의 그 모습 삶을
하느님께 받아주십시오라고 바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는 뭐 낙관이기도 하고 또는 신앙 믿음이기도 하고 하느님께 대한 신뢰이기도 하고 또는 뭐 심지어는 뭐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일상에서도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또 그 존경하는 그분이 나를 변함없이 위한다고 생각하면 비록 내가 잘못하고 부끄러운 거 있어도 저분은 나를 그래도 이해하고 받아주실 거야. 단 내가 진심으로 그분께 고백을 하고 또 잘못한 것을 반성한다면 그분께서는 변함없이 나를 받아주실 거라 이런 신뢰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바오로 사도의 말씀, 우리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제물로 바치는 것을 한번 성찰해 봅니다. 그리고 복음의 기쁨에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말씀하고 그 같은 맥락에서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역사가 거룩하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이 교회가 거룩한 이유 까닭의 하나로서 하느님의 백성이 매일매일 이마에서 흘리는 성실한 땀방울 때문에 이 교회 역사는 거룩합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땀을 흘린다는 것, 하느님의 말씀이 뿌려졌고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 정직하게 노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거창하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고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요란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마에서 흘리는 성실한 땀방울 때문에 이 교회의 역사는 거룩합니다라고 이제 복음의 기쁨에서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오늘 복음 말씀에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데 이것은 뭐 짧게 좀 성찰해 보면 십자가는 우리가 고통을 이제 이렇게 드러내는 하나의 그 표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예수님 여기서 말한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대신 짊어지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평화로워지고 나는 그 사람의 평화를 가로막는 돌멩이를 치우기 위해서 땀 흘리는 어려움, 고통. 그러니까 나의 허물과 나의 실수와 나의 교만과 또 나의 어떤 그런 그 헛된 욕망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화가 나고 힘들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건 십자가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멍에를 덜어내주기 위해서 내가 대신 짊어지는 멍에 굉장히 이타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끔가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성찰할 때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 왜 하느님은 나한테 이런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는가라고 곧잘 우리가 성찰할 수 있거든요. 그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나의 욕심, 나의 허물, 나의 또는 헛된 그 바람, 나의 그 이기심 때문에 그것이 충족되지 않아서 겪는 어려움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 공동체와 세상에 어떤 그 좋은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자처한 짊어진 어려움인가? 그걸 좀 식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사회교리 관점에서는 이게 사회적 약자를 우선한다라는 것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 사회적 약자는 사실은 내가 관심을 안 기울여도 되고 내가 기울여도 된다는 어떤 조건이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안 이상 본 이상 그에게 다가가면서 힘들더라도 그를 일으켜 세우는데 어려움을 마다치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본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노래를 들을게요. 나의 신이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너를 함께 듣겠습니다.

대세 교황의 첫 사회 배치 위대한 인류 AI 시대의 인격을 수호함에 관한 사회 회칙 위대한 인류 그 전체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1장 이 전체로 다섯 장으로 돼 있거든요. 앞에 머릿말 그다음에 챕터 1 2 3 4 5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침 이렇게 있는데 혹시 그 아주 옛날에 이제 우리가 국어 시간에 공부했던 것 같은데 두미 쌍괄 양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두 머리가 있고 또는 수 머리 수를 쓰기도 하죠. 두괄식 대신에 수 머리 수 머릿말 처음하고 미 꼬리 맨 마지막을 쌍괄 서로 그러니까 괄호를 넣는데 말하자면 회칙으로 보자면 이제 머릿말 인트로덕션하고 맨 뒤에 그 결론 부분이 있거든. 그것이 서로 결합돼 있어요. 그 한번 여러분이 이제 회칙을 이제 읽어 보시게 되면 어쩌면 머릿말하고 회칙 그 결론 부분을 이렇게 앞에 뒤에 이렇게 그 테두리로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1장하고 2장이 사회 교리이고 또는 교회의 어떤 가르침이라고 본다면 3장은 인간과 AI죠. 그다음에 4장은 사회와 AI예요. 그 인간과 사회 그리고 교회가 역사를 통해서 그 이루고자 하는 건 평화이거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5장은 이제 AI와 평화 이렇게 이름 붙일 수가 있어요. 물론 타이틀 자체는 조금씩 차이가 다르지만 제가 이제 문헌 전체를 한번 그 개괄해 보면 수미 쌍괄 양식. 그래서 인트로덕션하고 컨클루션 머리 결론 부분이 서로 결합이 되어 있고 서로 통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앞에 1장과 2장은 교회 그리고 교회 가르침인 사회교리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간과 AI 네 번째로 인간과 사회 다섯 번째로는 인간과 평화인데 요 구조는 삼업헌장하고 좀 또 비슷합니다. 삼업헌장에도 보면은 이제 1부가 있고 2부가 있는데 1부 앞에 서론 부분이 있고 맨 끝에 결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론 부분은 주로 인간의 상황을 말하고 그 상황 안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의 임무가 뭔지를 말한 다음에 결론 부분에 가서는 평신도라든가 젊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바, 바라는 바를 얘기하고 그 사이에는 앞에 부분에는 이제 교의적 성격이라고 하죠. 인간의 존엄, 인간 사회를 말하고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가족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경제라든가 정치라든가 국제사회를 말하고 마지막에 평화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회칙의 경우는 삼업헌장의 제2부를 2부의 1장부터 4장까지 5장 중에서 그중에서 일부만 선별해가지고 그래서 삼업헌장의 제1부 인간의 소명과 교회에서는 인간의 존엄함과 인간 공동체를 말하거든요. 인간 공동체 사회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삼업헌장의 구조하고 이 회칙의 구조는 이렇게 골격이 유사하다. 어찌 보면 삼업헌장의 구조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회칙 전체를 구성했다. 이렇게도 저는 해석을 해요. 물론 그 해석이 권위가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숨이 이 쌍괄 양식이다. 그걸 한번 염두에 두시면 회칙을 한번 읽으실 때 머릿말 부분, 인트로덕션 부분하고 결론을 따로 떼가지고 먼저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혹은 그리스도 교회로서 세상을 관통하는 태도, 자세, 관점은 분명히 제시가 되겠죠. 물론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용어도 낯설고 접근법도 다르니까. 다만 그러나 그리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1장에
두 번째 파트.

말하자면은 사회 교리의 발전 역사 요 부분은 그것만 따로 떼가지고 마치 사회 교리의 발전 역사의 개괄에서 요약 또는 뭐 코덱스 서머리로 이렇게 띄어서 정리해 놓은 것처럼 볼수 있거든요. 그걸 잘만 정리해도 뭐 예를 들면 한 우리가 왜그 노트 필기할 때 보면은 잘그 우리가 정리하는 사람들 보면 요점 중에 요점은 문장으로 다 쓰지 않고 주요한 어휘, 그다음에 관계 그런 거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 놓잖아요. 어쩌면 한 페이지 정도로도 정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뭔지 공부한다거나 좀더 진지하게 이 회칙을 이제 보고 싶다면 말이죠. 상당히 뭐랄까 체계적이다 그런 인상을 받아요.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눈에 띄는 대목은 이제 사회 교리 또는 사회적 가르침의 역사가 이제 레오 13세 때부터 시작이 되고 실제로 이 소셜 덕트린 혹은 소셜 티칭 또는 앞에 가톨릭 소셜 덕트린 가톨릭 소셜 티칭이라는 이 용어는 사실은 비오 11세 근데 비오 11세 때에 아 비오 12세군요. 비오 12세 때 1941년 41년에 성령 강림 대축일 메시지에서 처음 나와요. 근데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941년은 2차 세계대전 중이거든요. 그때 성령 강림 대축일을 기념을 하는 데에서 이 사회 소셜 티칭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하거든요. 그다음부터 이제 소셜 독트린이나 소셜 티칭을 이게 뭐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이 용어가 확정됐지만 사실은 이게 1941년은 새로운 사태, 레오 13세 교황의 새로운 사태 반포 50주년이에요. 그 50주년도 있고 그 10년 전에 비오 11세 40주년도 있고 40주년에 회칙이 나오고 50주년 때는 성령 강림 대축일 라디오 메시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80주년도 나오고 100주년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태라는 회칙을 기점으로 해서 40주년, 50주년, 80주년, 100주년이 나오고 이 회칙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위대한 인류는 135주년이에요. 근데 135년은 좀 이상하잖아요. 왜 35까지 들어가나 하는데. 근데 그거는 아마 아무래도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하나는 레오 교황이 이제 교황직을 수행하는 첫 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교황 이름을 레오 14세로 했잖아요. 앞에 13세의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의 삼옥의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새로운 사태는 산업혁명 이후에 급변하는 사회 질서, 특히 경제 분야에서 노동과 자본 사이의 관계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펼쳐지거든요. 거기에서 교회가 어떤 길을 제안할 것인가, 성찰할 것인가를 다룬 게그 회칙이라면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새로운 사태의 버금가는 AI 기술의 사회 전 영역에서의 적용이 그런 의미의 새로운 사태다. 교회가 관찰해야 되고 성찰해야 되고 또 신앙과 이성의 빛으로 밝혀야 되고 또 인류가 나아갈 길을 제안해야 될 사명, 삼옥의 사명으로 사회 사명의 사명으로서 직면했다라는 점에서 비록 135년이지만 했다고 볼수 있는 거고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의의는 여태까지 사회 교리 아까 제가 레오 13세부터 또 구체적인 이름은 이제 비오 12세부터 1941년부터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지금 80년 가까이 됐잖아요. 41년도로 치면 그리고 레오 13세로 따지면은 135년이 됐는데 우리가 교회가 사람하고 인간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어떤 이 일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어떤 이 일은 사람을
좀 더 나은 조건의 삶으로 안내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경제가 사람과 공동체를 유무형의 재화의 산출을 통해서 도울 수도 있지만 어떤 경제 활동이 수익 극대화에 매몰되어서 일부의 사람에게는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주는데 절대 다수의 사람에게는 물질적 고통을 안긴다. 그러면 그 경제라는 것은 하나의 그 영역, 하나의 도구로서 때로는 이기, 이로움이 되는 도구도 되고 수단도 되지만 때로는 흉기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걸 식별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세상에 대한 돌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건 불필요한 뭐 현세적 야욕을 가지고 간섭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인류에 대한 봉사라는 책무 때문에 그리고 사랑과 이 복무의 책임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 소셜 티칭, 소셜 독트린, 사회교리, 사회적 가르침은 항상 무엇을 주목했냐면 대체로 여태까지 보면은 물론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그것을 이제 좀 체계적으로 그 분류해서 제안했는데 첫째로는 문화, 둘째로는 경제, 셋째로는 정치, 넷째로는 이제 세계화가 진행되는 그 현실이니까 국제 질서 혹은 국제 관계, 국제 공동체 이 주로 네 가지 정도를 분야로 나눴어요. 근데 이것이 독특하게 교회가 한 게 아니에요. 앞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교리는 교회와 세상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축적된 지혜와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혹시 쉽게 말씀드리면은 요새는 이제 이런 그 매체, 대중매체가 이제 디지털화 됐기 때문에 그게 좀, 우리가, 알아서 그 말하자면 사용자 중심으로 이게 작동이 되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신문을 보면은 범주를 나눴잖아요. 1면하고 2면 주로 종합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경제면 정치면이 먼저 나오고 경제면이 나오고 사회면이 나오고 문화 스포츠가 나오고 뭐 때로는 이제 국제 외교 외교 또는 외신이 그 앞에 나오고 이렇게 범주를 나눴어요. 대중매체들이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성향 메커니즘 경제 메커니즘은 주로 유명의 재화를 중심으로 작동을 하고 정치의 메커니즘은 권력의 획득 혹은 권력의 사용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작동을 하고 문화라는 것은 사고 구조 양식 또는 이런 표현 틀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고 외교 국제 질서 같은 게 외교 혹은 외교의 뭐 복원 중재 이런 걸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으로 이렇게 범주를 나눌 만한 겁니다. 물론 이제 점점 이것이 고도 사회화가 되면서 범주를 나누긴 나눴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죠.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 경제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말 이걸 우리가 이제 인터디펜던스를 상호 의존성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이 점점 고도화된단 말이에요. 아주 촘촘해지는 거고 그걸 통상적으로 사회화라고도 그러고 이제 이것이 점점 규모가 더 커지거나 차원이 복잡해지면 이걸 세계화라고도 말을 붙이잖아요. 그렇게 범주를 나누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삼호헌장의 이 문화, 경제, 정치 순서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 공동체, 세계 공동체 이런 범주를 나누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죠. 왜냐하면 이런 범주를 나누는 이 행위와 교회의 이런 시도와 세상 사람들의 이런 시도는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아주 유용하거든요. 경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정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물론 정치든 경제든 간에 우리 교회의 의도, 목적은 사람과 공동체에 복무한다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걸 우리 윤리, 도덕의 기준으로 삼죠.
경제가 만약에 유무형의 재화를 수단으로 삼을 때 이 유무형의 재화의 증대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대신 그 대가로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된다. 그럴 때 교회는 그걸 도덕적이지 않다 그러거든요. 그러나 수익만을 염두에 두고 쉽게 그걸 이제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얼마나 경제가 성장했느냐만을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뭐 5%가 증대했다. 아 그러면 좋은 것이다. 근데 교회는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겁니다. 5%의 증대가 어떻게 분배됐느냐, 분배가 얼마나 정당한가, 분배가 왜곡됐는가, 치우쳤는가까지도 교회는 관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과 공동체에 때로는 고통을 안기고 그 고통 때문에 품 있는 삶, 인간의 존엄함이 훼손될 정도까지 갈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는 주로 이렇게 다섯 분야, 예를 들어서 문화, 경제, 정치, 국제사회, 다음에 뭐 평화 분야 같은 거 따로 꼽은 이유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경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그냥 전쟁은 수천 년 동안 해왔는데 1, 2차 세계대전은 대량살상 무기, 고도화된 이것이 등장함으로써 자칫하면 지구 자체가 없어질 뻔한 쓸 수 있는 위협의 요소가 등장한 거거든요. 그 평화를 특별히 한 범주로 꼽은 거고요. 근데 이제 이 회칙, 우리가 다루는 회칙은 과학기술이 처음으로 사회교리가 관찰하는 한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건 물론 처음은 아닙니다. 이걸 다룬 것은 당연히 비오 12세 교황도 왜냐하면 2차 대전에서 경험한 게 핵무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과학기술이 이 무력과 결합이 돼서 어떻게 세상을 위협에 빠뜨리는가를 당연히 교회는 고민하고 성찰하고 거기에 평가를 하죠. 그리고 당연히 이 냉전 시기에 그 군비 증강에서 군비 증강과 더불어서 과학기술의 그 적용 이것도 당연히 고민을 하죠. 실제로 2차 바티칸 공의회 끝나고 교회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기구를 설치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사목 헌장에서 밝히고 이제 처음으로 바오로 6세 때 세운 그 보편 교회 내 기구가 정의 평화 평의회거든요. 거기서 평화는 좀 더 직접적으로는 군비 축소입니다. 그리고 핵 억제입니다. 핵을 해체하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그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전쟁 없는 세상까지 가는 거지만 적어도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로드맵 안내를 할 때 그래서 군비 축소를 강조하고 비폭력을 강조하고 그리고 핵의 감축을 강조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핵 감축까지도 이끌어냈잖아요. 사실 그건 뭐 교회만의 노력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선의의 사람들하고 그런 선의의 지도자들의 노력 때문입니다. 이 배경은 부정적으로 이 대량 살상 무기에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자칫하면은 힘의 균형은 넘어서서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자, 그리고 그런 점에서 물론 그 과학기술에 관한 성찰은 이렇게 주로 평화랑 관련해서 등장하고 또 한 분야가 이제 생명윤리랑 관련된 부분, 특히 생명과학에서 이렇게 등장했는데 이 지금 AI 같은 경우는 사회 전 영역에 이것이 결합이 돼버리거든,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태까지 교회가 사회교리 또는 사회적 가르침을 펼칠 때 내세웠던 어떤 다루었던 또는 관찰했던 분야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그 다음에 경제사회, 그 다음에 정치, 그 다음에 국제사회, 국제사회, 국제질서, 그리고 평화, 그리고 바로 이 과학기술, 특히 AI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회칙 하나로서 다룸으로써 범주를 확장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두 가지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게 우리가 챕터 1에서 사회 교리는 복음에 충실한데 그냥 충실한 게 아니라 접근하는
길이다. 교회의 길이다.

그러니까 역동적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역사, 인간의 역사를 관통하여 여행하기 때문이라는 배경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냥 혼자서 여행하는 게 아니고 관통한다는 관점에서는 역사와 대화한다, 또는 하느님 백성이 세상과 대화한다, 교회가 세상과 대화한다. 그러면 좀 더 쉽게 말하면 앞에서 제가 정치, 경제, 문화, 국제질서, 평화, 그리고 과학기술인데 이 분야와 대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찬미받으소서 같은 회칙의 경우는 일장의 경우가 그 생태 위기를 다루는 분야니까 상당히 과학자들, 특히 그냥 일반인들의 정서에 더하여 전문 분야, 그게 기후 위기라면 기후 전문가, 또 생물의 종 다양성의 훼손 내지는 멸종 상태라면 생물 분야의 전문가들,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듣고 경청하면서 일장을 구성한 거거든요. 그 일장을 여러분이 찬미받아서 읽어보시게 되면 이건 그 교회 문서 같지가 않고 각 분야 분야별로 개괄적인 보통의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기에 적절한 그냥 보통의 언어로 서술한 거죠. 어떻게 하늘이, 땅이, 그 사이에 생물이, 또는 인간의 삶의 조건이 어떻게 지금 그 형성 어떤 모습인가를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또는 객관적으로 이제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 찬미받으소서 그렇다면 모든 형제 같은 회칙에서는 평화에 관한 회칙인데 어떻게 평화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일장에서 다루거든요. 그 제목이 보면 이제 폐쇄된 세계 위에 드리운 암운들, 그러니까 검은 구름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일장에서 말하는데 그 일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평화 전문가, 국제관계 전문가 이런 분들의 지식, 이런 분들의 성찰, 이런 분들의 통찰을 경청하면서 교회가 그 가운데 식별해가지고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장을 보면 꼭 교회 문서 같지가 않아요.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 성령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일장에 이 찬미받으소서와 그리고 모든 형제는 거의 없어요. 대신에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 신앙에 관한 이야기, 복음에 관한 이야기는 모든 형제 2장에서는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등장하고, 찬미받으소서에서는 이제 생태의 복음이라는 2장에서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현실을 성찰한다, 시대 징표를 파악한다, 그 다음에 복음의 빛으로 해석한다, 이런 순서를 갖는 거거든요. 그런 건데 어쨌든 그 찬미받으소서에 이어서 또는 모든 형제에 이어서 차이라면은 이 회칙의 차이는 앞에 부분에서 이 사회 교리의 당위성, 중요성을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프란치스코 회칙과는 차이가 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두 회칙 또는 하나의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라는 권고는 앞에 부분에서는 지금 세상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려주는 걸 먼저 한다면, 레오 교황은 교회가 역사를 관통하면서 습득한, 경청하고 성찰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얻어낸 그 보화 같은 이 사회 교리를 먼저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앞에 교황들하고는 조금 이게 결을 달리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오죽 이 사회 교리가 가톨릭 교회 안에, 심지어는 주교님들이나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나 교우들 안에 낯설면 이렇게 얘기를 할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시간 박동호 신부의 사회교리를 하는데 일선에서 만나는 교우들이나 신부님들이나 뭐 수녀님들 보면 이 사회교리가 그냥 뭐 수십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 아주 특별한 어떤 무엇으로 여기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나 많거나 아니면 아예 모르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어쩌면은 프란치스코 교황도 복음의 기쁨에서 그런 안타까움을 토로하거든요. 제발 좀 이 간추린 사회교리를 탐구하면서 사목에 적용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우리 교우들이 사목자들도 그렇고 교회 문헌을 읽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안다. 읽더라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걸잘 안다 할때그 속에는 이 사회 교리에 대한 무관심 내지는 귀다듬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레오 교황이 1장에서 사회 교리의 중요함, 의의 또는 가치를 밝히는 것은 충분히 의의 있겠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교회의 본성에서 나오는 사회 교리, 이것은 복음에 충실하게 접근하는 양식이다. 그리고 두 번째 1장의 두 번째에서는 오늘 다또 못하지만 레오 13세 때부터 최근에까지의 그 사회 교리의 역사적 발전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또 다시 전체적으로 또 회칙에 관한 뭐몇 가지 특징과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8항부터 해가지고 45항까지거든요. 네개 정도로 나눴어요. 이 단계를. 하나는 이제 사회 교리의 뭐 출현기 그러니까 레오 13세 교황부터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 그다음에는 이제 2차 바티칸 공의회부터 공의회에 즈음하여 주로 이제 바오로 6세와 요한 23세와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왜 그걸 구별하냐면 저게 방법론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앞에 레오 13세, 비오 11세, 비오 12세의 경우는 일정 약간 그 교도권적이라고 할까요? 가르친다. 교회의 입장에서 가르친다. 내지는 지도한다. 내지는 뭐좀더 하면은 뭐 명령한다. 또는 이런 어떤 분위기라면 이 바오로 6세하고 요한 23세하고 바티칸 공의회는 태도가 좀 바뀌어요. 주로 이제 본다, 판단한다, 행동한다인데 이 보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도움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한다는 것도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교회가 좀뭐 그림을 좀그 위에서 아래에다 대고 얘기를 한다면 바오로 6세, 요한 23세 사목헌장 2차 바티칸 공의회는 나란히 걸어가면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서로 주거니 밖에 그래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사회교리를 형성해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의회 이후에 예를 들어서 요한 바오로 1세하고 요한 이제 베네딕토 16세하고 프란치스코는 사회교리의 영역을 대폭 확충해 나가는 점에서 또 단계를 나눌 만하고 그래서 결론 부분으로 15항에서는 이제 역사를 신앙의 빛으로 해석한다. 그것이 사회교리의 어떤 그 과제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아마 이제 사회교리의 그각 단계별로의 몇 가지 특징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 신상옥과 유승훈이 부르겠습니다. 늘 그렇게 함께 들으시고요. 여러분 이제 8월 마무리 잘 하시고 9월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4: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한우.
5: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6: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은 덥고 습하고 좋지 않기도 하지만요. 나름의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름의 좋은 점. 하루가 길어서 좋고요. 녹음이 짙어서 좋고요. 물놀이 하기도 좋고요. 북캉스 하기도 좋습니다. 북바캉스. 자, 이제 여름과 작별 인사를 나눠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계절의 좋은 점, 좋았던 기억들만 시간의 채로 걸러서 간직하면 어떨까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잠시 들러도 좋겠네요. 여름과 인사하는 이때에 일상과 신앙의 빛나는 양식을 나누는 2주의 책,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입니다.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4: 성악가 강동훈의 목소리로 시간에 기대어 들으셨습니다. 8월 30일 2주의 책 시작했고요. 책방치기 김지현 야고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제법 쓸만한 인생입니다. 이 책 사인북으로 드려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고요. 저자 작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0: 세상에 완벽하게 편집된 무결점 인생은 없습니다. 너도 나도 울퉁불퉁이라 공감 꾹꾹 매력 뿜뿜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줄 알면서도 불현듯 이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어떤 자조하는 그 마음으로 바닥을 긋고 후회가 소용돌이 칠 때, 그럴 때 읽으면 좋을 한 권의 책을 오늘 2주의 책에서 만나겠습니다. 인생 내공 만렙이라고 써 있습니다. 66세 할머니의 일상 시트콤을 담은 책, 제법 쓸만한 인생을 쓴 작가 윤혜연 에스텔 작가님 스튜디오로 직접 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66대 살아오면서 겪은 이런저런 일들을 담은 제법 쓸만한 인생이라는 책으로 뒤늦게 작가가 된 윤혜연 에스텔이라고 합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어서 오십시오. 2주의 책에.
1: 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예. 제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환대하니까 어머 이렇게 또
1: 깜짝 놀랐어요. 예,
0: 아니 저를 처음 뵙는 건데 예. 예, 일단은 뭐 제 외모도 칭찬해 주시고 뭐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만 사실은 작가님이 너무 고우세요.
1: 아, 아니에요.
0: 예, 제법 쓸만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 분위기와 빛이 막 얼굴에 나온달까요? 그렇게 여겨지는데.
1: 아, 감사합니다.
0: 예, 스튜디오 직접 앉아 보시니까 어떠셔요?
1: 뭐 처음 하는 일이니까요. 이게 이제 뭐든지 다 제가 지금 처음이거든요. 작가가 된 것도 처음이고 뭐 또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은 것도 처음이고 하니까 좀 긴장되기는 하죠. 예, 그렇긴 합니다.
0: 그렇지만 편안함이 예. 느껴진달까? 왜냐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인생 내공 만렙이시니까.
1: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0: 세상아 와라.
1: 예.
0: 예, 그래도 예. 나는 말한다.
1: 예.
0: 예, 그동안 살아온 게 있다. 뭐 그걸 예. 전하겠다라는 그 어떤 분위기나
1: 예.
0: 예, 그 아우라가 있고 제가 8월 마무리하는 이때에 작가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법 쓸만한 인생이라는 그 제목을 우리가 다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름을 마무리하면서 여름아 고마웠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인생의 어느 정도 지점에 왔을 때 그래 그동안 고마웠어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도 반가워 라고 인사할 만한 환절기 같은 시기를 모두가 겪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1: 예.
0: 그런데 예,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마음이 뭘까? 일단 엄마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8월이 가톨릭 안에서는 뭐 성모 승천 대축일도 있고 다시 한번 성모님 마음을 떠올리거든요.
1: 네.
0: 그리고 그 엄마의 마음이라는 건 나를 그리고 가족을 이렇게 다독다독할 수 있는
1: 네. 네.
0: 그런 마음이라서 그 마음을 이 책에 또 담으셨으니까 제법 쓸만한 인생이라는 책으로요.
1: 네.
0: 여러분 이 책 좀 찾아보시고 또 오늘 이 책을 중심으로 8월 한 달도 돌아보고 여름도 돌아보고 내 인생도 돌아보는 시간을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시간도 맞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00원 되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있고 또 너튜브로 실시간 듣고 다시 들으실 수 있는 2주의 책 검색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표지에 작가님을 이야기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이야기꾼이라는 정체성이 제가 알기로는 뭐 책 작업하면서 달먹는 토끼
1: 네,
0: 대표님과도
1: 네.
0: 같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1: 네.
0: 예, 어떻게 이 정체성이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1: 처음에 글을 쓴 거는요. SNS에 짧은 글로 글쓰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봐주시는 분이 늘어나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이러니까 이 글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판사 대표님 눈에 띄어서 책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만나 뵙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내용도 그렇고 이제 구어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들린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0: 예.
1: 요즘도 제가 SNS에 글을 올리면 그런 댓글이 대부분 좀 많거든요. 옆에서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누군가 막 수다를 떨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독자 에디터분들도 미리 책을 보신 교정을 좀 봐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분들도 이거 꼭 음성 지원이 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이야기꾼이 더 저한테 어울린다고 하셔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야기꾼으로 그렇게 됐어요.
0: 네.
1: 불러지게.
0: 마음에 드십니까?
1: 네, 저 마음에 듭니다. 아주.
0: 앞으로 이 글로 쓰신 녹여낸 이야기를 말로도 이야기를 하실 예정이라
1: 네.
0: 예, 우리 작가님이 앞으로도 기대를 하게 되고 책의 표지도 그렇고요.
1: 네.
0: 책의 내지에 꽂혀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음성 지원 AI 얘기하셨는데
1: 네네.
0: AI로 이렇게 눈이 흩뿌려지는 효과를 맞아요. 달 먹는 토끼
1: 네.
0: 또는 뭐 황소미디어 북스를 검색하면은 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좋겠고 네. 저도 그걸 보면서 8월의 크리스마스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카드에 이런 문장이 써 있어요. 3개뿐인 나의 재주가 7개의 운에 업혀 제법 쓸만한 나무가 될는지요. 이게 인생을 말할 때 쓰는 운칠기삼. 예, 운이 7알이고 재능이 3알이다.
1: 네.
0: 그러니까 3개의 7개인 건데 가톨릭이라
1: 예, 예.
0: 운이라고 얘기하기보다 은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는 선물이라고도 네.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 예, 맞습니다.
0: 이 문장을 쓰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1: 저는 살면서 뭘 좀 잘해야지 이렇게 야심차게 뭘 하면 그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별로 안 한 설렁설렁한 일이 어쩔 땐 더 잘 될 때도 있어요. 그 결과가 반드시 내가 생각했던 내가 계획했던 방향대로는 흘러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제가 젊어서는 그 옷 의류 도매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수도 놓고 막 단추도 막 이상한 거를 구해서 달고 이러면 그건 잘 안 팔려요. 그런데 아 이건 막 시간이 쫓겨가지고 막 빨리 하기는 해야겠는데 해서 한 거는 오히려 좀 잘 될 때가 있고요. 그 저는 이제 그 아무리 애를 쓰고 막 원하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고 해보니 결국은 안 될 일은 안 되더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천주교 신자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 이거는 7개 운은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이구나. 애를 쓰고 막 이렇게 노력한 그 삼할 위에 하느님께서 이제 한 7개는 채워주셔야 비로소 이룰 수가 있구나. 이게 결국 그렇게 열심히 노력은 해봐야겠죠. 열심히 그렇죠. 노력은 하고 살고 있어요. 제가 예, 예. 지금도 이 순간에도. 그런데 너무 일이 안 되고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느님이 저에게 주실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좀 생각해 보시면
0: 예.
1: 그리고 조금 한텀 쉬었다가 다시 또 언젠가 그 기회가 됐을 때 해보시면 그때는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0: 네.
1: 예, 저는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7개는.
0: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랑 하늘에 있는 그 신이 생각하는 시간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1: 네네.
0: 예, 그리고 맞습니다. 그게 맞닿는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약한 우리는 생각한다.
1: 그렇죠.
0: 뭐 그런 그렇죠. 말이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일단은 재능 중에 하나가 바느질.
1: 예.
0: 네, 잘하시나 봅니다. 그러니까.
1: 아니에요. 바느질 잘 못해요.
0: 놓으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들고. 아. 아까 얘기하신 그 재능이 3할, 3개고 또 7개의 운, 운총이 네. 7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걸 좀 찾아가는 과정으로 오늘 얘기를 꾸려갈까 하는데 제가 책에서 작가님 재능 중에 하나를 찾았어요.
1: 못
0: 절대
1: 찾으셨어.
0: 포기하지 않는 능력.
1: 예.
0: 뭐 제주 올레 14길 해안도로를 걸었던 이야기에 그 미사 중에 신부님 강론도 함께 나와요. 이 네.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1: 제가 그 상황은요. 제주도에서 뭐 여행을 갖고 일었던 건 아니고요. 남편이 이제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새로 잡은 직장이 이제 제주도였어요. 그래갖고 한 3년 정도를 살다 지금은 이제 돌아왔는데
0: 네.
1: 아, 그럼 올레길을 있는 동안에 이제 다 돌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이제 일길부터 쭉 걷는데 제 친구가 중간에 이제 많이 오지요. 친구들이. 제가 거기 있으니까. 아직 14길 걸을 때 안 됐는데 자꾸만 걔가 내가 14길을 걸어봤더니 너무 좋더라, 거기가. 그러니까 해안도로도 거쳐가면서 숲도 이렇게 들어갔다가 아주 뭐 이렇게 가파르지도 않고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갔어요. 근데 가다가 이제 가면 우동가게도 있고 뭐도 있고 막 나한테 설명을 했는데 호기심은 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좋다고 하면 뭐가 좋은지 내가 이제 직접 해봐야 되는 그런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나니까 뭐 해가 말짱하게 뜨고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월령 그 선인장 군락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14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다 걸을 수는 없거든요. 한 반만 좋다는 걔가 좋다고 권한 반만 걷기로 하고 이제 갔는데 그게 2시간이 걸려요. 저희 집에서 버스 타고. 그 2시간을 이제 막 가서 열심히 이제 배낭까지 메고 그랬는데 탁 내리니까 약간 하늘이 시커매지더라고.
0: 맑았는데.
1: 예, 제주도 날씨가 원래 그렇거든요.
0: 예, 예.
1: 완전히 도깨비 같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딱 내리니까는 막 갑자기 억수같이 비가 오니까 아무 준비 없이 갔으니까 이게 도저히 이제 걸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뭐 우비도 없고 뭐 우산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다시 찻길을 건너가지고 다시 그대로 온 길을 되짚어서 다시 왔어요. 그날은. 아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지 않아요. 4시간 버스만 탄 거예요. 그 다음날이 딱 되니까 아 다시 또 가보고 싶더라고요. 좋다니까 가봐야 돼. 언젠가 가볼 건데. 아예 네. 그냥 내 친구면 가는 거야. 아 근데 이제 다시 또 타고 갔는데 그때도 날씨 멀쩡했거든요. 근데 딱 내리니까 이제 막 바람이 부는데 거기 제주도 바람이 유명하잖아요. 이게 막 모자 다 벗어지고 서 있을 수가 없는 웬만한 사람은 서 있을 수가 예, 없을 예. 정도로 바람이 부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은 했어요. 그래도 예. 이제 선인장 거기 있는데 찾아가가지고 시작은 했는데 쭉 걷다 보니까 이제 바다가 나오는데 바다가 이제 파도가 너무 세니까 물이 막 이렇게 엎어져서 오고 막 이 도로까지 모자가 막 날아가니까 모자를 탁 뒤집어 쓰고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렇게 바다를 보니까 굉장히 평화로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내가 하찮은 존재인가 이 자연 앞에 그런 생각도 들면서 마음이 이상하게 고요하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날은 뭐 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가는 거죠. 가다 보면은 금능리 그 이렇게 골목길에 가면 아이들이 그려놓은 그 동시를 써놓은 그림하고 같이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 벽에다가 벽화로 이렇게 액자로 해서 붙여놓은 게 있는데 아빠는 바빠서 나랑 안 놀아줘요. 그래서 저는 고릴라 인형이랑 놀아요. 뭐 이런 것도 붙어 있고 저는 수박이 좋아요. 수박이 짱이에요. 뭐 이런 것도 그림하고 같이 붙어 있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걔가 맛있다고 한 우동집에 딱 갔더니 그날 흉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동을 못 먹고 그 옆에 가니까 쌀국수집이 있어서 맛있는 쌀국수를 먹었어요. 아 이것도 먹을만하네 이러면서 이제 먹고 또 이렇게 열쇠고리도 하나 사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내가 언젠가 이날을 다시 떠올린다면 아 그날은 내가 다리가 멀쩡했는데 아주 긴 시간이 지나면 이 시간을 그렇게 추억할 것 같더라고. 아 그때 포기하지 않길 참 잘했어. 그때 참 즐거운 일이 많았어 하고 추억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전날 이제 강론에 들었던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제 누워서 쉬는 날이 온다. 그러니 지금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 그런 강론이셨는데 그게 같이 이렇게 접목돼서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는 참 잊지 못할 그런 날이거든요. 지금이 다시 떠올려도 갔던 길이나 보았던 그 액자나 이런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생각나는 아주 좋은 날이었어요. 그날이.
0: 그렇군요. 예. 14기를 걸은 그날 밤에 참 편안하게 누우셨겠습니다.
1: 네, 그랬습니다.
0: 그러니까, 예. 네, 네. 저도 제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거든요. 뭘 하든 중간까지 해, 끝까지 해. 그러면은 아이가 답해요. 끝까지. 그걸 뭐라고 그래? 제가 또 물어보면 끈기라고 답하거든요. 근데 그 끈기를 놓지 않으셨네요. 저는 그게 너무 아름답게 여겨지고 그래서 그게 제주다라는 생각과 함께 두 번째 제주는 참아내는 능력이라고 예. 제가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독자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남편과 아드님 이야기거든요. 세 번째 재능은 깨닫는 능력이라고 제가 꼽았어요. 예. 그러니까 뭐 우동을 못 드셨는데 남편 친구분들 잔치국수를 또 안 해드렸어요.
1: 안 해줬어요.
0: 그런데 그 잔치국수 한 그릇으로 사람 곁에 남는 건 사람뿐이더라.
1: 예.
0: 이걸 배우셨네요.
1: 60 넘어서 배웠습니다. 제가 그거 네. 이 책을 쓰면서 느낀 거고요. 네. 사실은 젊었을 때는 그런 후회를 전혀 안 했어요.
0: 그렇죠. 그날 한 내용이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 얘기를 회고하면서 아 이제야 좀 알겠다.
1: 네, 저 정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네. 그걸 해서 글쓰기를 멈추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제 나보다는 그 글을 쓰고 난 후에 내가 조금 더 깨알 만큼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아주 조그만 집이었어요. 결혼해가 처음 시작해가지고 신접살림 아주 낡은 아파트였는데 도배도 하고 장

0: 또 내가 세댁대니까 싫지만 또 임신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몸도 무거운데 그리고 맞벌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도 해야 하고 너무 힘든데 요새 같은 어림도 없는 일이지만 옛날에는 그렇게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그날은 이제 술도 먹고 막 하더니 이제 그 국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좀 여자들 입장에서 간단하지 않아요.
1: 아니, 많이 갑니다.
0: 네. 네. 해보셨나 보네.
1: 그럼요. 저도 하니까요. 네. 네. 자취국사면 고명도 따로 해야 되고.
0: 네. 육수도 내야 되고. 뭐 그렇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갖다 줬어요. 갖다 주면서 이제 막 화가 나니까 이제 불불 끓으면서 하면서 오늘은 안 넘어가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갖다 주니까 막 너무 맛있다고 뭐 이렇게 잘하시는지 몰랐다 막 이러면서 막 맛있게 먹고 뭐 더 달라고 그러고 뭐 더 갖다 주고 했어. 그래서 아 더 드시라고 막 하다가 끝에 이제 거진 다 먹었을 때 돼서. 근데 저는요 이렇게 맞벌이라서요 이렇게 아무 때나 오셔서 이런 거 달라 그러시면 전 못 줘요. 이렇게 아주 아주 싸늘한 목소리로 딱 깔아서 딱 얘기를 하니까 이제 분위기가 뭐 싸해졌어요. 줄행랑을 치더라고요. 놀래가지고 예. 그리고 두 번 다시 안 왔어요 저희 집에. 그때는 이제 우리 때는 애들 돌잔치 했거든요 집에서. 그때 두 번 왔어요. 애가 둘이니까 돌잔치 때 두 번 오고 그다음엔 한 번도 뭐 차를 마시러 오거나 과일을 먹으러 안 왔어요. 그 얘기를 쓰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집에 오는 사람을 맨 입으로 절대로 안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냉수라도 한 잔 먹어야 되고 그때는 머리에 지구서는 막 생선도 팔러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저희 어릴 때는. 그러면 그분들 막 밥상도 봐주시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거를 우리 엄마가 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 항상 사람 집엔 사람이 와야지 흥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오는 사람을 다 내쫓고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회한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철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오면 좀 잘 대접을 했을 텐데 그런 좀 후회하는 마음으로 그런 글을 썼던 것 같아요.
1: 예. 예.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낼 때 작가님이 잔치국수를 안 드렸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은 드렸고
0: 드렸어.
1: 그 다음에 해주셨던 그 말로 줄행랑을 쳤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결과로는 맞아 드리셨던 게 맞으니까
0: 네. 예.
1: 그리고 글을 올리는 것도 내 집에 주안상을 내는 거라고 하면 그 글에 댓글을 달아주고 찾아오는 분들을 계속 환대해 주시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0: 예.
1: 그 마음은 그래도 계속 이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0: 감사합니다.
1: 그게 제주다라는 생각도 하게 예. 됐고요. 얘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0: 예, 그렇죠. 그렇죠.
1: 우리 윤혜연 작가님의 첫 번째 추천곡 듣고
0: 네네.
1: 이어갈까 하는데 어떤 곡 들을까요?
0: 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그 좋아합니다.
1: 예, 이 곡 추천하신 이유는?
0: 제 글을 듣고요. 이 글이 이 노래가 생각난다고 자꾸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악뮤를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이 노래는 못 들어봤었어요 그때까지. 근데 들어보니까 거의 가사 중에 기쁨 다음에 슬픔이 오면은 맞아주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 삶이 그랬던 것 같거든요. 아주 슬픈 일이 찾아오면 언제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또 이만큼의 기쁜 일이 오겠지. 그런 희망이 있지 않았다면 살아내기 힘든 그런 세월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와닿아가지고 그다음부터 아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네, 이 노래.
1: 그래요.
0: 예예. 예.
1: 마치 제법 쓸만한 인생이라는 책을 노래로 부른다면
0: 네,
1: 이런
0: 맞습니다.
1: 노래라고 맞습니다. 합니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함께 들을게요.

0: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악뮤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윤혜연 에스텔 작가님의 추천곡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법 쓸만한 인생 이 책을 품고 오셨습니다. 달 먹는 토끼에서 펴낸 책이고요. 이 책을 쓰신 윤혜연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주를 세 개를 소개하고 두 개를 좀 우리가 나눴고 네. 뭐 이제는 일곱 가지 은총을 좀 나눌까 합니다.
1: 네.
0: 결국은 가족입니다.
1: 네.
0: 예, 근데 그 가족을 조금 더 우리가 세분화해서 네. 나눌까 하는 거고 외삼촌 얘기부터 해볼까 해요.
1: 네.
0: 키다리 아저씨라는 그 우리 예전부터 읽었던 소설 있잖아요.
1: 네.
0: 그게 떠올랐는데 여러 번 얘기하신 일찍 세상을 떠난 어머님.
1: 네.
0: 네, 그 어머님 대신에 부모가 돼주셨네요.
1: 그렇죠.
0: 예,
1: 네, 그러셨어요. 이제 어머니 오빠 되시는 분인데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가진 돈 다 거기다 맡기셨어요. 큰 외삼촌한테. 그리고 우리 애들 잘 부탁한다고 이제 이렇게 하고 가셨는데 우리 외삼촌도 저희 어머니처럼 딸 넷에 아들 하나가 또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그런데 이제 부산에 사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서울에 살았으니까 굉장히 멀잖아요. 지금이야 뭐 금세 올 수 있지만 그때는 굉장히 멀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뭐 생활비를 주러 오시면서 이제 소고기 이렇게 한 근 끊어 갖고 오셔가지고 뭐 불고기 이렇게 달달하게 하셔가지고서 이제 같이 먹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그날 너무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돈도 생기고요. 뭐 고기도 먹을 수가 있고 삼촌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언니가 취업하는 날쯤 됐던 것 같아요. 삼촌이

0: 올라오시더니 아 이제 어머니가 맡긴 돈 다 썼다고. 이제 없다고. 저희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자면서 누워가지고 서로 막 얘기를 한 거지. 그걸 다 썼을 리가 없다. 우리 이제 액수를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어리기도 했고 엄마가 그걸 저희한테 알려주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오해를 한 거죠. 이거는 분명히 큰 삼촌이 쓰시고 언니가 취업을 하고 하니까 이제 우리끼리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이거는 떼먹으신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끼리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감정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환갑 날이 되셔가지고 이제 저희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비싼 옷 사입고 갔어요. 이제 그때는 좀 저희가 안정적으로 이제 살 수 있을 만큼 결혼도 하고 했을 때니까 굉장히 비싼 옷을 입고 가면서 내 마음속으로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우리한테 했지만 모질게 했지만 우린 이렇게 잘 됐다 막 이렇게 하자 막 이렇게 말들도 했던 것 같아. 서로 나누기도 했던 것 같아.
1: 보여주고 싶었네요.
0: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을 다 데리고 난판하고 이렇게 하고 갔는데 이제 막 분위기가 무르익잖아요. 아 이제 이렇게 기쁜 날 어떻게 말씀 한번 안 하실 수 있냐고. 큰 삼촌한테 마이크를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를 잡고 울먹이면서 그러셨어요. 아 내가 이제 오늘은 제일 기쁜 날이다. 내가 딸이 여덟이고 아들이 둘인데 오늘 여기 다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비로소 아, 큰 삼촌한테 우리가 자식이었나? 그럼 자식이라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자식이라면 돈을 떼먹고 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였는데 그런 오해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1: 그때. 우리의 오해였구나.
0: 네. 그거를 오해를 그때 풀었어요. 그래서 너무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그렇게 긴 세월을 꽤 긴 세월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살았던 게 굉장히 죄송했어요. 예.
1: 그 오해를 하고 마음에 매듭이 생기는 어떤 조카이자 자식의 마음이 있더라도 외삼촌이자 또는 아버지?
0: 그럼요.
1: 의 마음은 항상 같았네요.
0: 그럼요.
1: 예.
0: 네. 그걸 저희가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느님도 같지 않을까요?
1: 예.
0: 항상 예. 늘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저희는 맨날 뭐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죠. 예, 그런 거 하고.
1: 예. 예. 그래서 예전에 유행어처럼 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이런 말 예. 있지 않았습니까?
0: 예, 예.
1: 근데 그 말에 답하는 말도 한때 유행을 했어요. 사랑은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냥.
0: 예.
1: 그게 외삼촌의 사랑이었고
0: 예.
1: 그게 운이었고 은총이었다.
0: 네,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또 같은 자리로 우리 작가님의 아랫대라고 해야 되죠. 따님.
0: 네.
1: 네. 따님도 은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곱 네. 살인데도
0: 네.
1: 어머니인 작가님 마음을 알아주는 부분은 진짜 따뜻했어요.
0: 아, 그러셨어요?
1: 예. 예. 예.
0: 그런 딸이었어요.
1: 예.
0: 예. 저는 남편하고 굉장히 성향이 다른, 비슷한 게 한 가지도 없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힘들었겠죠. 저랑 살면서. 저만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 같이 사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니까 우리 남편도 힘들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때는 젊을 때니까요. 제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럴 때 제가 피곤하고 맞벌이니까 이러고 들어와가지고 있으면 이제 우리 남편이 저녁 때 한 9시쯤 들어와가지고 밥을 안 먹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 남편은 새로 밥을 지어야 해요. 새 밥을. 그래서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어요.
1: 예, 예, 예.
0: 근데 새 밥을 짓고 막 김치를 꺼내서 찌개를 끓이고 하면은 우리 딸이 와서 아, 아빠는 좀 먹고 들어오지. 이렇게 늦게 들어와가지고 한 6살, 7살 뭐 요 정도 됐을 나이인데 대여섯 살 때였을 거예요. 근데 아, 엄마는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그럼 저렇게 내려다 보면 아니라고 하죠, 저는. 아니야, 괜찮아. 엄마 힘 안 들어 하는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나를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여기 있네? 바로 옆에 있네? 그러니까 얘가 제 울터리 같았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아들도 좀 그렇거든요. 왜냐 하느님이 뭐 다 여러 가지는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좀 무심한 대신 이렇게 아들은 그렇지 않은 애들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도 굉장히 책에 나옵니다만은 굉장히 다정하게 저한테 예, 그렇게 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오면은 굉장히 그 든든해서 그래서 계속 살아야겠네 이렇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끝까지 살아낼 수 있었던 거에 우리 아이들 공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봄이도 기르면서 느끼시겠지.
1: 예, 예, 예, 예,
0: 느끼시겠지만
1: 맞습니다.
0: 예, 횡단보도 같은 데 건너다가 아, 좀 빨리 건너가고 싶은데 신호등대로 건너가는 거는 걔네들하고 같이 있으면 절대로 그런 무단횡단 같은 거 못해요.
1: 그렇죠.
0: 예. 또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서도 동네 주민을 만나면 아 안녕하시냐고 막 웃으면서 더 애들 보라고
1: 그렇죠.
0: 인사를 하게 되고요.
1: 네네.
0: 그런 것들이 아 나를 지켜주는 얘네들이 든든하게 지켜주는 울타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은 이제 부모들을 자식의 울타리처럼 생각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거는 예. 자식이 내 울타리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뭐 나이 들은 사람이 이런 잔소리하면 별로 듣기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결혼 생활은 인내를 하고 참으면서 살아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자식이 있다면 꼭 그러라고 그 말은 꼭 한번 해보고 싶네요.
1: 예, 그렇군요. 네. 그래요.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한테 배우는 부모. 네. 가 좋은 부모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아. 좋은 부모의 자세이니까요.
0: 네네.
1: 그리고 왠지 웃음 섞어서 웃으시라고 하는 그 어떤 남편분의 답답한 네. 이야기가 네. 저는 그래도 작가님 남편이 은총이라고 여겨졌거든요.
0: 네.
1: 운이고
0: 네.
1: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운이 없다. 뭐 나는 왜 이러나 네. 싶은 순간을 이만하길 다행이다.
0: 네.
1: 뭐 나는 운이 좋다.
0: 네.
1: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더라고요.
0: 네, 네. 맞습니다.
1: 예.
0: 그 이제 집을 새로 지어갖고 이사를 갔거든요. 좀 굉장히 언덕길이었어요. 언덕 가파랐는데 그 전날 눈이 엄청 와가지고 길이 막 빙판길이 되고 차가 끌고 내려갈 수 없는 지경인데 오늘 차 끌고 내려가면 안 되겠더라. 저기 위험하더라 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워낙 제 말 잘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끌고 내려갔어요. 가파른 길을 내려가는 그 끝이 대로예요. 그날 밤에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재수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까 아침에 내려가는데 말은 차가 줄줄줄줄 미끄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려가면 그 대로에 가가지고서는 큰 대형 사고가 나게 생긴 거래요.
1: 예.
0: 그래가지고 자기가 핸들을 급히 꺾었어. 그래가지고 옆에 담벼락을 탁 받았잖아. 그래가지고 멈췄어 차가. 그래서 내가 차는 그랬더니 아이 차야 많이 망가졌지. 그래가지고 그거는 갔다가 정비소에 넣고 뭐 며칠 있어 찾아온대. 근데 내가 핸들을 안 돌렸으면 이게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도 여러 다치고 나도 다치고 그랬을 텐데 얼마나 오늘은 진짜 운수가 너무 좋은 대통한 날이라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1: 예, 예, 예. 예.
0: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 막 조그만 일에 마음을 끓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속이 터지는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느님 뭐 왜 이 사람을 나를 만나게 하셨을까. 뜻이 있으셨을 텐데 분명히 그렇다 그러면 저걸 좀 배우라고 한 게 아닐까.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오래 살다 보니까요 조금 닮기도 해요 부부가. 그래서 아주 옛날에 제가 정말 그 좁쌀 같았던 마음이 조금 커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그런 모습을 자꾸 거듭해서 보다 보면 한 번도 저는 우리 남편이 또 내가 뭘 했을 때 잘못했다 그러는 소리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난 뭐 이걸 했다 그러면 잘했다 그래요 우선. 그러니까 다른 뭐 100가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잘했대잖아요 저한테. 그리고 괜찮대 뭐든지. 돈을 뭐 옛날에 누굴 빌려줬다가 굉장히 많이 뛴 적이 있는데 그때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아 또 벌면 돼.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갖고 몇 달 맨날 며칠 누워있고 막 앓고 하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 괜찮아 죽고 사는 일도 아닌데 이러고 이제 털고 일어나고 그래서 운수 좋은 남편을 만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
1: 아유 그러니까요. 예. 네. 이만하길 다행이다
0: 네.
1: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0: 네 맞아요.
1: 어려움은 있지만 네. 이만하길 다행이다 라고 네. 얘기하는 거 그게 참 위로가 된다라는 생각도
0: 맞아요,
1: 들고
0: 맞아요.
1: 하느님이든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0: 맞아요.
1: 그 하늘에 신이 있다면 그 신도 우리에게 이만하길 다행이다.
0: 네.
1: 괜찮다.
0: 네네.
1: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0: 예, 예.
1: 이 에세이를 보면 이웃 종교, 저희 천주교 기준으로
0: 예.
1: 왔다가 또 오는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0: 있어요.
1: 왜냐하면 예. 어렸을 때 개척교회를 다니셨고 거기서는 하나님을 찬송하셨고
0: 예, 예, 예.
1: 지금은 성당을 다니시고 계시고
0: 예.
1: 하느님의 시선을 담으셨고 그러니까 작가님이 생각하는 그 신, 하늘, 하느님
0: 네.
1: 은총 뭐 그런 건 어떤 걸까요?
0: 제가 느끼는 하느님의 은총은 세상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네, 그런 그 깨달음이었던 것 같아요. 위로가 필요할 때는 뭐 친구도 주시고 자매도 만나게 하시고 또 남편을 통해서는 남편하고 자식을 통해서는 뭐 사랑도 배우고 또 뭐 인내도 배우고 그때 그때 제가 그 필요할 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가장 필요한 사람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놓아주신 그게 하느님의 은총이 아닐까 그 만남들 그런 사람과의 만남들 그걸 저는 은총이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까지
1: 그렇군요 네 지금 저와의 만남도 그런 은총이었으면
0: 네.
1: 좋겠네요
0: 네 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1: 저에게는 작가님이 확실히 그런 은총이고 네, 네. 예 지금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는 청취자들에게도 그게 은총으로 여겨지길 바라는 마음도 네, 있고
0: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이제는 강연으로 강연자로 강연을 듣는 분들과의 만남을 가지실 텐데 네, 네. 직접 좀 얘기를 해주시죠 곧 앞두고 있는 강연회
0: 이야기. 네, 9월 12일 날 10시고요 네. 교보문고 배움이라는 홀에서 제가 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처음 하는 강연이거든요 친구들 앞에서 수다나 떨어봤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그런 강연 같은 걸 해본 적도 없고요 또 그분들보다 뭐 지식이 많거나 정보가 많거나 그렇지도 사실 못하고요. 그런데 그래서 하도 걱정을 하니까 제 친구가 그냥 자기네들이랑 수다 떨듯이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1: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하셨어요.
0: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제가 살아온 경험들 그런 경험들을 좀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겪어본 거는 여러 사람의 죽음을 많이 겪어봤고요. 다른 사람보다는 어려서부터. 돈에 관한 것도 여러 가지로 살면서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있어도 보고 제가 굉장히 부잣집 딸로 태어났었거든요. 날 때는. 그랬다 굉장히 빈곤한 그런 생활도 해보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많아서 그런 걸 좀 나눠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예. 죽음을 겪으신 그 이야기 예. 그리고 돈이라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예. 넓은 스펙트럼을 경험했던 그 이야기가 돌아보면 이 제목 그대로인 거예요. 제법 쓸만한 인생이었다라는 네. 거. 여름을 마무리하는 이때에도 제법 쓸만한 여름이었다. 네. 그리고 또 가을을 만날 거다. 오늘 우리의 대화도 제법 쓸만한 대화였다.
0: 아 당연하죠. 예.
1: 이제는 그런
0: 저는
1: 강연을.
0: 저는 아주 쓸만했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저도 그렇고요. 네. 이제 그런 강연을 만날 거다라는 거예요.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광화문 교보문고 배움홀에서 네, 만날 테니까 네. 미리 좀 찾아주시고 또 그날 선착순으로 함께하는 거죠? 뭐 따로
0: 네, 선착순
1: 예, 예약이나 이런 건 없는 네, 네. 거니까 미리 좀 일정을 좀 조율해 주셔서 네, 네. 그날 윤혜연 작가님 만났으면 합니다. 네. 자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 두 번째 신청곡 어떤 곡일까요?
0: 네, 그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인데요. 아. 네. 노래 가사 중에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뭐 그런 날이 올까요?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인생을 다 아는 날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애쓰고 사는 내 인생이 항상 늘 쓸만하다. 이 정도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면은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골라봤습니다.
1: 오늘 하루만 인생이라고 보면 네. 그런 인생을 저는 살 수 있을 듯합니다.
0: 네.
1: 작가님의 말 덕분에 예, 힘이 되네요. 예, 정말 감사하고요. 네. 그래요.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이 곡 준비해놓고 있고 그래도 오늘 처음으로 마이크 앞에서 가톨릭 평화방송도 처음 오셨고 네, 네. 얘기 나누셨는데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좀 들어볼게요.
0: 네. 저 여기 입구에 들어오면서요. 여기 처음 들어와 봤거든요. 들어오면서 아 이거는 결코 우연히 그냥 생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문맹이셨거든요. 외할머니가. 제가 한글을 좀 빨리 깨친 편이라요. 제가 한글을 깨친 게 그 카톨릭 기도문으로 한글을 깨쳤어요. 이제 이렇게 짚어주면은 할머니 계속 쫓아하셨거든요. 기도문 읽어달라고 할 때마다 계속 제가 도와드리니까 할머니 저를 굉장히 이뻐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살면서 뭐 종교랑 멀어지고 정말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기독교도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그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게 오늘이 이게 완성이 아닐까 뭐 이런 거창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 여기에 오려고 내가 이 많은 그런 일들 종교적으로요. 그런 많은 일들을 겪지 않았을까 굉장히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1: 아유. 기쁜 소식입니다. 예, 교회 안에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보신이 참 좋았다라는 예, 창세기 안의 구절도 같이 네. 떠오르니까 그 참 좋은 느낌 그대로 네. 예, 완성이라고 하셨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인생은 알 수 없으니까
0: 맞아요. 예. 형제 진행형입니다. 예, 지금
1: 앞으로의 진행도 네. 예, 계속 그 길 그대로 가시길 네. 예, 제가 감사합니다. 응원하면서 제법 쓸만한 인생을 품고 오신 윤혜연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신청곡 알 수 없는 인생 이문세의 목소리로 들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0: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회원 작가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문세의 알수 없는 인생 들으셨고요. 마무리하는 곡은 여행 스케치의 기분 좋은 상상입니다. 이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만난 책입니다. 제법 쓸만한 인생은 우리 저자의 사인북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6: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나무는 나이가 들수록 나이테를 하나씩 품게 되죠. 그리고 그 나무로 만든 가구도 세월이 흐른다고 그저 낡아가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햇빛을 받고 손길을 타고 때로는 작은 흠집도 생기면서 어디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자기만의 깊은 빛깔과 무늬를 만들어가죠. 그래서 오래된 나무 가구를 보면 낡았다라기보다는 참 고풍스럽고 멋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람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8월도 끝나가고 그 뜨겁던 여름도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 여름을 지나며 그저 한 살 더 먹은 것이 아니라 나만의 좋은 무늬 하나 더 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